0: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1: 예.
0: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네.
0: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살아가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Ta-da!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2: One pair of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1: 이거 써, 이거
2: Yep.
1: 썼었잖아요,
2: You wanna
1: 내가. No, no, no. 나 I match with this
2: Match?
1: sunglass. 그 어울려.
2: Oh.
1: 어, match. 아, 이거 썼을 때 나 do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1: Yeah, yeah,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2: Yeah.
1: Sharp?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2: Like good.
1: Good, good, good.
2: Good, really good.
1: Oh, okay.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2: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say look good,
2: yep.
1: so I will take it.
2: Oh,
1: yeah.
2: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0: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하려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아,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1: 에이.
0: 뭐 다른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 여행 갈 때 또 즐거움
1: 요미.
0: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4: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4: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Mm-hmm.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1: 오.
0: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 i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 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yeah.
0: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아, yeah. One pair.
0: Okay.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당했죠.
0: 네.
1: 예, 예.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 쌍 남았어요. 잘 안 하잖아요.
1: 아,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맞죠.
0: 네. 그래서 예. 이걸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0: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1: Yes.
0: So pair는 한 쌍 혹은 뭐 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1: 양말.
0: 뭐 바지든
1: 네.
0: 다 포함입니다.
1: 장갑.
0: Yes.
1: Yes.
0: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은 해요.
1: 끝.
0: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 주면 남아있는 거 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0: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0: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0: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0: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1: 아~
0: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0: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있다.
1: 네.
0: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0: Two pair?
1: Two pairs
0: 그렇죠.
1: left.
0: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0: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0: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0: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예.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저라면 네.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only
1: one room. One room.
0: 저라면은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left. 네. Of course.
1: 아.
0: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버리게
1: 네.
0: 되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0: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Mm.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네. 있는 이런 뜻이 네.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1: 아.
0: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렇죠.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입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0: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 이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Young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네. 젊어 보이나요? 근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잘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오케이.
1: 예, too stupid.
0: 예. Stupid.
1: 아, 네. Stupid.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
0: 제가 좀 이따 그 스튜피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1: 오.
0: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좀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1: 네.
0: 하지만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1: 아.
0: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써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1: 아.
0: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스타일이에요.
0: 근데, 네,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돌키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So 돌키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느렸죠? 예.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silly.
1: 맞아요.
0: 실없게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1: 에이.
0: 거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유 실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맞아요.
1: 이런 느낌.
0: Okay. So 에이. dorky, silly. 에이.

0: 좀 이래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했죠?
1: 저는 sunglasses 같은데요.
0: 맞아요.
1: 네.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1: 어허.
0: 이렇게 쓴 거죠.
1: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1: 어.
0: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1: 상태.
0: 혹은 뭐를 입으니까가 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네.
0: 그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1: 그래서
0: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1: shirt?
0: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0: 일단 you look cute인데
1: you look
0: 그
1: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cardigan.
0: 그렇죠.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힙합
1: loose
0: 바지 같은 거. 오, loose도 좋은데 baggy한 거 아세요?
1: 아, baggy pants.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베기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그렇죠.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어허.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베기 팬츠 유행일 때.
1: 아,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또 요즘에도 everyday 베기 팬츠 입으시잖아요.
0: 이제는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 네. 그럼요.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ardigan 아니라 cardigan입니다.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cardigan.
0: Oh,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Mm-hmm.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1: 아,
0: 이거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아니고요.
1: 우리는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네.
0: 칭.
1: 아.
0: 칭.
1: 이거 소문자예요?
0: 네.
1: sharp.
0: 오케이.
1: 예, sharp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sharp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1: 그쵸?
0: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1: 맞아요.
0: 하죠.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1: 오.
0: edgy하다.
1: 오.
0: 근데 그거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0: 네.
1: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1: 와.
0: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1: 아하.
0: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오, 그래요?
0: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때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이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 돼 있는 겁니다.
1: 오늘 나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2: Oh, you look very put together.
1: Yeah, yeah.
2: Your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Okay.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응?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look 썼어요.
1: 네.
0: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1: 조거에서. 예.
0: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라 못 썼어요.
1: on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보였어요.
0: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0: 음흠,
1: sunglasses
0: 그렇죠.
1: look very sharp.
0: Sharp on you.
1: you.
0: 너에게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 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on you. 너에게 얹으니까.
1: 어.
0: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yes.
0: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Oh,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you.
2: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Mm-hmm.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yeah. 얘기했잖아요.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 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1: 그렇죠.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오, 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눈이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em.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예. 저, judgment.
0: Okay.
1: Yes.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예. 잘 한번 보세요. J-U-D-G-E-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E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E가 탈락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M-E-N-T. G-E가 맞아요.
1: 에이.
0: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제가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이가
0: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그거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Judgment. 훨씬 좋잖아요.

0: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네.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어,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아오.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라고 해서 어,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Mm-hmm.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어, 그거 제가 어...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어, I'll take the red one. Mm-hmm.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Oh,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네,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어,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cardigan.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Mm-hmm. T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s dancing.
0: Okay.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어, 저 이걸로 살게요.
1: I'll take this.
0: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할게요.
1: Oh, I'll take the red one.
0: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3: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0: Alright,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5: Do I look too dorky?

0: lucky in these?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4: Great choice.
3: Yes.
4: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2: Yes! Oh-hoo. 아주 좋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2: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네.
2: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3: 오.
2: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3: 와우.
2: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네,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예. 저는 외동이거든요.
1: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네,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I'm sorry. Yeah. You are lonely?
0: Lonely?
1: No.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brothers and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0: 아,
1: yeah.
0: you envy me. Okay.
1: Ne.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0: I wish I had a
1: A
0: sister.
1: sister?
0: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0: What?
1: 몰라서 그래.
0: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0: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0: Oh.
1: is so hate.
0: You hate it?
1: Yes.
0: Sharing?
1: Share, no.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an be lonely.
0: Lonely is worse than
1: You are lonely?
0: sharing.
1: You are lonely?
0: Yeah.
1: I'll be your sister.
0: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0: 이렇게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보죠? Right.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I, you.
0: 오.
1: 오.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Envy yo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네네.
1: envy yo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천재.
1: 예.
0: 자,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okay.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어, I envy you. 정답?
1: 예.
0: 맞습니다.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1: 아.
0: Okay, 부러워하는 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1: 난 너가 부러워.
0: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건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1: 예.
0: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1: 예.
0: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1: 조금 약간 어감 안 좋네요.
0: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1: 예.
0: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1: 네.
0: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그죠.
0: 그래서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1: 오.
0: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네.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1: 아.
0: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1: 아니죠.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확인이에요. 확인.
1: 네.
0: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1: 네.
0: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0: 그냥.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1: 오.
0: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0: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0: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1: 오,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아, 저도 사실은 굉장히
0: 예.
1: 뭐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0: 오.
1: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0: 네.
1: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0: 아하,
1: 아무튼 so
0: 맞아요.
1: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0: 네.
1: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0: 나는 바래요.
1: 바래요. 뭔가를
0: 네.
1: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0: 그쵸?
1: Oh, I hope. 이건 뭐예요?
0: I hope도 바라는 건데,
1: 네.
0: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1: 맞아요.
0: 예.
1: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0: 오.
1: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 예.
1: 내가 뭐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0: 네네네.
1: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통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0: 네.
1: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0: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은 큰일
1: 지금
0: 나죠.
1: 당장 있는,
0: 예.
1: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sister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거예요.
0: 위시.
1: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sister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0: 오, 그럴 수
1: 때문에.
0: 없죠.
1: 그래서 I hope, 내일쯤 sister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Right? Okay.
0: Yeah.
1: So, 내가 이미 sister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0: Yeah.
1: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0: 네.
1: 오늘은 I wish.
0: Wish.
1: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

0: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sister.
0: Had a sister. Okay.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1: 아.
0: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0: That's right. So what do you say?
1: 성격이 급하다.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치?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1: 안 돼요, 절대.
0: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you.
0: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Oh.
0: 그런데, 어?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were요?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wish 다음이라서.
0: 네.
1: 아.
0: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He were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0: exactly.
1: 갖다가 넣는 거군요.
0: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 아, 네네.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0: 많이
1: I
0: 씁니다.
1: was you로.
0: I wish I was you.
1: 예스.
0: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1: 네,
0: 때는
1: 네.
0: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 I had a girlfriend.
0: Okay. Yeah.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you.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1: 아,
0: 두 문장 했으니까

0: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2: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1: 네.
2: 저희는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1: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2: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1: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2: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1: 끊어주세요.
2: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1: Sharing.
2: Sharing everything.
1: 나누세요.
2: 다 나누는 거. 여기까지?
1: 네. 에, 누구랑?
2: With my sister.
1: 오케이. 나누세요?
2: 네.
1: 그게 뭐예요?
2: 그게 주어.
1: 그게 is a 뭐라고요?
2: Is a 악몽.
1: 그렇죠.
2: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1: 오케이. 네, 제가 왜 악몽을 잘 아시죠?
2: 악몽은 제가 잘 꿔요.
1: 아, 잘 꾸는군요.
2: 예, 예,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1: 오케이.
2: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1: 오케이. R. Alright.
2: Yeah.
1: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말했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1: 오케이.
2: 네, 아는 자, 거는 알아야지.
1: 확실한 거
2: 네, 그럼요.
1: 리얼하게.
2: 네.
1: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2: Yeah.
1: 자, 악몽 전문가신가 봐요.
2: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1: no.
2: 키가 이래요.
1: 네,
2: 원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꾸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1: 한 2m 돼야 정상인데.
2: 맞아요.
1: 아,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2: 늦어.
1: 이러면서
2: 맞아요.
1: 가는 거. 네.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2: 네.
1: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2: 그럼요.
1: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2: 당연하죠.
1: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2: 아.
1: Oh, my sister is a nightmare.
2: 아, 그래요?
1: 이렇게도 씁니다.
2: 오.
1: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2: 네.
1: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2: 그쵸?
1: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2: 오.
1: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2: 아.
1: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아이고.
2: 이거는 뭐냐면요. 아. 이.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1: 그렇군요.
2: 예. 네.
1: 자, 제가 힌트를 드렸음에도 teeth로 쓰신.
2: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1: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2: 아,
1: 만졌습니다.
2: 이거예요?
1: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2: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2: 예,
1: 좀
2: 예.
1: 그래가지고.
2: 연결되어 계세요?
1: 아, 연결되어 있거든요.
2: 예.
1: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 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2: 네.
1: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2: 예.
1: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문법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2: 네.
1: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2: 네.
1: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2: 네.
1: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 가 아니라 뭐뭐 하는
2: 것
1: 이렇게
2: 맞아요.
1: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2: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1: that's
2: 같아요.
1: Right, that's right.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2: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2: 예.
1: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 Learning English.
1: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2: learning English.
1: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2: Working with him.
1: 그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2: working with him.
1: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2: Yeah.
1: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2: Learning English is easy.
1: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2: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2: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1: 아, 잠깐만요.
2: 말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오해 마세요.
1: 잠깐만요. 오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2: A nightmare.
1: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

0: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네. So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어, 저 잘못 봤나요?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0: 정말 외롭나 보다.
1: 저 완전 공감이에요.
0: 그래요. 우리 마우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1: 자, 이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0: I'd rather share.
1: 그게 네. 뭐예요?
0: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1: 오케이.
0: 예. 네.
1: 뭐보다요?
0: 뭐보다 외롭게.
1: 오케이.
0: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1: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0: 그렇죠. 이 노래 right.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0: 그건 저도 잘 몰라요.
1: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0: 네.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맞습니다.
0: 오늘 괜찮은데요?
1: 오늘 나쁘지 않아요.
0: 컨디션 좋아요.
1: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0: 여기
1: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 나눠 쓰는 게 낫다.
1: 맞아요. Rather.
0: 예.
1: 여기 볼게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0: 아, would군요.
1: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0: 예.
1: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0: 아.
1: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0: 예.
1: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0: 네.
1: 이거는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lonely.
0: lonely.
1: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0: 네.
1: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0: 오.
1: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0: I'd rather live alone.
1: That's it.
0: Uh-huh.
1: I'd rather live alone.
0: Mm-hmm.
1: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0: I'd rather
1: 그만두는 거죠?
0: Quit the job.
1: 그냥 quit?
0: Quit.
1: I'd rather quit.
0: Yeah.
1: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0: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1: something like that.
0: 그런 거
1: right?
0: 있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0: 아하.
1: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0: Rather 뒤에도 동사 원형이죠.
1: 동사 원형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0: 예.
1: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평소함은 right?
2: Yeah.
1: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2: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1: Okay. 너 형 있지? 형제 있지?
2: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Mm-hmm.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2: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읽어볼게요. You'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다음은요. ING.
2: Yeah.
1: 명사 만들어 볼게요.
2: Okay.
1: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2: Learning English is easy.
1: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2: Yeah.
1: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2: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2: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You got it.
2: Wow.
1: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4: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4: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6: Well, I wish I had a sister.
5: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6: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5: Mm-hmm.
6: I'm lonely.
1: Ye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1: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2: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2: 어허.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이.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어,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0: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pounds.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1: 아,
0: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1: 오.
0: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Sunburn?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Oh!

0: poor.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1: What?
0: I said before.
1: 뭐?
0: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1: Have
0: 이거
1: to, okay?
0: sunblock, sunblock.
1: Oh, you
0: I
1: warned
0: said
1: me.
0: before.
1: 아, I know.
0: 자자자자자. 요요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1: 알로에.
0: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0: chicken? Roast
1: Oh.
0: chicken is so tasty.
1: No, my skin.
0: Huh? Okay.
2: 네. 자, 오늘은요.
0: 예.
2: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0: 네.
2: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0: 아.
2: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않습니다.
0: 진짜.
2: 왜냐하면
0: 여러분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2: 아니요.
0: 예.
2: 아니 다
0: 우리 말씀하고요.
2: 잘 되라고 하는 거기
0: 않죠.
2: 때문에
0: 네.
2: 여러분들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0: 알겠습니다.
3: 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0: 네.
2: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0: 벗겨진다.
2: 네.
0: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2: 네.
0: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2: 처음 들어봤죠?
0: 예.
2: Right.
0: 아, 이게, 아.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2: 오, 오케이.
0: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2: 그게 중요합니다.
0: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필.
2: 오! 아,
0: 응용을 우리가.
2: 크리에이티브 하네요.
0: 예.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2: Yeah.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0: 네.
2: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2: 해요.
0: 맞아요.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2: Right?
0: 예. Yeah.
2: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0: 그렇죠.
2: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0: 진짜.
2: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0: 맞아요.
2: 가보겠습니다.
0: 오.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5: 정답입니다.
0: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2: 아, 진짜로?
0: 정말로.
2: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저는 bananas, 필이 그냥 껍질 right? 명사일 수도 있겠다.
2: 어, 맞아요.
0: 어, 뭐 명사도 돼요?
2: banana peel. 야야야야. 가능한데.
0: 그 동사도 되고.
2: That's right. 아.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0: 이거
2: 잘했어요.
0: 진짜 지어낸 거예요.
2: 오케이.
0: 우와.
2: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0: 네.
2: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0: 네.
2: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P-I-L-L.
0: 그쵸.
2: So peel, peel.
0: 아.
2: 조금만 좀 해서 가볼게요.
0: 네.
2: Peel, peel.
0: Peel.
2: Mm-hmm.
0: Peel.
2: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0: 네.
2: 그 앞에
0: sunburn.
2: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0: 왜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하얗잖아요.
2: 맞아.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0: 그렇죠.
2: 막 쓰리고. 근데 그게 네.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0: 그렇죠.
2: Right? 그 부분을 sunburn.

0: 뭔가가 있잖아요.
1: 네.
0: 노래 같은 게
1: 예.
0: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 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1: 그쵸?
0: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노래가
1: 응?
0: 플레이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0: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1: Good music?
0: 좋은 노래.
1: 어, good song. 어, good song is playing.
0: That's it.
1: 예.
0: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1: 네.
0: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1: 노래가
0: Yes.
1: 흘러나오는 거니까.
0: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Okay, 그
1: 네네네.
0: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1: 예.
0: 비동사 ing. 한참 뭐 하고 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A good song is playing.
1: A good song is playing.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1: 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1: 네.
0: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1: 네네네.
0: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1: 어,
0: 나옵니다.
1: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0: Mm-hmm.
1: Should have PP군요.
0: Exactly.
1: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0: 오.
1: 내 경고.
0: 으흠.
1: 그때는 경고하다.
0: 어허.
1: 그쵸?
0: 맞아요.
1: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0: 저 누가 들으면
1: 항상.
0: 굉장히 잘 들은.
1: 저는
0: 오케이.
1: 경청을 해요.
0: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0: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예.
0: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충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Advice
0: Or?
1: 아닌가요?
0: Okay.
1: Yes, advice.
0: 정답. Advice.
1: 예.
0: 이거는 충고죠.
1: 네.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예.
0: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아,
1: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아, 나뭐 했어야 됐는데. 나한테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거
1: 아,
0: 뭐예요?
1: 너 거기
0: 갔어요,
1: 갔어야지.
0: 못 갔어요?
1: 못간
0: 못
1: 거예요.
0: 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Right, you
1: 그렇죠.
0: should have gone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

0: 했다, 실제로는.
1: 그렇죠.
0: 자, shouldn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But you did.
1: Yes.
0: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것보단 좀 이해가 더
1: 좀
0: 되지
1: 수월해요.
0: 않나요? 조금 낫죠?
1: 네.
0: 제가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1: 네.
0: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1: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0: 근데 그거
1: 예.
0: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1: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0: 그 식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1: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0: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1: 아이, 근데 예예예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그 네. 바르는데 피부에 양보하세요.
0: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1: 어디까지 드실라 그래요?
0: 죄송합니다.
1: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0: 와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1: 잠깐만요. 알로에는 왠지
0: 느낌대로.
1: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0: 알로에가
1: 가요.
0: 대명사인가요?
1: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0: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고유명사.
0: 이거 고유명사인가요?
1: 고유명사 아니에요?
0: 아, 난 나서
1: 마요 슬기처럼.
0: 어.
1: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1: 아,
0: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오. 자, put on some
1: 아우.
0: A, L, O,
1: 그냥 편하게 갈 걸 그랬네요. 예.
0: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1: 아,
0: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뭐요?
0: 알로에가 아니라 발음은 엘로입니다.
1: 뭐요?
0: 에는 아예 발음이 없고요. 엘로.
1: Hello.
0: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1: 그래요?
0: 코코아는?
1: 코코아.
0: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hello.
1: hello.
0: 이제부터는.
1: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0: 네. Yeah,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alo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oe가 좀 이상해요.
1: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쵸,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1: 근데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0: 알로에. 네.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1: 예, 예.
0: 네.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아, 네.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1: 네.
0: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1: 아.
0: 뭐예요?
1: Put on.
0: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sunscreen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sunscreen 발라라.
1: 아, put on some sunscreen.
0: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Put on this right now.
0: 아주 가까웠어요.
1: 네.
0: 그런데 걔는 put this,
1: this on. 네.
0: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걔는
1: 네.
0: 무조건
1: 가운데
0: 넣어야 됩니다. But that was very close.
1: Yes.
0: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1: Mm-hmm.
0: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1: Put on some sunscreen.
0: Put this on right now.
1: Put this on right now.
0: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1: 네?
0: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다.
1: Apply.
0: 맞습니다.
1: 네.
0: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0: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1: 아, 그런 게 있었어요?
0: 그거는 돼요. 없으니까.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예, 예.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1: Here, put on some aloe.
0: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0: 그렇군요. 에.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roast chicken 들어가면 되겠네요.
0: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1: Roast 이거였던 것 같아요. Chicken. Yeah.
0: Okay.
1: 네.
0: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1: Roast.
0: All right, so, roast.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정답, 맞습니다.
1: 와, 오늘 다 맞았어요.
0: 오.
1: 아, 정말.
0: 이런 날도 있어야죠.
1: 처음인 것 같은데?
0: 네.
1: 아니,
0: 그래도
1: 있었나요?
0: 요즘에는 네. 좀.
1: 컨디션 단어, 나쁘지 않죠. 네,
0: 단어가 예. 꽤 잘 맞더라고요. 예전엔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1: 엉망진창이었죠.
0: 아, 네. 예.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1: Yes.
0: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1: 예.
0: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1: 아~
0: 네, 그렇게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그때 그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a roast chicken이라 그랬어요.
0: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Turn.
1: 예, 예.
0: Turn은 어느 쪽으로?
1: 돌리는 건데.
0: 도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1: 아~
0: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인간에서 chicken.
1: Yes.
0: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1: Yeah.
0: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1: 네.
0: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1: 오.
0: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1: Yeah.
0: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1: 네.
0: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 아하.
0: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에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1: 네.
0: 어떻게 해요?
1: 과거인가요?
0: 그는 에이.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써야 돼요.
1: 네. He turned into a zombie.
0: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거고.
1: 거고 욕심 많은
0: G로
1: 거.
0: G로 시작하는데요.
1: 그죠.
0: Greedy. Greedy.
1: 아, 예.
0: Yeah. Right.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1: 네.
0: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1: 네.
0: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Oh, yeah.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네.
0: You see?
1: People로 할 뻔했어요. 예.
0: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1: yeah.
0: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읽어 주시고요.
1: 네.
0: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1: He turned into a zombie.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 볼게요.
1: 네.
0: 와, 나 정말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한숨 쉬셨어요?
1: Gosh.
0: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1: 네.
0: 그래서 아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1: mm-hmm.
0: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1: 네.
0: 그게
1: Oh dear.
0: Oh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1: Yeah.
0: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 이런 뜻도 되지만
1: 네.
0: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1: 아하.
0: 어휴,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음?
0: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1: Here, put on some aloe.
0: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1: 네,
0: 뻔하죠.
1: 나올 뻔했어요.
0: Alright. 자, 미션.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2: Ne,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찜어유 볼까요?
2: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3: 네.
2: 도전해볼게요.
3: 네, 오케이, 오케이.
2: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3: 네.
2: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3: 아우. I shouldn't have called her.
2: 오, 좋아요.
3: Yes.
2: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 잘 들어옵니다.
3: Uh-huh.
2: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3: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2: 그쵸?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휴,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3: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2: 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2: All right. 자, 다음은요.
0: Put on something.
3: Yeah.
2: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3: Mm-hmm.
2: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3: Put on some aloe.
2: 그렇죠. Put on some aloe. 자, sunscreen을 좀 발라. 아, sun크림을 좀 발라. 근데 sunscreen으로 가주세요.
3: 네. Put on some sunscreen.
2: 좋아요.
3: Mm-hmm.
2: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3: Put this on right now.
2: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3: Put this on.
2: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0: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2: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5: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4: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2: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6: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6: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3: Ooh,
6: oh,
3: yeah.
6: Ouch.
2: Yes.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2: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3: 네.
2: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3: 오.
2: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3: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Bye.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찌나 바빴던지 의자에 한번 앉지도 못했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was mindlessly busy all day.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m home. Oh, hello, dear. Wash up and have dinner. Oh, you look very tired today, Kristen. Is everything okay?
2: Ugh, I almost passed out today.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3: Were you really busy?
2: Yeah. Everyone needed my help today. I was running around everywhere. I couldn't even do my work.
1: Oh, poor you. You must be exhausted. Have something to eat.
2: Yeah, I can usually handle a lot of work. But last night, Kevin got really drunk and walked in the rain.
3: Wow, and... this soup is delicious. Try it, Christine. It'll make you feel much better.
1: You did what in the rain?
3: I was just enjoying the rain. Right, Christine?
2: Oh, right. Kevin really likes the ra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 정신없고 다들 나만 찾는 것 같고 하루는 너무 힘들게 끝났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고, 이런 날을 크리스틴이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틴이 체력이 좋은 편인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케빈에게 있는데요. 우리 카툰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크리스틴. I'm home. 저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죠? 눈도 약간 이렇게, 그죠? 잘 뜨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했더니 I almost passed out today 라고 얘기하네요. 저 정말 탈진 직전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pass out은요, 말 그대로 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faint 또는 blackout, 의식을 잃다 이런 뜻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pass out을 했다기보다 almost니까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안 됐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재미난 표현입니다. I, 나는, ran around는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라는 뜻이고요. like는 뭐뭐처럼. A headless chicken은요, 머리가 없는 닭. All day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막 이리저리 빡빡빡빡빡빡 분주하게 다.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정신없이 바빴다입니다. 표현 함께 말해 볼게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자, 의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이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네, 정말 정신없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모두들 크리스틴만 찾고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I couldn't even do my work.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나도 못하고요. Poor you. 아이고, 저런 저런. You must be exhausted. 아유, 정말 힘들었겠구나. Exhausted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 피곤하다 그러면 tired 많이 얘기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매우 지쳤고 또 진이 다 빠진 탈진한 그런 상태를 exhausted라고 표현을 합니다. I'm exhausted라고 하면 진짜 나다 힘이 다 빠졌어. 비슷한 표현으로 I'm wiped out, I'm pooped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케빈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셨으니까요. Have something to eat. 뭐라도 좀 먹으렴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보통 우리 먹고 나면 또 기운이 나니까요. Something이라는 것은 어떤 것, 무엇 이런 뜻이잖아요. Something to 다음에 동작을 쓰면 뭐뭐 할 어떤 것 이런 뜻이 됩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하면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이런 뜻이 되고요.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쓸 도구니까요. 필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Something to write. 이렇게요. To 다음에 동작. Something과 함께 써서 뭐뭐 할 어떤 것이라는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먹으렴. 근데 이렇게 원래는 자기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이 정도 이런 거뜬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Last night, 지난밤에요. Kevin이 he got really drunk and walked in the rain.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요. 빗속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빗속을 막 걸으려고. 이 말을 들은 케빈이 화들짝 놀라면서 와우, the soup is delicious. Try, Christine. 막 말을 돌리려고 애를 쓰죠. 어머니께서 응? 비 맞으면서 뭘 했다고? 그랬더니 말을 막 돌립니다. 아니, 그냥 비가 좋아가지고요. Right, Christine? 이제야 크리스틴도 눈치를 채고, 아, 네, 케빈이 비를 좋아하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무마를 시켜줍니다. 아무리 이별의 슬픔이 커도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I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all day.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쁜 내가 아니라 바쁜 상황 중심으로 묘사할 때는요. It's been hectic. Hectic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동안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It's been hectic.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어쩜 이렇게 연락 한번 없었냐며 서운해하네요. 미안. 내가 그동안 바빠서 진짜 정신이 없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been hectic. It's been hectic. 그런가 하면, 너 항상 바쁘더라 라고 말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on the go입니다. go가 원래 가는 거잖아요. 항상 어딘가 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바쁜 모습이죠. You're always on the go 라고 하면 너는 항상 바빠 라는 뜻입니다. You're always on the go.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 보면서 차 한잔할 시간도 없다는 친구. 야, 너는 항상 바쁘더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always on the go. You're always on the go. Great. 이번 시간에는 아주 바쁨에 관한 표현 배워봤죠. Ra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막 여기저기 빡빡빡 다니는 이런 모습. 그리고 you're always on the go. 그리고 이 상황을 묘사할 때는 hectic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알아두시고 바쁠 때한 번씩 기억해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학교 다녀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일하고 계시던 엄마께 빨리빨리 밥 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더니 엄마께서 한 말씀 하시네요. 아유,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Please wait a moment.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We'll be late.
2: Hold on. I don't see the ticket.
1: Oh, where did you put it? We really have to go. Hurry up and find it.
2: Ugh.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Stop rushing me. It's making it harder for me.
1: Oh, we can't get in the theater, even if we are a little late. We might have to go in during intermission.
2: Oh, I'm sure I put it on the desk.
1: Is it in the bag you were holding yesterday?
2: I know it's not in there. I'm sure I took it out. Oh, I found it!
1: I told you so. If it weren't for me, we would have only seen the second part of the musical.
2: That's true. Thanks. But you do know that if I didn't buy these tickets, we wouldn't be able to see the musical at all. Right?
1: We're gonna be late. Come on.
2: Ok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순간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는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뭐 자동차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이 물건이 있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 크리스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틴이 찾지 못하는 그 물건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재미난 카툰 보면서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뮤지컬을 보러 가려는 두 사람. 그런데 케빈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크리스틴은 뭘 하는지 보이지 않네요.

0: 촉을 하는데도 Hold on, I don't see the tick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don't see the ticket. 티켓이 안 보여. 자, 이 표현은요. I don't see, 뭐뭐가 보이지 않는다. 즉,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찾을 수가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I don't see grandma 라고 하면 할머니가 안 보여. 즉 여기 할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I don't see any stars. 별이 하나도 안 보이네. 하늘에 별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티켓이 안 보이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못 찾는 때. 아니 어디다 놓은 건데 우리 지금 가야 되는데 Hurry up and find it.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찾으라고 빨리빨리 케빈이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크리스틴이요 좀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기다려봐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입니다. Hold는 잡고 있어 라는 뜻이고요. Your 너의 horses, 말들을 입니다. 힝, 이 말이요. 말들이 훅 튀어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라. 즉, 좀 기다려봐. 성급하게 굴지 마, 재촉하지 마.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 hold your horses 입니다. 우리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문장 함께 해볼게요. Hold your horses. 붙여서 노란 부분 강조하고요. Hold your horses. 재촉하지 마, 가만 좀 있어봐 라고 얘기를 했죠. 자꾸 그렇게 나한테 빨리빨리라고 재촉하면 찾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런데 조금 더 늦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고. We might have to go in during intermission 이라고 하네요. Intermission은 이렇게 공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게 생겼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이 we might have to라는 표현 잘 보면은요. might 부분이 뭐뭐 해야 할지도 뭐뭐 일지도 몰라. 뭐뭐 일 수도 있어라는 이제 추측이고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붙어서 we might have to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이런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We might have to walk there. 우리 거기까지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 또는 We might have to start over. 우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느낌 아시겠죠? 이러다 우리 쉬는 시간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I'm sure I put it on the desk. 분명히 책상 위에 뒀었는데 이상하다. 어제 그 가방에 넣어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 없어. I'm sure I took it out. 분명히 티켓 확인하려고 꺼냈었거든. 이 두 문장 분명히 잘 봐주세요. 이 분명히가 I'm sure입니다. I'm sure 하고 문장을 넣으면요. 분명히 뭐뭐다. 분명히 어떠어떠하다라고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I'm sure I turned the lights off 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불을 껐다고 이런 뜻이고요. I'm sure you've met him. 너 그 사람 분명히 만나봤어. I'm sure이 나는 확신한다 라는 뜻이라서요. 문장에 붙어서 분명히 무엇무엇이다 이런 문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가방에서 I found it. 가방에 있었던 거 맞네요. 그렇다고 했잖아. 우리 이러다가 2부밖에 못 보겠어. 막 투덜투덜 거리죠. 맞아 맞아. 하지만 이거 알아야죠. 크리스틴이 애초에 표를 사지 않았다면 뮤지컬을 아예 못 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케빈 빨리빨리 가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말싸움을 하고도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는 두 사람. 진짜 친구 맞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좀 기다려봐. Hold your horses. 다른 표현들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뭔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열, 화낼 때 있잖아요. 열 올리지 마. Keep your shirt on. 말 그대로 네 셔츠 그대로 입고 있어라. 벗어 제끼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Keep your shirt on. 우리 이 문장 대화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맛집에 갔는데 대기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참다 못한 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하네요. 야야야, 열 올리지 마. 어떡해요? Keep your shirt on. Keep your shirt on. 그런가 하면요, 몰아붙이지 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Don't push me. 말 그대로 나를 밀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Don't push m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고학년이 되었다고 전과목 학원에 문제집까지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는 엄마. 엄마, 저좀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떡해요? Don't push me. Don't push me.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좀 기다려봐, 재촉하지 마 이런 표현 배워봤죠. 우리 don't push me, 몰아붙이지 마도 있고요. Keep your shirt on도 있고, hold your horses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북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better get in line.
1: Huh? Christine, I didn't finish what I was saying.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뭔가를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잘 가꾼 사람들도 멋있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크리스티니어 뮤지컬을 탁 보고 나서 주연 배우한테 홀딱 반했어요. 이 홀딱 반한 크리스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곳이 있었으니 어딜까요? 오늘 카툰 보면서요 영어도 배우고 또 크리스틴의 마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케빈 반응 보세요. Oh, that was fantastic. 환상적이었대요. 뮤지컬 공연이 정말 좋았나 봅니다. 크리스틴도 표를 구한 스스로 만족했는지 Pretty good, right? 꽤 괜찮았지? 라고 자신감, 만족감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내가 한 말 뒤에 그렇지 하고 붙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바로 right입니다. 뭔가를 말한 다음에 right이라고 붙이면 뭐뭐야, 그렇지? 뭐뭐야,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데요. That's him, right? 저기, 그 아이 맞지? 또는 You know each other, right? 너희들 서로 알잖아.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말 뒤에 right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이 크리스틴도 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보람이 있나 봅니다. 케빈은요, 오늘의 공연으로 뮤지컬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대요. Totally changed my mind. 우리 뮤지컬은 좀 어렵거나, 그쵸?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보니까 뮤지컬 공연 자체도 물론 좋았겠지만 메인 액터, 주인공 남자 배우한테 마음이 있었네요. He was such a good singer. 노래 너무 잘하더라. 이미 지금 눈이 보세요. 반짝반짝. 그죠? 뮤지컬 할 때 보니까요. 케빈이요. 크리스틴 눈이 그렇게 twinkling, 반짝반짝. 뭔가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나 봅니다. 맞아, 맞아. 크리스틴도 인정하죠. 나 그 남자에게 완전 반했어. 완전 반했어. 오늘의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him 입니다. 이 표현은요. I, 나는 have,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A crush는 홀딱 반함이라는 뜻을 그 자체로 갖고 있고요. on은 누구누구 또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him,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함을 가졌다 이런 뜻이니까 나 완전 반했어 라는 뜻이 되겠죠. 함께 말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자, 강조할 부분 강조해서요. I have a crush on him. 나 완전 반했어. 남자 주연 배우 너무 멋있어. If only I could meet a guy like that even for a day. 무슨 뜻이요? 저런 남자랑 하루만 만나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좋은가 봐요. 자, 이렇게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소망, 바람을 나타내는 말 if only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I wish와도 비슷한 뜻이에요. If only we lived closer. 우리가 서로 가까이 산다면 좋을 텐데. 또는 If only I knew her name. 그녀의 이름이라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실과는 반대되는 어떤 사실을 가정하고 또 바라는 때 사용하는 표현이 If only입니다. 정말 하루만 딱 사귀어보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케빈이 웃으면서요. 크리스틴 snap out of it. 꿈 깨! 라고 꿈을 와장창 깨놓네요. 이렇게 꿈 깨! 정신 차려! 라는 말이 snap out of it 또는 get real, 현실적이 되어라. Dream on, 그래 꿈 계속 꿔. 이건 약간 비꼬는 느낌이죠. You wish, 그랬으면 좋겠지.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보시다 보면은요, 내 입에 딱 맞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나의 꿈 깨 표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back to reality, please. 제발 현실로 돌아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꿈을 계속 꾸려나 봐요. 아니, 왜 안 돼? A fan meeting a star.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안 되는지 알려줄까? 저기를 잘 봐. Look over there. 크리스틴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주연 배우가 사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이 다 너랑 똑같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찬스가 있겠어? 라고 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There's an autograph session. 뭐야, 사인회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미 사인회에 이제 마음이 또 뺏겼어요. 사인이라고 할때 우리 사인 영어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호 이런 뜻이고요. 유명인의 사인, 우리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의 사인을 받을 때는 autograph, 그리고 계약서 같은 데 서명할 때는 signatur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가서 빨리 사인 받아야 되겠다. 케빈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가는 크리스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완전 반했어.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에 빠졌어. I'm in love. I'm in lov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앞 카페에 새로운 알바생이 왔는데 엄청 잘생겼대요. 실제로 보니까 만화에서 튀어나온 줄. 나 사랑에 빠졌어. 어떡해요? I'm in love. I'm in love. 그런가 하면 눈을 못 떼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 can'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반에 진짜 다정하고 잘생긴 애가 있거든요. 자꾸만 눈이 가요. 눈을 못 떼겠어. 어떡해요? I can'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Great.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배웠죠? I have a crush on him. 홀딱 반했다. 사랑에 빠졌다. I'm in love.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뒀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나 해야 할 일을 깜빡할까 봐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케빈도 그랬으면 좋았을 걸. 오늘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오늘은 또 카툰 얼마나 재밌는 내용의 생생한 영어 표현이 있는지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크리스틴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Jane over here. 뭔가 산 같은 곳에 와 있고요. 가방도 있고 제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하, 제인이랑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케빈은 없이 왜 크리스틴만 와 있을까요? I had to stop by somewhere, so I told him to meet me here. 나 어디 좀 들렸다 와야 해서 여기서 케빈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 잠깐 들릴 때 쓰는 말이 stop by죠. stop by. 문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Can we stop by the bakery? 우리 빵집에 잠깐 들릴 수 있을까? 또는 feel free to stop by anytime. 언제든 편하게 들러. 이렇게요. stop by. 기억해 두시고요. 그나저나, 왜 케빈이 안 오지?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Let me call him now. 뚱뚱뚱뚱뚱뚱뚱뚱. 케빈 보세요. Hello? 아니, 목소리 왜 이래요? Where are you? What's wrong with your voice? 너 어딘데? 목소리는 또왜 그래?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말이 What's wrong with 뭐뭐뭐입니다. 아니, 뭐뭐는 왜 그래? 이렇게요. What's wrong with my phone? 아, 내폰왜 이러는 거야? 이 wrong이라는 것이 잘못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 문제점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내폰 뭐가 문제야? 또는 What's wrong with the elevator? 아니, 이 엘리베이터 왜 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케빈 목소리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요? 응? 어디냐고? 나 집인데? 집이면 어떡해요? Did you forget about our hike today? 약속을? Oh no! 깜빡 잊었네요. 나 완전히 깜빡했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t totally slipped my mind! 입니다. 이 문장은요, it, 그것은 Totally 아시죠? 완전히 우리 배운 적 있고요. Slipped 잘 봐주세요. Slip은 원래 미끄러지단데요. 미끄러져서 빠져나갔다란 뜻입니다. Slipped 어디를 빠져나갈게요? My mind 내 마음 즉내 머릿속을 그러니까 그냥 깜빡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까맣게 잊었을 때 쓰는 말이 It totally slipped my mind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t totally Slipped my mind. 좋습니다. 나 완전 깜빡해서 어떡하지? Kevin, 우리 집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I'm so sorry, I'll be right over. 지금 바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당장, 바로, 금방 강조할 때 쓰는 말이 right입니다. Kevin이 한 것처럼 I'll be right over. over은 그쪽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그쪽. 그쪽으로 내가 금방 갈게. 또는 I'll be right with you. 너 있는 대로 내가 금방 갈게. 또는 I'll be right back 하면 금방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right가 금방 강조하는 말인 거죠. Get started on the hike.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등산하고 있어. 근데 등산을 먼저 시작하면 산속에서 크리스틴이랑 제인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찾으려 그래? 아무래도 등산은 못갈것 같으니까, 그냥 바다, 저기, 땅에서 등산 내려오면 만나면 안 될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자주 가던 그산 아래 식당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죠. 아, 화나겠죠. 같이 등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주 삐졌어요, 크리스틴이. Forget it. 됐어. Go back to bed. 잠이나 더 자. 아, 우리 크리스틴의 이 상한 마음 풀어주려면 케빈 쉽지 않겠습니다. 이쯤 되면 케빈이 원래 안갈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케빈 운동 싫어하니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완전 깜빡했어. It totally slipped my min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아니고요. 원래 잘 깜빡깜빡하는 사람 있잖아요. Forgetful. Forget이 깜빡하다라는 뜻인데요. For 붙여서 I'm forgetful이라고 하면 아, 나는 좀잘 깜빡깜빡해. 이런 뜻이 되겠네요.
I'm forgetful. 이 문장 우리 상황 속에서

볼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만 중요한 일을 잊고 또 약속을 놓치게 되네요. 아우, 얘들아 미안. 내가 원래 잘 깜빡깜빡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orgetful. I'm forgetful. 그런가 하면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더라? 하고 놓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은 Where was I?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있었지, 대화 속에서 어디에 있었지가 되겠죠. Where was I? 상황 속에서 써볼게요. 친구랑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네요.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더라? 어떻게요? Where was I? Where was I?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깜빡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Where was I?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이런 말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I'm forgetful. 원래 잘 깜빡깜빡할 때, 갑자기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It totally slipped my mind.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죠. 재미난 표현들이고 또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자주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Long time no see, Jane. Sorry I'm late. I was so tired that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1: You came all this way just to have dinner?
0: I didn't come here just to have dinner. I came here to keep my promise.
2: You should go for a hike after dinner. After all, you came all this way.
1: Great idea. Eat up since you have to go on a hike.
0: Huh? Guys, I...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가장 길게 자본 적이 언제세요? 저는 어릴 적에 아팠었는지 피곤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날짜가 하루 바뀌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케빈도요, 세상 모르고 잠들어서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우리 카툰 보면서 또 에피소드도 보고요. 재미난 영어도 배워볼게요.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크리스틴과 제인이 등산을 갔다가 이제 맛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등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마무리가 제대로 되잖아요. 아, 등산에서 기분도 좋고 메뉴도 많은데 뭐 먹을까?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사용된 표현이 feel like 동사 ing인데요. feel이 어떤 기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feel like 동사 또는 동작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feel like having some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feel like doing?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면 되겠죠? 아참, 그런데 케빈이 등산은 안 가더라도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나요? 케빈이 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아니 뭐 음식만 먹자고 여기 오겠어? He's probably sleeping now. 또 뭐 자고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probably 많이 들어보셨죠? 이 probably는 아마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을 때 또는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He'll probably like it. 그는 아마 좋아할 거야. 여기서의 아마는 이 it이 지칭하는 것이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아마 이것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근거 있는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They'll probably say yes.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야. 이것도 뭔가 과거의 일이나 평소 그들에 관해서 정보가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할 거야 라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probably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케빈 나타났네요. 아니 진짜로 온 거야? 음식 먹자고? 아, 오랜만이야 제인. 내가 너무 늦었지? I was so tired that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너무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sleep deeply 할 수도 있지만요.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I는 나는,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죠. 잤어. like 뭐뭐처럼 a dog. 개 한 마리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요. 뜻이 따로 있다기보다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나 정말 고나게 잤다. 세상 모르고 잤다. I slept like a dog.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I slept like a dog.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slept like a dog. 세상 모르고 잠들었지 뭐야. 그런데 진짜 이것만 먹으려고 온 거야? 했더니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또 케빈이 그럴듯한 또 핑계를 대네요. 그런데 뭐 왔으니까요. 음식 먹고 다시 등산으로 혼자 올라가면 되겠네요. 음식만 먹으러 오긴 좀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제인이 제안을 하니까 크리스틴도 막 맞장구를 치죠. Great idea. Eat up since you have to go on a hike. 등산 가야 되니까 많이 먹어. Eat up 보셨나요? 이 up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뜻을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요. 또 한

있듯이 완전히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틴이 eat up 이라고 한 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이런 뜻이 되겠죠. 비슷하게 drink it up 이라고 하면 그거 다 마셔. 또 clean it up 이라고 하면 깨끗이 다 치워라. 또 finish up the work, 일 다 끝내야 돼 이렇게요. 다양한 표현들. The puddle dried up 또 그냥 dry가 아니라 dried up 이니까 웅덩이가 마르는데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아, 이렇게 두 친구가 막 이렇게 종용하니까 케빈이 아주 난처해 보이죠. 케빈은 과연 먹고 나서 등산을 갈지 안 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이요. 세상 모르고 잤지 뭐야. I slept like a dog. I slept like a dog.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dog를요. log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log는 통나무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와 닿으시죠? 통나무처럼 꼼짝 않고 잤다? 나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 I slept like a lo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운동을 결심한 첫날. 좀 무리해서 운동을 했는지 머리가 침대에 닿자마자 잠들었어요. 와, 나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 어떡해요? I slept like a log. I slept like a log.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짜 깊이 잠들었었어. I was fast asleep. Asleep이 잠든 상태를 말하죠. Fast를 붙여서 I was fast asleep. 나 곤히 잠들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잠든 사이 친구가 전화를 수십 통을 했네요. 너무 깊이 잠들어서 듣지도 못했어요. 어, 미안. 나 진짜 깊이 잠들었었어. 어떡해요? I was fast asleep. I was fast asleep. Excellent.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은요, 우리 등산 후에 맛집을 가는 아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에피소드로 재미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오늘의 한 문장인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골아 떨어졌다 하는 거겠죠? 이때 쓰는 표현이 sleep like a dog 또는 이 발음이 비슷한 sleep like a log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어.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할 때는 I was fast asleep. Fast asleep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상황이 닿았을 때 멋있게 영어로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these footballers are on the same team. A green man means you can cross the road.
1: 네, 친구들. 자, 아까 code가 이제 암호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0: this code, it's a little bit different.
1: 자, codes aren't always secret. 자, 항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색깔에 따라서 또 어떤 상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축구 좋아해요? 네, 축구 좋아하죠? 오케이. 자, 축구를 보면서 팀이 두 팀이 있잖아요. 근데 한 팀하고 이 팀하고 예, 색깔을 다르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 아, 딱 그 색깔을 보면은 아, 이 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So that's a kind of code. 색깔도 어떤 코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스처. 네. 이런 이 손, 네. 이 손으로 하는 제스처가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수업 시간에 막 얘기 하나요? 선생님이 쉿!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해!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a green man means you can cross the road.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길에 걸어가면은 막 신호등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 불을 있으면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걸으려면은 green 이런 표시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게 다 코드입니다.
0: Alright, everyone, let's stop and think. 자, a teacher might use code by number one, holding up their hand, or number two, giving a difficult test.
1: 답은 이 책에서 바로 나오네요.
0: Your teacher might use a code like holding up their hand when they want the class to be quiet.
1: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이럴 때 조용히 해 할 때 손을 쓰죠.
0: They hold up their hand, right?
1: angry. I'm angry. 네,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죠. All right.
0: So that is our introduction to what is a secret code. We will learn more about more different types of codes next time. All right. Take care and join me again soon. Bye.

about more secret codes. So let's start reading. Who created the first code? One of the first codes was discovered in the tomb of an ancient Egyptian man called Nhotep II. Inside it is the story of Nhotep's life written in an ancient form of writing called hieroglyphics. However, some of the hieroglyphics in Nhotep's tomb were swapped with other pictures that people didn't know. Hieroglyphics use pictures instead of words. Okay, 자, 누가 제일 먼저 코드를 썼나요? 네, 이집트에서 네, 이렇게 썼네요. 한번 볼까요? So, one of the first codes was discovered in the tomb of an ancient Egyptian man. 무덤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자, hieroglyphics는 친구들 상형 문자로 된 글.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그림이죠. 이게 상형 문자인데, Some of the hieroglyphics in Nhotep's tomb were swapped with other pictures that people didn't know. 이 상형 문자의 일부가 사람들이 모르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one of the first codes, 최초의 비밀 암호입니다. Okay, let's continue reading. What is Morse code? Morse code is one of the most famous codes in history, but it's not a secret code. Samuel Morse invented it in 1838, and his code allowed information to be sent quickly in a way that everyone could understand. The code swapped letters in the alphabet for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The message was tapped out by an operator on an electronic device called a telegraph key, using short and long sounds. The message could be sent hundreds of kilometers through wires, and an operator on the other end would listen to the message and decode it. All the operators had the same Morse code book. Sending a message by telegraph was quicker than sending a letter. 네, 친구들, 우리 저번에 이야기 있었죠? Haunted House, Morse Code. 자, 모스 부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Morse Code를 왜 만들었냐? Allowed information to be sent quickly.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Alright, now, the message was tapped out by an operator. 자, 여기까지요. To tap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뭐, 톡톡 두드리다. 그리고 이 당시에 operator들이 있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니면 보내든지, 받든지, 네, 이런 operator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그림을 보면은 이 Morse code, 이게 키죠. 네, 이게 비밀이 아니죠. It's not a secret code. 이 키를 보고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All right, let's stop and think. Morse code is a famous secret code. 자, Morse code는 아주 유명한 secret code, 아주 비밀 코드입니다. 네, 그거는 답은 false, 아니에요. 여기 문장 보면은 Morse code is one of the most famous codes in history. 아주 세상에 제일 one of the most 아주 유명한 코드인데 but it's not a secret code. 자, 비밀 코드는 아닙니다. Okay? Very good. Let's continue reading. Are any other codes used for sending messages? Smoke signals are one of the oldest forms of sending messages over a long distance. They were first used more than 2,000 years ago to send information along the Great Wall of China. One puff of smoke meant attention. Two puffs meant everything was okay, while three puffs signaled danger. 네, 자, 또 다른 코드가 있었는데 연기를 갖고 이렇게 이제 뭐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one puff of smoke, puff라고 나오는데
뿜다예요. 그러니까 one puff는 뭐 연기를 한번 내.

0: 참고 뭐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하면은 주의, attention, attention. 그리고 두 번, two puffs is like, okay, everything's okay, 다 괜찮아. 그리고 세 번 하면은 어떻게, 뭐죠? 네, 위험, 위험. 네, 경고를 하는 거죠. Alright, let's read on to the next page. Semaphore is another type of communication, but it uses flags, not smoke. It was used during the 19th century as a way of sending messages between ships. A person on one ship would hold a small flag in each hand with their arms held out. They positioned their arms at different angles, and each movement represented a letter of the alphabet or number. 자, 우리 수기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영어로는 semaphore인데, 자, 그 깃발 갖고 한 이렇게 코드인데요. 참 재밌어요. 배끼리, 네. 이제 서로 왔다 갔다 communication, 소통을 하는데, 이런 깃발을 갖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단어, position, 여기에서는 동사로 두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막 이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각도, right? 이게 어떻게 올렸냐, 내렸냐, 옆으로 했냐, 이게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네, 너무 재밌죠? 한번 배우고 싶어요. 네, okay. Alright, so that is it for today. We learned about smoke signals. We learned about signals with flags, right? So that was a lot of fun. And the Morse code too. Next time, we will continue our discussion of what is a secret code. So join me next time. Bye!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어 공부를 하게 된 경채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하루 10분 동안 3개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3개 단어는 여러분 교과서와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왕이면 쉽게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팁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분 동안 내가 저 3개 단어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쌤이랑 같이 단어를 한 번씩 적어보고 또 빈칸이 있다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대답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설레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할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begin, 시작하다 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쌤이랑 같이 한 번씩 정확하게 써봐요. begin, B-E-G-I-N. 읽을 때는 begin,

begi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문장. Let's begin our work. 자, work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을 begin 합시다 라고 했네요. 일을 뭐 합시다? 일을 시작합시다 가 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The concert will begin at 5 p.m. 5 p.m.은 오후 5시. 그럼 콘서트는 오후 5시에 뭐할 거예요? Begin. 끝날 거예요? 아니죠. 시작할 거예요. 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begin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meet, meet, 만나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볼게요. meet. 읽을 때는요, meet, meet.

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단어는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쌤이랑 처음 만났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meet, 만나다인데요. 그러면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meet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뭐 해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가 되겠죠? 우리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will meet my friend at 3 p.m. 3 p.m.은 오후 3시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를 meet 할 거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의 친구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meet라는 단어는 누구를 만나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단어의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렇게 긴 단어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긴 단어는 끊어서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I am in. T-R-O, tro. 그리고 D-U-C-E는 juice. 합쳐볼까요? introduce, introduce. 네,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돼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T-R-O. D, U, C, E. 읽을 때는요, introduce. 네, 우리 자기 소개하거나 나의 친구를 소개시켜 줄때이 introdu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볼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self는 저 자신이에요. 저를 뭐 하겠습니다? introduce니까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을 표현 하나 알아둘게요. Let me introduce 누구누구 하면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introduce와 함께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장. Let me introduce my friend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저의 친구를 introduce 하겠다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저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 introduce까지 모두 기억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개나 시작, 만나다와 같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1강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단어를 스스로 써보고 또 핵심 문장 속에서 연습하면 단어를 쉽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단어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강 학교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나요?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subject, 과목입니다. subject, 과목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연필 들고 같이 한번 써봐요. S-U-B-J-E-C-T 읽을 때는요, subject, 의미는 과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나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과목들을 통틀어서 subje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한번 넣으면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music is a fun subject. music is a fun subject라고 했는데요. music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과목이죠. 따라서 음악은 재미있는 무엇이다? 과목이다 가 되겠네요. 한 문장 더 살펴볼게요. I study five subjects. 나는 공부하는데 다섯 개의 이것을 공부한대요. subject는 과목이니까 과목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I study five subjects. 나는 다섯 개의 과목을 공부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subject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과목의 이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cience. science. 과학인데요. 우리 이 단어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science, s-c-i-e-n-c-e 읽을 때는요, science, science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과학, scientist는 과학자, 이렇게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서 암기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 채우기 연습 해볼게요. 첫 번째, Science is really fun.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라고 했네요. 이것은 정말 재미있어. Science는 뭘까요? 과학이죠? 과학은 정말 재미있어. 자, 우리 한 문장 더 볼게요. I want to be a scientist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죠. 이때 사이언티스트의 의미는 과학자입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science라는 단어 기억하셨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mathematic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athematics, 줄여서 math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mathematics는 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먼저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M, A, T, H, E, M, A, T, I, C, S. 읽을 때는요, math, Mathematics라고 합니다. 줄여서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같이 써봐요. M, A, T, H.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math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자주 쓰는 경향도 있어요. 자, 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athematics is very easy라고 했는데요. Mathematics가 아주 쉽다고 했네요. 무엇이 쉽다? 수학은 아주 쉽다가 되겠네요. Mathematics는 수학입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I study math every day. I study math every day 라고 했네요. 나는 매일 무엇을 공부한다? Math니까 나는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넣어주어야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I study math every day. 나는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외에도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쌤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과목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살펴볼게요. 먼저 영어를 나타내는 English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Korean이라고 해요. 역사라는 과목은 histo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는 과목은요. PE라고 하고요. 이 PE는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라는 과목은 Social Studies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다음에 나오는 Word Review까지 놓치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 번 복습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 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어책 읽어볼 준비 되셨나요? 저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왔으니 Stay tuned. 한번 집중해서 함께 즐겨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바로 The Elephant's Child의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다양한 전치사, 특히 위치에 관련된 전치사를 재밌는 스토리 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악어가 코끼리 코를 잡아당겨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 코끼리 코가 되었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아직 적응이 좀 안 되나 봐요. 뭔가 악어 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좀 감싼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감싼 것을 강에다가 집어넣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가 봐요.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 코가 있고 그 옆에 뭐가 날아다니네요. 뭐 지금 여기 벌인지 팔인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이 코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흙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고 있네요. 자신의 몸에 뿌리고 있네요. 왜 뿌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바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우리말로는 하나의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 그래서 결국은 가능하면 영어는 영어답게 접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에서도 예를 들 거지만 on이나 over이나 above는 우리말로는 전부 다 위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약간 어색한 영어 표현이 되곤 해요. 제가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채점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거나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만 학습을 한 아이들은 좀 어색한 문장을 많이 구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냐 하면 그 영어를 많이 듣고 즐겨야 됩니다. 뭐 즐기기까지가 안 된다면 일단 많이 듣고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이 듣고 읽어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 이 단어는 이런 흐름이나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듣기 항상 꼭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그와 병행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 우리 음원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hen the snake came and knotted himself in a double clove hitch round the elephant child's hind legs. They both pulled together. The elephant's child's nose grew longer and longer. At last, the crocodile let go of the elephant's child's nose with a plop that you could hear for miles around. Splash! The elephant's child wrapped his poor nose in banana leaves and hung it in the river.
2: What are you doing that for?
1: Asked the snake.
3: My nose is all out of shape, said the elephant's child, and I'm hoping

0: hoping it will shrink. Then a fly landed on the elephant's child's shoulder. He lifted up his long nose and smacked it away. Aha! Said the snake. You couldn't have done that with a mere smear nose. Splat! In the afternoon, the snake asked, Isn't the sun hot? Yes, said the elephant's child. He schlooped up some mud from the riverbank and sloshed it on his head. It made a cool mud cap, all trickly behind his ears. Aha! Said the snake again. You couldn't have done that with a mere smear nose. You're right, said the elephant's child. And now I think I'll go home to all my dear family.
1: The Elephant's Child,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금 코가 뭔가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n the snake came and knotted himself in a double clove hitch round the elephant child's hind legs. 자, 볼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he snake, 뱀은 came, 왔습니다. 지금 악어한테 물렸죠, 코끼리가. 뱀이 와서 knotted이라고 하면은 아, 매듭으로 묶었어요. 이 뱀이 몸통이 기니까 매듭으로 묶어서 그 자신을 묶었죠. 어떻게 묶었냐면 in a double clove hitch라고 되어 있죠. double이라고 하면 두 번이고요. clove hitch라고 하면 이 매듭 방식입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쓰지 않는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냥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 묶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Round the elephant's child's hind leg. Hind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의 뒷다리. 뒤의, 후방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지금 악어에서 떼내야 되니까, 당겨야 되니까 코끼리 다리를 두 번 칭칭 감아 묶었다라는 것이겠죠. They both pulled together. 그리고 그 둘 다 막 당겼습니다. 코끼리와 뱀이 코끼리를 지금 계속 당기는 거예요. 악어로부터 떨어지려고요. 넘어가 볼까요? The elephant's child nose grew longer and longer. 아,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코끼리, 아기 코끼리의 그 꼬마 코끼리의 코가 자라났습니다. 더 길고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At last, 마침내, the crocodile let go of the elephant child's nose with a plop. 마침내, 그 악어가 let go, 놓아주었습니다. 뭘 놓아주었냐면, the elephant child, 꼬마 코끼리의 코를 with a plop, 펑 하는 소리, 이렇게 뭔가 뽕, 딱 뭔가 빠지는 소리,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소리와 함께 놓아주었습니다. That, 그 소리는 you could hear, 들을 수 있었습니다. For miles around, 그 주변에서 mile이라고 하면 대략 한 1.6km이다, 6km이다, 1.6km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 강의에서 miles라고 되어 있으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Splash, 첨벙, 넘어가 볼게요. The elephant child wrapped his poor nose in banana leaves. 그리고 나서 이 꼬마 코끼리는 wrapped, 감쌌습니다. 아, 코가 지금 길어졌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뭉툭한 코였는데 쭉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나나 잎으로 감싸서 그의 가엾은 불쌍한 코를 감쌌어요. 바나나 잎으로 감싸서 and hung. 헝은 뭐냐면은 매달다, 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아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매달아놨냐면 강에. 지금 이 전자체 Fun Reading 탭에 있는 The Elephant's Child의 이 그림을 보면 강의 중에도 그 앞에서도 보이죠. 그리고 뒤에서도 보이는데요. 보시면 강에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이 아, 담그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구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걸다, 매달다인데 우리가 이 단어 하나의 의미를 모든 것을 사전을 다 찾아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강에 매다는 게 뭐냐면 아, 강에 담궈뒀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What are you doing that for? 그거 뭘 위해서 그렇게 강에 바나나 잎으로 써서 강에 담그고 있는 건데? 라고 묻는 거죠. 네 이거 왜 그러는 건데? Asked the snake, 뱀이 물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My nose is all out of shape. Out of shape. 모양 바뀌다, 형태 바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 모양이 아닌 형태가 일그러진, 찌그러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 건강으로 치자면은 아주 뭔가 비만이다든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혹은 몸매가

0: 아주 안 좋은, 뭔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우와 이렇게 그래서 건강에 위협을 줄 만큼 몸매가 안 좋은 이런 게제 모양이 아닌 out of shape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끼리가 이야기하기를 내 코가 엉망이야라고 하는 것이죠. Said the elephant's child. 그 꼬마 코끼리가 이야기했습니다. And I'm hoping it'll shrink. 그리고 나는 바라고 있어. 그 코가 it will shrink. 줄다. 오그라들기를 바라고 있어. 다시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코가 다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전안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음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n the snake came and knotted himself in a double clove hitch round the elephant child's hind legs. They both pulled together. The elephant's child's nose grew longer and longer. At last, the crocodile let go of the elephant's child's nose with a plop that you could hear for miles around. Splash! The elephant's child wrapped his poor nose in banana leaves and hung it in the river. "What are you doing that for?" asked the snake. "My nose is all out of shape," said the elephant's child, "and I'm hoping it will shrink."
0: 자, 이 코끼리의 코가 다시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볼까요? Then a fly landed on the elephant's child's shoulder. 그리고 나서 파리가 앉았습니다. Landed, 앉았어요. 어디 앉았냐면 위에 앉았어요. On the elephant child's shoulder. 그 꼬마 코끼리의 어깨. Shoulder 하면 어깨죠.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He lifted up his long nose.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없던 이긴 코를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And smack it away. 이렇게 톡 쳐서 쫓아보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파란색 밑줄 표시를 해두었죠. On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박스를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양한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나 위치에 관련된 전치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식사 중이시라면, 네, 너그러이 이 영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지만,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고, 아, 역시 영어는 이렇게 배워야 돼라고 재미를 느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On. 제가 코를 팝니다. 코를 파는데 코딱지가 완코딱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묻혀둡니다. 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에 표면에 다 있는 거 이런 양면 전부 다 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뒷 벽에다가 붙여두어도 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약간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코딱지를 퓽 해서 튕겼어요. 이거 슝 제가 했다는 거 아니고요.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건 코딱지가 슝 날아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박스를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over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eneath와 under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코딱지를 이통 밑에다가 제가 숨겨두었어요. 붙여두었어요. 그러면 딱 붙어 있으니까 beneath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말라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under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이런 통 옆에다가 두면은 beside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우리 농구나 야구나 이런 공 던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누워서 심심할 때 이렇게 공을 천장을 보면서 던지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럼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up을 쓰고요. 그럼 그 공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down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 같은 것 혹은 어떤 사물을 속에다가, 안에다가 넣어두면 in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무언가를 관통해서 갈 때, 뭔가를 통과해서 갈 때, 차량이 터널 같은 거를 통과해서 갈 때, through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 위에 있는데 그게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above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장소의 전치사를 여러 가지 사물 그리고 코딱지를 통해서 학습을 해두시면 절대 잊지 않으시겠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면 EBS 이 앱을 활용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복습 혹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Aha, said the snake. You couldn't have done that with a mere smear nose. Aha, 라고 뱀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거 못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With a mere smear nose. 단지 smear이라고 하면

흔적,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지 흔적, 자국 같아 보이는 코. 지금은 이렇게 긴 코가 되어 있는데 흔적이나 자국 같아 보이는 그 코로는 그렇게 못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뱀이 하네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 the snake asked. 그리고 나서 그 뱀이 물었습니다. Isn't the sun hot? 좀 덥지 않아? 해가 너무 뜨겁지 않아? 라고 묻네요. Yes, said the elephant child. 그 꼬마 코끼리가 이야기했습니다. He slooped up. Sloop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나 혹은 의태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발음은 slooped.

0: 거겠죠. And slushed it on his head. 그의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첩보석하고 뿌렸죠. It made a cool mud cap.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시원한 지능 모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All trickly behind his ears. 그의 귀 뒤로 뚝뚝뚝뚝 trickly 하면 뚝뚝뚝 떨어지는 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아하! said the snake again. 그리고 아하라고 뱀이 또 이야기하네요. You couldn't have done that.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with a mere smear nose. 그 단지 흔적, 이 작은, 지금은 긴 코지만 예전엔 이 작은 코였잖아요. 그래서 단지 흔적과 같은, 약간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흔적과 같은, 그런 얼룩과 같은 코로는 그렇게 못했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You're right, said the elephant child. 그 꼬마 코끼리가, 오, 맞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Now I think I'll go home. 이제 내 생각에 내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To all my dear family.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은 것들, 그거를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n a fly landed on the elephant's child's shoulder. He lifted up his long nose and smacked it away. Aha! said the snake. You couldn't have done that with a mere smear nose. Splat! In the afternoon, the snake asked, Isn't the sun hot? Yes, said the elephant's child. He slooped up some mud from the riverbank and sloshed it on his head. It made a cool mud cap, all trickily behind his ears. Aha! said the snake again. You couldn't have done that with a mere smear nose. You're right, said the elephant's child. And now I think I'll go home to all my dear fami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Knot. Knot. Can you knot two strings together? Hind. Hind. The dog kicked up the dirt with its hind legs. Hang. Hang. Hang your coat on that hook. Out of shape. Out of shape. My nose is all out of shape, said the elephant's child. Shrink. Shrink. I'm hoping my nose will shrink.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가능하면 영어는 영어답게 접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제 강의에서 느끼셨습니까? 우리말로는 위에이지만 실제로 위에가 on도 되고요. over도 되고요. above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전부 다 위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전부 다 쓰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영어를 항상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거나 우리말 1:1 매칭으로 하면은 그 우리말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감이라든가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특정한 용어, 예를 들어서 뭐 공기오염, air pollution 이런 거는 뭐 특정한 어감이 없잖아요. 공기오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오염,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air pollution이고 그 대기오염이고 외국에서도 air pollu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어떤 그런 어감이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영어답게 접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많이 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부를 통해서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많이 듣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우리 코끼리 책 읽고 있었죠. 오늘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게 될 책은 지난 강의까지 읽어보았던 The Elephant Child의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보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이제 이 코끼리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과일도 따먹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꺾었고요. 그 나뭇가지를 꺾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코로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이 긴 코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 다 삼촌들과 이모들이었죠.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숭이 삼촌을 이렇게 안아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네요.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끝난 이렇게 해서 코끼리 코가 길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혹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법이라든가 모든 단어들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유창하게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도 있었지 이런 문법도 있었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 나는 읽는 게 좀 힘드니까 일단 듣고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혹은 읽는 것도 힘드니까 청독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청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은 영어를 반면에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고 영어가 재밌어진답니다. 덜 부담스럽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강의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o the elephant's child went home, frisking and whisking his new long nose, which we now call a trunk. When he wanted fruit to eat, he pulled it down from a tree. Swish! When he felt lonely, he sang loudly to himself down his trunk. When flies bit him, he broke off the branch of a tree and used it as a swat. When he reached home, the elephant's child uncurled his trunk and said, "How do you do?"

0: have you done to your nose? Asked his tall uncle, the giraffe.
1: It looks very ugly, sniffed his broad aunt, the hippo. Indeed, said his hairy uncle, the baboon.
0: But it's useful, said the elephant's child. He picked up his hairy uncle, the baboon, and dropped him into a thorn bush. Then he trumpeted in the ear of his tall uncle, the giraffe, and blew bubbles at his broad aunt, the hippo. The new nose was so useful that all the elephants hurried to the banks of the Limpopo River to borrow new noses from the crocodile. Ever since then, all the elephants you will ever see, and all those you won't, have noses precisely like the trunk of the satiable elephant's child.
2: The Elephant Child, 코끼리코가 왜 길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Elephant Child went home. 그 꼬마 코끼리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어에게 코를 물려가지고 코가 쭉 늘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Frisking 하면 가볍게 흔들다. 코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And whisking 하면 이것도 흔들다, 휘두르다라는 뜻이에요. His new long nose. 그의 새로운 긴 코를 막 흔들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했다라는 것이죠. Which,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his new long nose가 되겠죠. 이 새로운 긴 코는 we now call a trunk. 이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trunk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trunk는 코끼리의 코를 의미합니다. 이 긴 코를요. When he wanted fruit to eat, he pulled it down from a tree. 그가 먹을 과일을 원할 때, 과일이 하나가 먹고 싶으면은 he pulled it down. 그는 그것을 따서 내렸습니다. 뭔가를 땄습니다. From a tree. 나무로부터 그 과일을 땄습니다. When he felt lonely, 그가 외로울 때는 he sang loudly to himself down his trunk.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크게 그 스스로 노래를 불렀어요. Down his trunk. 그의 코로 노래를 불렀다? 콧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When flies bit him, 파리가 그를 이렇게 해서 sweat이라고 하면은 혹시 그거 아십니까? 파리채. 착, 요즘은 잘 파리채 보기 힘든데요. 라떼는. 제가 학창시절에 어릴 때는 파리채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죠. 그런 파리채로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를? 이 코끼리의 코를요. 넘어갈게요. When he reached home, 이제 이 긴 코를, 지금 모든 코끼리는 전부 다 이렇게 뭉퉁한, 불룩한 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꼬마 코끼리만 코가 길죠. 이 꼬마 코끼리가 이제 집에 갑니다. 이 긴 코를 가지고 집에 가고 있죠. 집에 도착했을 때 the elephant child, 그 꼬마 코끼리는 uncurled his trunk. 그의 trunk, 코를 uncurl 했답니다. 우리 curl 아시나요? 펌을 하면은 꼬불꼬불 컬이 생기잖아요. 그 컬입니다. 그러면은 꼬불꼬불, curl은 원래는 꼬불꼬불하게 하다, 곱슬곱슬하게 하다.

0: 라는 것인데 앞에 언이 붙어 있습니다. 언은 어떤 의미냐면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뭐뭐가 아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꼬불꼬불하지 않게 하다. 즉 꼬불꼬불한 것을 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uncurl 이렇게 접미사 단어 앞에 딱 붙어서 아, 반대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똑바르게 펴는 것이죠. 폈습니다. The elephant child uncurled his trunk and said 이렇게 쭉 펴서 How do you do?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uncurl 비슷하게 한번 볼까요? 반대 의미하는 거. 또 이게 언이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Lock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Lock the door. Can you please lock the door? 할때 문을 좀 잠궈주겠어? 혹은 이 잠금장치를 좀 채워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이 붙으면 반대로 잠금장치를 열다가 되겠죠. 혹은 문을 열다 할때그 열다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풀다, 해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이 붙어 있으면 반대 혹은 아니다, 아닌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돌돌돌 말려있던 이 코를 쭉 풀어가지고, 아,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How do you do? How do you do?는 원래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이런 일을 겪다가 긴 코를 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약간 이런 의미로 How do you do?를 외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What have you done to your nose? 야, 네 코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As his tall uncle the giraffe 그의 키큰 삼촌인 기린이 말했습니다. It looks very ugly. 그건 너무나 못났어. Sniffed his broad aunt the hippo. 그 넓적한 한대 맞을 것 같지만 넓적한 이모인 하마가 말을 했습니다. 약간 콧방귀를 끼듯이 스니프하면 킁킁거리는 거죠. 콧방귀를 끼듯이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Indeed, 진짜 그렇네. Said his hairy uncle the baboon. 그 털복숭이 털이 막 북소북소 이렇게 나 있는 털복숭이 삼촌인 개코 원숭이가 진짜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왜? 원래는 이렇게 뭉퉁했는데 코가 이렇게 길어져서 왔으니까 전부 다 적응이 안 되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ugly.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아주 많이 틀리는 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보어, 아주 쉽게 정리를 할 거니까 잠시만 집중해 보면 됩니다. The nose looks pretty. 제가 요거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는 예뻐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코끼리 코죠? 코끼리 코가 예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쁘게 보인다. 우리말로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예쁘게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은 아래에 있는 prettily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아, 코가 예쁘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부사로 서술형 평가나 혹은 영어 스피킹을 하거나 장문을 할때 부사로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있는 예쁘게 혹은 예쁜이 수식하는 것은 바로 저기 앞에 있는 nose이거든요. 근데 그 nose는 바로 명사이잖아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부사가 아니고 위에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어. The nose is prett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는 예쁜 혹은 pretty nose.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사는 쓸 수가 없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말 해석 때문에 예쁘게 뭐뭐 하게가 붙어서 틀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우리말로 바꾸기보다는 아,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실제로 예쁜 게 뭐지? 아, 앞에 있는 코구나. 그럼 코는 품사가 뭐지? 명사네. 그래서 형용사를 쓰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t looks very ugly. 저기 앞에 있는 it도 대명사이지만 바로 코를 가리키죠. 코가 uglily가 아니라 ugly인 이유는 바로 못생기게 보인다라는 것도 어글릴리를 써야 될것 같지만 어글리라는 점. 왜? 어글리가 수식하는 게그 명사인 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방금 다룬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elephant's child went home, frisking and whisking his new long nose, which we now call a trunk. When he wanted fruit to eat, he pulled it down from a tree. Swish! When he felt lonely, he sang loudly to himself down his trunk. When flies bit him, he broke off the branch of a tree and used it as a swat. When he reached home, the elephant's child uncurled his trunk and said, How do you do? What have you done to your nose? asked his tall uncle, the giraffe.

0: It looks very ugly, sniffed his broad aunt the hippo. Indeed, said his hairy uncle the baboon.
1: 자, 코끼리 이야기의 대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But it's useful. 그런데 이거 너무 유용해요. 라고 said the elephant child. 그 꼬마 코끼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useful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use라는 것은 용도 혹은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full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배가 부를 때 I'm full 할 때 F-U-L-L 가득 차 있는을 의미해요. 그러면 용도가 가득 차 있는 거기서 L 하나가 없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가득 차 있는 용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유용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 군데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혹은 skill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이라든가 혹은 재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이나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숙련된 재주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용으로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picked up his hairy uncle the baboon. 그 개코 원숭이였던 털복숭이 삼촌을 들어올렸어요. 뭘로? 그 코를 코로 들어올렸겠죠. And dropped him into a thorn bush. Bush. Thorn이라고 하면은 여기 식물의 가시. 지금 여기 있는 가시덤불이 되겠죠. 나무 그 장미 있잖아요. 장미 줄기에 보면 이 가시가 달렸잖아요. 이런 걸 tho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시 덤불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장난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Then he trumpeted in the ear of his tall uncle the giraffe.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꼬마 코끼리가 아, 내 코가 이만큼이나 유용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펫이라고 하면 뿌뿌뿌 이렇게 트럼펫 부는 건데 지금은 코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Then he trumpeted. 근데 이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In the ear. 귀에다 대고 노래를 불렀어요. Of his tall uncle the giraffe. 키가 크지만 이제 코가 기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죠. 키 큰 삼촌인 기린 삼촌의 귀에다 대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And blew bubbles. 그리고 코로 막 방울을 만들었어요. At his broad aunt the hippo. 그리고 방울을 누구에게 만들어라면 넓적한 이모였던 하마 이모에게 방울을 코로 막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유용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The nose was so useful that 그 코는 너무나 유용해서 All the elephants hurried to the banks of the Limpopo River to borrow new noses from the crocodile.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 그게 이제 대중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코끼리들이 그 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코는 너무나 유용해서 모든 코끼리들이 hurry to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가냐? The banks of the Limpopo River. 그 림포포 강가로 다들 달려갔어요. To borrow. Borrow는 빌리다도 되지만 도입하다, 가지다. 도입하는 게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행하는 것이죠.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코드를 가지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악어로부터 새로운 내 코도 좀 물어 뜯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달려갔어요. Ev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래로 줄곧 원래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는데 완전 다르게 뭐뭐 이래로 줄곧 그때 이후로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All the elephants you will ever see 모든 코끼리들 당신이 보게 될 모든 코끼리들 and all those you won't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하게 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끼리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precise라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딱 그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trunk of the satiable elephant child.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는 꼬마 코끼리의 코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똑같은 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참 이야기가 맛깔나고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But it's useful, said the elephant's child. He picked up his hairy uncle the baboon and dropped him into a thorn bush. Then he trumpeted in the ear of his tall uncle the giraffe and blew bubbles at his broad aunt the hippo. The new nose was so useful that all the elephants hurried to the banks of the Limpopo River to borrow new noses from the crocodile. Ever since then, all the elephants you will ever see, and all those you won't, have noses precisely like the trunk of the satiable elephant's child.
1: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 접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복습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2: Uncurl, uncurl. The elephant's child uncurl.

0: Curled his trunk. Useful. Useful. But it's useful, said the elephant's child. Thorn. Thorn. He picked up Uncle the baboon and dropped him into a thorn bush. Since. Since. We've lived here since 2003. Precisely. Precisely. She looks precisely like her mother.
1: 내 아이라든가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영어 능력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떨 때는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신에 반영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그 수업의 성취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형상평가 같은 경우들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평가 같은 경우들은 기준을 좀 달리하거나 혹은 내 아이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이 정도 영어 글을 읽으면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 정도 성취를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요 혹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영어를 읽는 것조차 힘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 글에 나온 문법까지 접두사, 접미사, 어근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굵은 의미만 파악하고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취도가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암기법도 있단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란다.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 보면은 아이도 부모님도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지도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별을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우리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헬렌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1: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하루를 허비했다. 오늘 학기말 리포트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늘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때로는 온라인상에 있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컴퓨터 사용에 시간 제한을 둘 것이다."
0: 네, 어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그만 하루를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헬렌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옮겨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허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낭비하다, 허비하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waste, waste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보통 이 waste 뒤에는 시간, 그리고 ing 형태의 단어가 등장한다 라는 것도 함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답니까? 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대요. 자, 인터넷 서핑을 하다, 영어로도 그대로 surf the internet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옮겨보자면, 저는요, 하루 종일을 다 허비했습니다. I wasted my entire day.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요, surfing the internet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entire는 전부의, 전체의 라는 뜻이니까 my entire day 라고 하시면 하루 온종일 이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을 허비했습니다.
2: I wasted my entire day surfing the internet. I wasted my entire day surfing the internet.
0: 자, 그러면 할 일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학기말 리포트를 작성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에 노력을 들이다, 공을 들이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work on 이라는 표현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레포트

0: 코트에다가 공을 들인다이니까 레포트를 작성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작성했어야 했는데 라고 지금 지난 일에 대해 후회를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후회를 표현할 때에는 앞에 should have라는 표현을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should have worked on, should have worked on 이라고 하시면 무엇무엇을 작성했어야 됐는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엇을 작성했어야 됐다고요? 네, 학기 말 레포트를 작성해야 됐답니다. 자, 학기 말 레포트 영어로는요, term paper, term paper 라고 하고요. 우리 외국 친구들에게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만큼이나 이 학기 말 레포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성적에서 차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면, 제가 학기 말 레포트를 오늘 작성했어야 했거든요. I should have worked on my term paper today. I should have worked on my term paper toda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학기 말 레포트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1: I should have worked on my term paper today. I should have worked on my term paper today.
0: 자, 그러면서 참 공감 가는 이야기를 헬렌이 해줬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lose track of time, lose track of time 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옮겨보자면, 저는요, 항상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I always lose track of time. I always lose track of time. 온라인 상에서는 말이에요. Online. Onlin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온라인에서는 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 I always lose track of time online. I always lose track of time online.
0: 자, 생각보다 우리 헬렌의 증상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온라인상에 있기 위해서 늦게까지 깨어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영어로는요, stay up late. stay up late 이라고 해주시면 늦게까지 깨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는답니까? 네, 온라인상에 있기 위해서래요. 자, 온라인상에 있다. 영어로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be online. be online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때로는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I sometimes stay up late. I sometimes stay up late. 온라인상에 있기 위해서요. to be online. to be onlin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때로는 온라인상에 있기 위해서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1: I sometimes stay up late to be online. I sometimes stay up late to be online.
0: 자, 우리 헬렌도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는 컴퓨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제한이라고 할때 영어에서 limit 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제한을 두다라고 하시려면 set a limit on, set a limit on 이란 표현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간 제한을 둔다라고 하시려면 set a time limit o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무엇에 제한을 둔다고요?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컴퓨터 사용. 영어로는 computer usage. computer usage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면,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시간 제한을 둘 거예요. But I'll set time limits. But I'll set time limits. 저의 컴퓨터 사용해요. On my computer usage. On my computer usage. 지금부터 말이에요. From now on. From now o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저의 컴퓨터 사용에 시간 제한을 둘 것입니다.
1: But I'll set time limits on my computer usage from now on. But I'll set time limits on my computer usage from

0: now on.
1: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컴퓨터 사용을 좀 제한하겠다라고 결심한 우리 기특한 헬렌의 이야기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 공부한 내용 전체적으로요. 한번 헬렌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같이 만나볼게요.
0: I wasted my entire day surfing the internet. I should have worked on my term paper today. I always lose track of time online. I sometimes stay up late to be online. But I'll set time limits on my computer usage from now on.
1: 네, 집중해서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를 함께할 시간인데요. 우리 잭도 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잭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2: (저녁) 내내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쯤은 도크검을 다 썼어야 했는데 컴퓨터를 하다 보면 늘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때로는 온라인상에 있느라 식사도 거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터넷 사용에 시간 제한을 둘 것이다.
1: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고 독후감을 쓰지 못한 우리 잭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도전해볼까요? 자, 우리 잭의 다이어리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녁 내내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는 낭비하다, 허비하다, waste란 단어를 배웠는데요. 시간을 사용하다 라고 했을 때 spend라는 단어도 쓸 수 있거든요. spend. spend, 사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0: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사용했답니까?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고 사용했대요. 자, 여기서는 surf the web. surf the web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고 저녁 시간을 내내 다 보내고 말았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부의, 전체의라고 했을 때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entire라는 표현 쓰셔도 괜찮고요. 혹은 whole. whole 이란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하시려면 whole evening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저는요, 저녁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I spent the whole evening. I spent the whole evening.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고요. Surfing the web. Surfing the web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고 저녁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I spent the whole evening surfing the web. I spent the whole evening surfing the web.
0: 자,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떤 후회를 하나요? 독후감을 지금쯤은 끝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끝내다, 완성하다, 영어로는 complete 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후회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했더라? 네, should have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준다 라고 했으니까 끝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 감정을 표현하시려면 should have completed. should have completed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쯤은 끝냈어야 됐는데 라는 의미로 지금쯤은 이라고 할 때에는 by now. by now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지금쯤은 독후감을 끝냈어야 돼요. I should have completed my book report by now. I should have completed my book report by now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book report가 독후감이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지금쯤은 독후감을 끝냈어야 했는데요.
1: I should have completed my book report by now. I should have completed my book report by now.
0: 자, 그러면서 우리 잭도 헬렌과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하죠. 그 컴퓨터 상에서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라고 할 때는 전치사 on을 쓰셔서요. on the computer. on the computer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다. lose track of time 이란 표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 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I always lose track of time. I always lose track of time. 컴퓨터 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While on the computer. While on the computer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컴퓨터 상에서는 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 I always lose track of time while on the computer. I always lose track of time while on the computer.
0: 우리 잭은요, 헬렌보다 조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온라인상에 머물기 위해서 식사도 거릅니다. 끼니도 거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식사는 meal이라고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건너뛰는 것을 skip이라고 하니까, 식사를 거른다 라고 하시려면, skip a meal. skip a meal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밥까지 굶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온라인상에 머물기 위해서래요. 자, 우리 온라인상에 머물다. 영어로는 stay online. stay onlin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때로는 식사도 거릅니다. I sometimes skip meals. I sometimes skip meals. 온라인상에 머물기 위해서요. to stay online.
1: I sometimes skip meals to stay online. I sometimes skip meals to stay online.
0: 자, 이대로는 정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잭도 지금부터는 나의 인터넷 사용에 시간 제한을 두겠다라는 결심을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무엇 무엇에 제한을 두다, set a limit on 이란 표현 알려드렸는데, set 대신에 put 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0: 나는이라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밝히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부터는 영어로는요. From now on. From now o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함께 영어로 옮겨보자면요. 그런데요. 저는 시간 제한을 둘 거예요. But I'll put time limits. But I'll put time limits. 저의 인터넷 사용해요. On my internet usage. On my internet usage. 바로 지금부터 말이에요. From now on. From now on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부터요, 저의 인터넷 사용에 시간 제한을 둘 것입니다.
1: But I'll put time limits on my internet usage from now on. But I'll put time limits on my internet usage from now on.
0: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반성하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공부한 내용 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잭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1: I spent the whole evening surfing the web. I should have completed my book report by now. I always lose track of time while on the computer. I sometimes skip meals to stay online. But I'll put time limits on my internet usage from now on.

그런지 surf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을 하다와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함께 공부했었죠. 자, 이런 표현들 충분히 사용하셔서요. 이번에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이어리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My own diary 화면으로 같이 만나볼게요.

네, 열심히 작성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에서 인터넷이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인터넷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다이어리로 옮겨주시고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나의 생활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오늘은 introducing myself, 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서 한번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걸 글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about myself.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어 라이팅을 하기 전에 어떤 표현들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What's happening? 이 그림을 봐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쪽에 보니까 오늘 토끼가 학교에 처음 온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She is introducing herself.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태극기도 들고 있고 칠판 보니까 이름이 리사인 것 같아요. Then what about here? Oh, it's her second day at school. 아마 그 다음 날인가 봐요. 벌써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 Name. Name이 뭐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뭐뭐야 라고 할 때는 My name is 뒤에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이름이 폴이다. 그러면 My name is Pau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이름을 폴 대신에 넣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I am 이라고 하면 나는 뭐뭐예요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동물이다. 그러면 I am an elephant. 나는 코끼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lephant가 바로 코끼리라는 뜻이죠. 자, 근데 뭐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I am을 쓸 수 있겠네요. 자, from이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나 어디 어디에서 왔어 라고 할 때 많이 쓰죠. I am from 다음에는 어떤 도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올 수도 있겠죠. 나 서울에서 왔어 라고 하면 I am from Seou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I'm 요거는 아까 방금 배웠던 I am을 줄인 표현이에요. 자, 나는 어떤 상태야 라고 할 때도 I am 혹은 I'm을 쓸 수 있겠죠. 나 배고파. I am hungry. 혹은 I am을 줄여서 I'm hung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I have는 나는 뭐뭐를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I have 뒤에 뭘 갖고 있는지 넣으면 돼요. Many apples 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apple은 사과죠. many는 많은. 그래서 나는 사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say hello. 이거는 안녕이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죠. hello는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we say hello.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해. 뭐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방금 우리가 배운 표현들도 있겠지만 요 단어를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제 생각에는 친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friend죠. 맞아요. 그럼 올바른 스펠링은 처음에 F, 그 다음에 R. 근데 요 다음이 헷갈려. 그죠? E가 먼저 오는지 I가 먼저 오는지 어떤 거예요? 그쵸, 바로 I죠. 그 다음엔 E가 오고 N, D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과 매칭되는 단어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건 코끼리니까 apple일까요? elephant일까요? soul일까요? 아하, elephant이네요. 맞아요. 저 중간에 있는 거는 남산타운인 것 같아요. 남산타운은 어느 도시에 있죠? 그쵸, 서울에 있죠. 그래서 soul하고 연결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과는 apple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퀴즈까지 해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Culture
2: Time.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 do you say when you meet your friends?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우리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Ready? Let's start with the United States.

0: Now, you can say hello to your friends around the world. 여러분 모두 여러 나라에 hello 인사 방법 잘 알겠죠? You did a great job today.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1: 자, 레벨업 시간인데요. 여러분,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We're gonna do some writing. 자, 글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우리 토끼 학교에 첫날 왔어요. 내 이름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죠. 내 이름 얘기할 때는 My name is 누구누구. 여기서는 Lisa라고 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본인 이름을 넣으면 돼요. My name is 저는 케일린이니까 케일린.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토끼는 어디에서 왔죠? 태극기를 들고 있잖아요. 나 한국에서 왔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나를 소개할 때는 I'm from Korea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I'm from Korea 하겠죠? 네, Korea 대신에 다른 도시를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많아져서 토끼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I am happ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때요? 그 기분을 happy 대신에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I have many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죠? friend에 IE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서로 인사를 하네요. 인사하다 say hello 였잖아요. 아까는 we라고 했지만 내 친구들과 내가 이렇게 또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My friends and I. 그리고는 and죠. 뭘 한다고요? Say hello.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요. 자, introducing myself. 나를 소개하는 거 우리 쭉 해봤는데 이거 듣고 따라해 주세요. My name is Lisa. I am a rabbit. I am from Korea. I am happy. I have many friends. My friends and I say hello.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요 내용을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해 보세요.
1: Introducing myself. My name is Lisa. I am a rabbit. I am from Korea. I am happy. I have many friends. My friends and I say hello.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introducing myself. 나를 소개하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또 쓰고 또 쓰고 잘 외워질 때까지 다 쓰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친구, friend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Ready?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3. Tuesday. Who is she? I can write about my friends.

0: 자, 우리 친구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review, 복습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Oh, there are four animal friends. 여기 보니까 동물 친구들이 넷이 있어요, 그쵸? Rabbit, cow, kangaroo, and elephant. 자, 요런 동물 표현들도 잘 기억나죠, 그쵸? 자, 근데 각자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래서 기분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And they're holding their national flag. 그들의 국기를 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온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을 써서 우리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일단 나의 친구는 my friend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is my friend kangaroo라고 하면 이건 나의 친구 캥거루예요 라는 표현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건 뭐뭐예요 라고 할 때는 This is 뭐뭐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자, 그리고 he하고 she, 요거 기억나죠? 남자일 때는 he, 여자일 때는 she라고 표현을 하면 그, 그녀라는 뜻이 돼요. 자, he is from Australia라고 하면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어요 라는 뜻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라는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왔다라고 할 때 from 쓰는 거 기억나죠? 자, favorite color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라고 할 때는 His favorite color is yellow라고 하는 거죠. 자, his favorite color라고 했는데 만약에 친구가 여자다 그러면 her favorite color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되는 거 기억나죠? Sad. 자, 아까 우리 다 각자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Sad가 슬픈이죠. He is sad. 네, 그는 슬퍼요인데 그녀가 슬플 때는 she is sad.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좋아요 라고 할 때는 I like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 좋아하죠? I like my friend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제 요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어, V가 들어가네요. 아까 가장 좋아하는 색깔. 그때 뭐뭐 컬러라고 했죠? 맞아요. Favorite. 자, favorite spelling. 처음부터 해볼까요? F로 시작하겠네요. A 발음이니까 A가 오고요. Favorite. 그 다음에는 O, RIT, 여기는 R-I-T-E, 맞아요. 이렇게 단어의 스펠링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She is 땡땡 India라고 했어요. India는 인도거든요, 인도. 그러면 아, 그녀는 인도에서 왔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디 어디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A, color를 쓸까요? B, is를 쓸까요? 아니면 C, from을 쓸까요? 그쵸, from. From이 들어가야 돼요. 잘했어요. 와, 이렇게 복습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Very good, everyone. Culture
1: time.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a variety of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unique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bject.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England. 맞아요. 영국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n egg cup. It's a cup for an egg. In England, people put a boiled egg in this cup.

0: Then they eat it. 영국에서는 삶은 달걀을 이렇게 에그컵에 넣고 달걀의 윗부분을 깨서 먹어요. An egg cup is from England.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Korea. 맞아요. 한국의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망태기. It's a traditional Korean bag. It's a bag. A long time ago, Korean people made these out of straw. 예전에 한국 조상들은 지푸로 망태기를 만들었어요. They used them as bags. 그리고 가방으로 사용했어요. A 망태기 is from Korea.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Egypt. 맞아요. 이집트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papyrus. This is a paper-like material from a plant. A long time ago, Egyptian people made these out of plants. 예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식물로 파피루스를 만들었어요. They used this as paper. 그리고 종이처럼 사용했어요. Papyrus is from Egypt.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hat. 모자예요. A nun is from Vietnam.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Switzerland. 맞아요. 스위스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drum. It's a musical instrument. 악기예요. People play this with their hands. This sounds like a bell. 손으로 연주하는데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A hang drum is from Switzerland.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독특한 물건들을 만나봤어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2: 1번. 다음 중 스위스의 물건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3: Egg cup.
2: 2번.
3: Hang drum.
2: 3번.
3: Papyrus. 행드럼.
0: People play this with their hands. This sounds like a bell. 손으로 연주하는데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A hang drum is from Switzerland.
2: 2번. 한국의 물건인 망태기의 재료를 고르세요. 1번.
3: Straw.
2: 2번.
3: Paper.
2: 3번.
3: Plant. Straw.
4: 자, 레벨업 시간이에요. 이제는 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됐죠? 자, 아까 네 마리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토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토끼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봐요. 자, 이건 나의 친구 토끼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This is 나의 친구? My friend. 그리고 토끼니까 rabbit.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대문자인 이유는 토끼 자체가 이 친구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0: 거예요.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철수다. This is my friend 철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토끼는 어디에서 왔나요? 한국 국기를 들고 있죠. 태극기. 그래서 she is from Korea 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토끼 친구는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일 것 같아요. 자, her favorite color is pink. P-I-N-K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또 우리 토끼 친구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그쵸? 그녀는 기쁘다. She is happy. 맞아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쓸 때는 he로 바꿔줘야 되는 거 she를 꼭 기억해 주세요. She is happy. Very good. 우리 친구들, 토끼 친구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좋아요. 이 말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I like my friend.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스펠링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많이 써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토끼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써봤잖아요. 요거를 쓴 거를 한번 듣고 따라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About my friend. 자, 따라해보세요. This is my friend, Rabbit. She is from Korea. Her favorite color is pink. She is happy. I like my friend. 너무 잘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또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friends 였죠? 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써볼 수 있다 였는데 잘했어요. 근데 우리 토끼 친구에 대해서 했잖아요. Friends, S부터 있죠. 복수니까 또 여러분들도 따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써보는 시간 가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써보는 거 잘해봤는데 여러분 많이 써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란 꼭꼭 약속!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업,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3. Wednesday. What is it? I can write about things around me.
0: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자, 어떤 표현들을 써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Oh, look! It's a dollhouse! 인형의 집이네요, 그쵸? 여러 방들이 있어요. There's a kitchen, a bedroom, a living room, and a

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또 다양한 공간에 여러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는 연습해 볼게요. 자, this is 뭐뭐. 이건 뭐뭐예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his가 이것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this is my bedroom 이라고 하면 이건 나의 침실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그쵸? bed가 침대고 room이 방이니까 bedroom이 침실이라는 뜻이죠. 자, there is 뭐뭐, there are 뭐뭐. 요거는 뭐뭐가 있어요 라는 뜻인데 is 뒤에는 단수, 즉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 there are 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어요. 침대는 하나, 보통 방에 있죠. 그래서 there is a bed. 여기서 a는 하나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a bed and animal toys. 침대 하나에 뭐 여러 개의 동물 인형들이 있다.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are를 써줘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얘기하지만 바로 뒤에 붙는 게 a bed처럼 하나이다. 그럴 때는 there is라고 원어민들도 보통 그렇게 생활용어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are가 맞다. 이렇게 원칙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table 위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ny fruits are on the table. 자, 많은 과일들이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fruit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수, 복수가 둘 다 원래는 fruit예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fruit에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like,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like to 뭐뭐는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이죠. I like to play 라고 하면 난 노는 걸 좋아해요. 누구와 함께? With my sister. 자, 나의 뭐 여동생 혹은 언니 누나와 함께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언니랑 노는 걸 좋아해. 언니가 먼저 나오죠. 근데 영어는 뒤에 온다는 거, 이 순서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동물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뭐였죠? 아까 뭐뭐 toys, 동물 인형들에 나왔었는데 바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아요. animal이었죠? 자, a로 시작하니까 a가 올 거고요. any, ni, animal, m-a-l, very good, 잘했어요. 이렇게 스펠링도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어요. There is, 다음에 이제 의자 하나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뭘까요, 여러분? There is, 의자는 chair죠? A chair,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 뭐뭐라는 표현 써보시면 돼요.

0: Deon.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toy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도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호주예요. 호주에서 인기 있는 놀이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That's right. Boomerangs. 맞아요. 부메랑이에요. They were first used for hunting.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이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Now they are popular in sports and as toys. 지금은 놀이용 장난감이나 스포츠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Boomerangs are popular toys in Australia.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What's this? That's right. It's 공죽. 맞아요. 공죽입니다. It's a Chinese yo-yo. 공죽은 중국의 요요인데요. Each of your hands hold a stick. You move the stick. The yo-yo moves.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연결된 줄로 요요를 돌려요. 공죽s are popular toys in China.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지역일까요? 맞아요. 아프리카예요. What's this? That's right. It's Mankala. 맞아요. Mankala입니다. Mankala is a game that first started in Africa. Mankala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놀이예요. There are two big cups and 12 small cups. 두 개의 큰 홈과 열두 개의 작은 홈이 있어요. The goal of the game is to collect the most stones. 큰 홈에 더 많이 구슬을 모으기 위한 게임이에요. Mancala started in Africa.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일본이에요. 이번에는 일본의 놀이 도구를 알아볼까요? What's this? That's right. Kendama. 맞아요. Kendama입니다. It's a traditional wooden toy. 나무로 만든 일본 전통 놀이 기구인데요. A ball is attached to a string. 공이 줄로 달려 있는데요. You try to get the ball in a cup. 줄을 당겨 본체에 공을 끼우며 노는 도구예요. Kendamas are traditional Japanese toys. It was fun looking at different toy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기구들을 보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놀이 도구와 나라 또는 지역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2: Boomerang Australia
1: 2번
2: Kendama Japan
1: 3번
2: Mancala Africa
3: 자, 그럼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아, 자, 여기는 아까 인형집의 공부방이에요. 그럼 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0: This is 뭐뭐였죠? 자, 나의 공부방은 my study room이라고 쓰면 돼요. This is my study room. Good job.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 있는 거는 there is 뭐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단 책상은 하나 있네요, 그렇죠? There is a desk. 꼭 넣으셔야 돼요. There is a desk. 또 뭐가 있냐? 아하, 책장. There is a bookshelf. Bookshelf가 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there are로 바뀌어야 되죠. 자, 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라고 할 때는 many books라고 하면 되죠. There are many books. 여러분 쓰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책상 위를 보니까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네요. Pencils and erasers are 자, 책상 위에라는 표현이 오면 되겠죠. 아까 식탁 위에 했었는데 on the table 이 경우는 on my desk. 물론 on the desk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책상일 때는 on my desk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나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할 때는 I like to read a book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와 함께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아까 with를 썼었죠. With my friend. 나의 친구와 함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쭉 한번 복습해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his is my study room. There is a desk. There is a bookshelf. There are many books. Pencils and erasers are on my desk. I like to read a book with my friend. 잘했어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things around me.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해서 writing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writing 연습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B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 쓸 준비 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3. Thursday. Describe things. I can write about how things look.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건들이 어떠한지 써보기 이전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 볼지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Wow, there is an orangutan and a monkey. 오랑우탄이랑 원숭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둘의 사이즈가 달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운동기구가 크고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Well, the orangutan is big and the monkey is small. 이런 표현들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공도 사이즈가 좀 다른데 어떤 거는 딱딱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요러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First, I'm ing라는 표현을 쓰면 나는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뭐뭐 하는 중이다, ing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I'm playing 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놀고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play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누구와 함께 뭘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with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I'm playing with my sister. 나의 언니와 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참고로 sister는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 키가 작은 short, 키가 큰 tall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키가 커요.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거 굉장히 높은 거 많잖아요, 요즘. It's t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tall. 그리고 키가 작아요. 우리 빌딩도 건물도 꼬마 건물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는 비교적 작겠죠. It's shor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t's short. Tall하고 short. 잘 기억나죠? 자, 그리고 작고 큰 걸 얘기할 때는 It's big. 그건 커 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걸 다 합칠 수가 있어요. 물론 It's small. It's ta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nd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and가 그리고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는 작고 키도 작아요 라고 할 때는 it's small and sh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크고 키도 커요. it's big and tal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여기 누나하고 동생이 있어요. 키를 재고 있는 것 같죠? 누나는 동생에 비해서 키가 크죠?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맞아요. tall. 그러면 우리 동생은 누나에 비해서 키가 작겠네요. 그렇죠? 키가 작은은? 맞아요. short 라는 표현을 쓰죠. Very good, guys. 자, 그러면 나는 여동생과 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I'm playing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with my sister 라고 하면 되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리뷰 해봤는데요.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Culture Time.

0: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1: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0: What are recyclables?
1: 재활용은 사용한 물건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0: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recyclables from around the world.
1: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재활용품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0: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s this? That's right.
1: 맞아요.
0: It's a chair.
1: 의자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0: That's right. An oil tank.
1: 맞아요. 바로 오일 탱크입니다. 오일 탱크의 일부분을 잘라서 의자 받침을 만들었네요.
0: It's a good-looking chair now.
1: 아주 멋진 의자가 되었네요.
0: The chair is made from an oil tank.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s this? That's right.
1: 맞아요.
0: It's a clock.
1: 시계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0: That's right. Paper.
1: 맞아요. 바로 종이예요. 여러 색의 종이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었네요.
0: It is a good-looking clock.
1: 아주 멋진 시계가 되었네요.
0: The clock is made from paper.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s this? That's right.
1: 맞아요.
0: It's a bag.
1: 가방이에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0: That's right. Plastic.
1: 맞아요. 플라스틱이에요. 여러 색의 플라스틱을 엮어서 가방을 만들었네요.
0: It is a good-looking bag now.
1: 아주 멋진 가방이 되었네요.
0: The bag is made from plastic. Let's look at one more. What are these? That's right.
1: 맞아요.
0: They are disposable kitchenwares.
1: 일회용 부엌 용품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0: That's right. Paper.
1: 맞아요. 종이에요. 종이를 이용해 접시, 컵, 용기들을 만들었네요.
0: They are handy.
1: 사용하기 편리해요.
0: These kitchenwares are made from paper. Using recyclable products helps our environment.
1: 재활용품들을 사용하면 우리 환경을 돕는 것이에요.
0: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자, 레벨업 시간이에요. 여러분, 라이팅 하실 준비 됐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하고 있죠? 운동하고 있죠? I'm exercising. Exercise가 운동하다니까 ing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I'm exercising. 누구와 함께? With a monkey. 자, 오랑우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I'm exercising with a monkey. 원숭이 한 마리와 함께 지금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는 어때요? 오랑우탄은 monkey에 비해서? 아, 무겁겠죠. 그쵸? 자, 무거운은 heavy라는 표현을 쓰죠.

0: 그럼 heavy의 반대말 가벼운은 light. I'm heavy and 기억나죠? The monkey is light. 맞아요. 자, 그리고 there are 뭐뭐 in the gym. gym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공이 두 개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wo balls. 볼에 s 붙여줘야 되겠죠? in the gym. 맞아요. gym이 운동장, 뭐 체육관, 헬스장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초록색 공은 어때요? 빨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근데 크기도 더 크죠? 그래서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그러면 빨간 공은 그거에 비해서 작고 부드러워요. small and soft.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Very good.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내용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At the gym. I'm exercising with a monkey. I'm heavy and the monkey is light. There are two balls in the gym.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The red ball is small and soft.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해볼게요.
1: At the gym. I'm exercising with a monkey. I'm heavy, and the monkey is light. There are two balls in the gym.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The red ball is small and soft.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how things look. 물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이렇게 해서 물건들에 대해서 써봤는데 쓰기 연습 계속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AI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킬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숫자를 복습해 볼게요. 숫자를 복습하고 또 숫자를 응용해서 한번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1: Week 23. Friday. Numbers. I can write numbers.
0: 자, 그러면 숫자부터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First, looking at the picture. 자, 그림을 먼저 보면 Oh, the little boy is shopping. 쇼핑을 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등불 같은 것들이 있죠. 베트남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모자하고 셔츠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뭘 살까요? Well, looking at the calculator, 계산기를 보니까 there are numbers, 숫자가 있네요. 그렇죠? 자, 베트남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는지, 또 어떻게 이걸 읽을지,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 우리는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이거 여러분 외우셨나요? 저와 함께 쭉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요 다음엔 이제 20, 30, 40, 50, 60, 70 요것만 알면 돼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1000은 1000이었죠. 숫자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go 어디 어디, go ing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러 갔었어 라고 말할 때는 과거의 얘기를 할 때는 go가 went로 변하죠. 그래서 나는 부산에 뛰러 갔었어. I went running 어디에? In 부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도시나 장소를 얘기할 때는 in 다음에 그 장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뭐 구나 동 그 이상 큰 장소를 얘기할 때 도시, 국가 이럴 때 보통 in을 씁니다. 자, 그러면 have는 had로 바뀌죠. 과거를 얘기할 때요. 그래서 나는 네 개의 연필이 있어가 아니라 있었어 라고 할 때는 I had four pencils 라고 해야 되겠죠. 자, four가 나왔잖아요. 숫자. 근데 네 개는 한 개 이상이니까 영어는 물건들에 s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pencil이 아니고 S를 붙여서 pencil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퀴즈 낼게요. 자, 숫자를 보고 영어로 말하면 돼요. 자, 이 숫자 영어로 하면 오, 잘했어요. 56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일단 100단위가 나오네요. 그렇죠? 300, 그 다음에 90은 90였죠. 8은 8, 398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이 숫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000은 1000, 근데 100단위, 10단위가 없네요. 8은 영어로 뭐예요? 8, 그래서 1000 8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숫자를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very good.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부터 다섯까지 손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숫자를 세는 법도 나라마다 달라요. Today, we will look at how to count numbers.

0: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숫자 세는 법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느 나라일까요? That's right. 맞아요. 미국이에요. 먼저 미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살펴볼까요? First, you make a fist. Then you start to count with your index finger. 미국에서는 먼저 주먹을 쥐고 0을 만든 후 검지부터 펴요. Next, you add your middle finger. Then you add your ring finger. And then your pinky finger. Finally, for 5, you add your thumb. 검지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차례로 손가락을 펴서 5가지 세요. Now, you repeat the same order with the other hand for numbers 6 to 10. 그 후에는 다른 손을 사용해 6부터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한번 미국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This is how they count numbers in the USA. Let's look at the next one. (목소리) 이것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도 주먹을 쥐고 0을 만든 후 검지부터 펴요. In China, counting to 5 is the same as in the States. 5까지는 미국과 같은 방법이에요. 검지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차례로 손가락 펴서 5까지 세요. However, counting from 6 is different in China. Now pay attention, look at me. For 6, spread your thumb and your pinky like this. 6부터 10까지 세는 법이 매우 독특해요. 6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요. 한번 중국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This is how they count numbers in China. Let's look at one more way. 어느 나라일까요? That's right. 맞아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는 1부터 5까지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자리로 펴서 숫자를 세요. First, you make a fist. Then, you start counting with your thumb. Next, you add your index finger, then your middle finger, then your ring finger, and 5 is your pinky finger. 그리고 다른 손을 사용해서 6부터 10까지 세요. Now, you repeat the same order with the other hand for numbers 6 to 10. 한번 프랑스 방법대로 세어볼까요? 1, 2, 3, 4, 5, 6. Now, you know how to count in different languages. 이제 여러분 다른 언어로 숫자를 셀 수 있네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인데요. 라이팅할 준비됐죠? 자, 그럼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가 쇼핑을 하러 갔어요. 가다는 go인데 went가 되겠죠? 과거를 얘기할 땐 I went shopping. 근데 어디에? 베트남에. In 베트남이 아니고 영어로는 Vietnam이라고 해요. In Vietnam.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하나의 가게에는 일단 둘 다 보니까

셔츠도 팔고 모자도 파는데 두개 셔츠와 자, 두개 셔츠는 거 왼쪽 가게죠? 모자 몇 개요? 하나. One hat. 자, 요 숫자 쓰는 거 앞에 옵니다. 우리는 셔츠 두 개라고 하지만 영어는 two shirts 앞에 오죠? 그리고 셔츠에는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네, 두개 이상이니까. One store, 하나의 가게는 had two shirts and one hat. 그런데 the hat, 모자는 얼마냐면요. 우리 계산기를 볼까요? 얼마라고 써있죠? 그렇죠. 2만이에요, 2만. 2만은 20,000이라고 하죠. 요 콤마 앞에 숫자를 읽고 콤마 하나는 thousand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동이라는 화폐를 써요. 그래서 the hat was 20,000 do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another store, 다른 가게는 자, 몇 개가 있죠? 일단 셔츠는

0: hat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의 모자는 얼마일까요? 계산기를 보면 그쵸? 15,000동 15,000 dong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buy는 bought가 과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나는 두 개의 모자를 샀어요. I bought two hat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buy가 bought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써본 거 한번 쭉 연습해 볼까요?
1: I went shopping in Vietnam. One store had two shirts and one hat. The hat was 20,000 dong. Another store had four shirts and three hats. The hat was 15,000 dong. I bought two hats.
0: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numbers. 숫자 쓰기였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쓸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뭐 여행을 간 거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 한번 영어로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쌤이랑 오늘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스피킹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Monday. Introducing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가볼게요. Here we go.
2: 짜잔.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는 I see one girl and one boy. 여자아이 한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보이고요. 저게 어디인 것 같아요?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School? 학교 있어요? No.

0: 공항에 있는 것 같죠? 공항은 영어로 airport. Airport. They're at the airport. 그쵸? 공항에서 왠지 처음 만나는 상황 같은데,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Okay? 자, 일단 그림에 보니까는, 짜잔! 이름이 보여요. 이 여자아이가 name tag, 이름표를 달고 있지요? 이름은 영어로 name. Name, right? Okay. 자, 그래서 name이 나왔으니까 쌤이랑 배웠던 내용 중에 너 이름은 뭐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던 거 배웠는데 어떻게 왔지? 그렇지요. What's your name? One more time. What's your name?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아우,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s your name? 친구들 잘해? What's Your name. 잘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 같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나 보자. grade. 학년. 기억나요? 이 단어? 학년은 grade죠.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을 말할 때는, 자, 단어가 grade였어요. Great, great. 그러면 우리, 너몇 학년이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를 기억나? 맞습니다. 짜잔. 너몇 학년이야? 할 때는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기억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at grade are you in? 따라한 거 맞지? 자, 또 볼게요. from이 나왔습니다. from은 뭐뭐 출신이란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뭐, 나 어디에서 왔어. 나 어디에서 왔어. 어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너 어디에서 왔어. 라고 어떻게 물어봤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짜자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에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해볼게요. 시작. Where Are you from? 자, where가 어디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출신이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라고 하면 되겠죠?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빠밤. color 나왔습니다. 색. color.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말할 때 color라고 하지요. 이 남자애가 왠지 좋아하는 색깔을 보니까는, 아, 초록색 같아.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색은 뭐니? 라고 영어로 물어볼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였지? F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짜잔. What's your favorite color?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color? 우리 친구들 잘해. What's your favorite col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한번 복습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쌤이랑 배웠던 거?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빠바밤. Number one. What is this? What is this?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는 그림에 뭐가 있죠? 하윤이라고 적혀 있는 뭐가 있지요? 이름이 영어로 뭐였지? A. Name. B. Grade. 쌤, 3초 줄게.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그러지요. 짜자잔. Name이었지요. Name. What's your name? 쌤이랑 배웠지? 자, 꼭 기억해야 돼. 자, number 2 볼게요. Number 2는, 따다다단, are you from? 따다다단. Are you from? 자,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했지요?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간지 쌤이랑 보자. A. How? How are you from? Okay. B. What? What are you from? 자, C. Where? Where are you from? 어느 거 같아?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What? 맞습니다. 정답은 C. Where였어요. Where are you from?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났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얘들아,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롤플레이가 뭐냐면 우리가 역할극이라 그러죠. 자,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쌤이랑 스피킹 연습해볼게요. 입 크게 벌리고 쌤이랑 같이 따라해보자. 오케이. 짜잔. 오늘의 그림 나왔습니다. They're at the airport, right? 지금 공항에 있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지 쌤이랑 한번 볼게요. 짜자잔. 자, 쌤이 A 할게. 우리 친구들이 B 하세요. 오케이? 자, 쌤이 먼저.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 이름은 모모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바밤. My name is. 네. 자, 여기 그림에 저기 이름표 안에 하윤이라고 적혔죠? 그래서 하윤을 넣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연기 실력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My name is 하윤. 시작. My name is 하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좋아요. 자, 쌤 차례예요.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Grade는 학년이었지? 그래서 너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는 몇 학년이야? 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짜잔! I'm in, grade. 자, 근데 여기 손가락 보니까는 1, 2, 3, 4. 4학년이래. 그러면 4학년이라고 하니까 fourth 넣어줘야겠죠? I'm in fourth grade. 친구들, 시작! I'm in fourth grade. 잘했습니다. 자, 쌤 차례.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From은 뭐뭐 출신이니까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왔다면은 I'm from South Korea라고 해줘야 되겠죠. 해볼게요. I'm from South Korea. 좋습니다. 자, Korea 앞에 South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은 외국 갔을 때, I'm from Korea 했을 때, 너는 Are you from South or North? 라는 질문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South를 꼭 넣어주세요. 남한에서 왔어요. I'm from South Korea.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쌤 차례네, 이번에. 자, favorite이라는 뜻이 뭐였지? 그쵸.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지. Color는 색이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color? 하면 무슨 뜻이지?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라는 뜻이었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 백팩이 무슨 색이야? 그렇지, 초록색이지. 초록색은 영어로 green이었죠. 그래서 my favorite color is 무슨 색? green이라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My favorite color is green.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color is Green.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쌤이랑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해보니까 어때? 오, 기억났어요? 그거 질문들이랑 대답하는 표현들 쌤이랑 같이 배워봤는데요. 자, 꼭 한번 기억했다가 써보고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듣고 따라해볼게요.
1: Name. What's your name? Grade. What grade are you in? From.

0: are you from?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잘 따라해봤어? 우리 친구들 입 크게 벌리고 따라해봤지요? 잘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 달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빠밤! I can introduce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Introduce는 소개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친구도 쌤이랑 배웠잖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What grade are you in? Oh, I'm in grade. Where are you from? I'm from...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 선생님 랩했어 방금.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자, 오늘 복습한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즐거웠나요?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bye, butterfly.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또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Tuesday. Feelings and emotions.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오늘 왠지 되게 귀여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얘 뭘 것 같아, 얘들아? 아, 수달입니다. 얘들아, 수달이 영어로 뭔지 알아? 자, O-T-T-E-R. Otter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Otter. 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얼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답니다. 얼얼이 아니라 Otter. Otter. 오케이, 끝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딱 끊어줘야 돼요. Otter. Otter, okay. 자, how many otters? 자, 몇 마리가 보여요? Two otters. 지금 두 마리가 보입니다. 어, 근데 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otter, 수달은 굉장히 happy해 보여요. Happy otter.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 그물 들고 있는 otter는 sad. 뭔가 좀 슬퍼 보입니다. 그쵸? One happy otter and one sad otter. 어,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확인해 보고요. 자, 일단 뭐에 대해서 배울 건지 선생님이랑 힌트를 얻어볼게요. 빠바밤. 오, 일단 쌤이랑 이 표현 배웠었는데 이거 기억나?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때? 너 오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이 통문장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지 그쵸? 자, 오늘 내 기분은 어떠니? How are you? How are you? 쌤이랑 배웠잖아.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 그랬지? 자, 오늘 너 기분은 어때? How are you? He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물어본다면 자, 이 수달은 지금 기분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happy해 보이죠? 그래서 나 오늘 굉장히 행복해. 나 오늘 행복해. 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빠밤. 그러자 I'm happy. 너무 간단하지? One more time. I'm happy. I'm happy.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I'm happy 라고 할 수 있겠죠? I'm happy. 근데 얘들아 옆에 otter 수달을 보세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쌤이랑 배웠죠? 자, 너 괜찮아? Are you okay? 이거 할 때 Are you okay?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은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One more time. Are you okay? 자, 우리 친구들. Are you okay? 할 수 있겠죠? 자, 너 어때?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달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어, 나 오늘 좀 슬퍼. 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나 오늘 슬퍼. 자, 슬픈 영어로 S-A-D, sad 라고 하죠. 나 오늘 슬퍼, 나 슬퍼. 어떻게 하냐면, 짜잔! I am sad 라고 할 수 있겠죠. I am sad. 방금은 I'm happy 였다면, 방금 이 수달은 정말 슬퍼요. I am sad 라고 합니다. 오, 오케이. 자, 그리고, 어, upset 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sad는 슬픈이라는 단어라면, upset은 속상한 기분이 안 좋은 뭔가 언짢고 당황스럽고 이러한 어,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담은 게 upset입니다. 슬픈은 그냥 막 울 것 같은 감정이고 upset은 속상한 기분이 안 좋은 이란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upset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수달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 너무 속상

울지 마라고 해볼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영어로 Don't be upset. Oh, don't be upset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쌤이랑 배웠지?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또 happy라고는 단어가 또이 수달 아래에 있네요. happy 뜻이 바로 행복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수달이 뭔가 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짜잔! What makes you happy? 라고 하네요. 자, What makes you happy? 자, happy는 행복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 makes you happy? 하게 되면은 널 행복하게 하는 건 뭐야? 너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싶을 때이 문장 쓰면 되겠죠?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happy? 뭔가 좀 친구 수다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쌤이랑 배웠던 네 가지 표현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빠밤. 퀴즈 타임, number one. Don't be, 오케이.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otter, 이 수달은 좀 기분이 어때 보여요? A, happy? B, upset. 뭘것 같아?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upset입니다. upset이 바로 속상한이란 뜻이었죠? 이 수달

0: 기억합니까? 자, 이거 한번 unscramble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일단 대문자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쵸? How 나옵니다. How,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뭐가 오지? Are, 그 다음에 you. How are you? 끝에 물음표까지. One more time.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하는 거 쌤이랑 배웠죠?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플레이타임. 자, 역할극 시간입니다. 그림 속에 나왔던 수달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짜자잔! 빠밤! Okay, two otters. 보여요? One happy otter, one sad otter.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Okay, 짜잔! 자, 쌤이 먼저 물어볼게. How are you? How are you? 무슨 뜻이야? 너 기분이 어때? 너 상태가 어떻니?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지? One more time. How are you? Hey, how are you? Okay.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수달, 기분 좋은 수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나 오늘 기분이 행복해! 라고 할수 있겠죠? 행복한, 영어로 뭐지? 그죠? Happy가 들어갑니다. I'm happy today. Today는 오늘이니까, 나 오늘 행복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연기를 해보는 거야. 우리 친구들 수달입니다. 행복한 수달. Okay? 시작! I'm happy today. 시작! I'm happy today.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A니까 또 물어봐야겠지? 버범. Are you okay? 자, 이 슬픈 수달한테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자, 그럼 이 수달, 이 슬픈 수달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Okay? I am. 자, 슬픈이 영어로 sad, sad 들어가야겠죠? I am sad. 해봐, 시작. I am sad.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또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upset이란 단어가 뭐였지? 속상한, 좀 기분이 언짢은 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라고 할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자, don't be upset. 라고 하면 된다고 했지요. 자, 다시 해볼게요. Don't be upset. 너무 속상해하지 마. Don't be upset. Don't be upset. 라고 선생님이 걱정하는 투로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수 있을까? 이것도 쌤이랑 배웠는데. 짜잔! 그랬더니, 알겠어. 너가 최고야. 날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가 최고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Okay, you're the 입니다. 자, 근데 최고가 영어로 뭘까? 쌤이랑 이거 배웠었죠? 최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영어로. BEST, best죠. 그래서, 너가 최고야. 날 걱정해주다니. Okay, you're the bes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Okay, you're the best. Okay, 자, 따라한 거 맞죠? Okay. 자, 나 마지막으로, What makes you happy? 라고 쌤이 물어볼게요. What makes you happy? 무슨 뜻이었지? Happy는 행복한 이란 뜻이었으니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야? 라고 쌤이 물어볼게. What makes you happy? 너가 너무 슬퍼 보이는데 What makes you happy?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짜잔! 이 수달이 보니까는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서 슬픈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

0: 라고 해볼게요. 음식은 영어로 food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Food makes me happy. 시작! Food makes me happy. 잘했습니다. 아, 음식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였구나. 쌤이랑 좀 비슷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배운 표현들 따라해보세요.
1: Upset. Don't be upset. Happy. What makes you happy?
2: How are you?
1: I am happy.
2: Are you okay?
1: I am sad.
0: Jumpcu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Feelings는 기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즐거웠나요? 쌤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Wednesday School life.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 맞죠?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아하니 할아버지, grandfather, 그리고 손자가 보입니다. 손자는 영어로 grandson이라고 해요. 손주, 그쵸? 남자아이니까 grandson.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 자동차에 있네요. 자동차는 빵빵 car이죠, car. They are in a car. 지금 빨간색 차네요. 멋져요. They're in a red car. 오케이. 근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 저기 지도가 보이죠? I see a map. Do you see a map there too? Yeah. 자, 지금 지도 안에 보니까는 school가 있고요. park가 있습니다. school는 학교, park는 바로 공원이지요. I think they're on their way to school. 지금 학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아이디어를 더 얻어볼게요. 빠바밤. 우리가 배웠던 단어 나왔습니다. 학교는 영어로 school. school 그냥 스쿨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school 오가 두 개니까 길게 우 소리를 내줍니다. 오케이? school school 스쿨 no school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영어로 어떻게 했지? 쌤이랑 배웠는데. 짜자잔. Do you like school? Do you like school? 하면은 너 학교 좋아해? 라고 하는 뜻이죠.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가 학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Do you like school? 하시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볼게요. Wher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Where는 어디에란 뜻이에요. Where. 그리고 화살표에 지금 보니까는 학교에 화살표가 슝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왠지, 어디에 학교가 있니? 너 학교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짜자잔! Where is your school? 너 학교가 어디야? Where is your school? 이것도 우리 배운 표현입니다. 기억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자, Where is your school? Where는 어디에란 뜻인가 꼭 기억하기야. 자, 또 볼게요. 오, time 나왔어요. time. 시간이란 뜻이죠? time. 우리 배웠던 문장 중에 너 학교 몇 시에 시작해?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쌤이랑 어떻게 하더라? 짜자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지? 자, start는 시작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하면은 너의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니? 언제 시작하니?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쉬는 시간. 이것도 쌤이랑 배웠어. 이거 발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RECESS인데. Recess, recess. 좋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보통

0: 두개다 기억해야 돼. 자, recess, recess. 자, 쉬는 시간에 대한 단어, 쉬는 시간에 대한 문장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때요? 자, 너 쉬는 시간 동안에는 뭐 하니? 너 쉬는 시간에 뭐 해? 라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쌤이랑 배웠습니다. 짜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during은 동안에, 뭐뭐 동안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니? 자, recess 단어 나왔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자면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쌤이랑 배웠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자, recess 쉬는 시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럼 퀴즈 한번 해볼게요. 퀴즈, 퀴즈, 퀴즈. Number one. 빼뱀, you like school? 나왔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Are, be, do. 다시 볼게요. Are you like school? 또는 Do you like school? 자, 선생님 3초 줄게요.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do입니다. do가 들어가야지 너 학교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죠. 만약에 are you like school? 하면은 너 학교 갔니? 라는 뜻입니다. 이상해요. 그쵸? Do you like school? 너 학교 좋아하니? 라는 뜻인 거 기억해. 자, number 2 가보겠습니다. number 2. I play with my friends at 빠바밤. 자,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뭐뭐 동안에 놉니다. 아,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이게 말 여기 생각 풍선 보니까 왠지 쉬는 시간 동안에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쉬는 시간 용어로 보였지? 자, A. recess, B. homework. 자, 3 seconds. Ready? 3, 2, 1. 빼빔. 자, 쉬는 시간, break time이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단어는 recess였습니다. recess. I play with my friends at recess. 그쵸? 나는 내 친구들과 숙제에서 놀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recess. homework는 숙제라는 뜻이죠. 그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quiz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쌤이랑 역할극 한번 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지금 여기 보니까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보이죠? A grandfather and a grandson.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해보는데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Okay? 자, 쌤이 시작할게. Do you like school? Do you like school? 자, 무슨 뜻이죠?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Do you like school? 그랬더니 남자의 표정을 보니까는 학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 학교 좋아해요. 영어로 Yes, I like 학교, school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B, 시작! Yes, I like school.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이 Where is your school? 라고 해볼게요. Where는 어디에란 뜻이고 school는 학교죠. 그래서 너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해보겠습니다. Where is your school? Where is your school?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지금 학교 옆에 P-A-R-K, park가 보이네요. 공원 근처에 있죠. 공원 가까이에. 자, 뭐뭐 가까이에 영어로 near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near the 뭐 근처에 있어요? park 넣어줘볼게요. 공원 근처에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It's near the park. 좋아요. It's near the park. It's near the park. 좋아요. 자, 또 볼게요. What time does

0: school start. time은 시간, 그리고 school는 학교, start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해볼게요. 잘 들어봐.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기 그림 보니까는 학교가 시계가 지금 8시 반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It starts at 8시 반이라고 할 텐데 8시 반을 영어로 8:30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It starts at 8:30.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It starts at 8:30.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할게요. 자, during은 뭐뭐 동안에란 뜻이고 recess는 그치, 얘들아, 잘했어요.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너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남자의 저 생각풍선을 보니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쌤이 그 놀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줬는데 기억나요? 그쵸? Red light, green light. 기억나요? 빨간 불, 초록 불? 자,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해볼게요. I like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1: School. Do you like school? Where? Where is your school? Ti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나는 나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우리 배웠죠?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내일은 또 즐겁게 더 재밌게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0: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Thursday. Family. I can talk about my brothers and sisters.
0: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매우 궁금한데, 그쵸?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아, 교실에 있습니다. 교실은 영어로 classroom. They're in a classroom, right?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짜잔! 이 가족 사진에 brother가 보입니다. brother, 바로 형, 오빠, 남동생이란 뜻이죠. brother, brother.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빠밤!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이거 무슨 뜻이었지? 우리 배운 건데? 너 남자 형제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었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brothers? 좋습니다. 기억나지?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How old is your sister? 이건 무슨 뜻일까? old 하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이란 뜻이거든? 근데 how old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나이가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How old is your sister? 니까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여자 형제는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근데 그림을 보니까는 여동생 머리 위에 숫자 8이라고 적혔어요. 그러면 몇 살인 것 같아? 그쵸? 8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She is 8 years old. She is 8 years old. 그녀는 8살입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볼게요. Look like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닮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가족 사진을 보니까는 남동생이랑 엄마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짜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너의 남동생은 어떻게 생겼니?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게 생겼어? 영어로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Look like는 뭐뭐를 닮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볼게요. Sister 뜻은 뭐지? 언니, 누나, 여동생입니다. 우리 brother 배웠으면은 sister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Sister, sister. 오케이, 어떤 질문 해볼까요? 빠밤.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너의 여자 형제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너 여동생은, 너 여자 형제는 뭐 하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다 배웠어. 기억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퀴즈 타임. Number one. Who is she? 누군가요? 그녀는 누구예요? A. Brother. B. Grandmother. C. Sister. 선생님이 3초 줄게요. 3. 2, 1, 정답은? 맞습니다. Sister죠. 자, 이게 남자 형제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여자 형제, 여동생이자 그래서 sister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가볼게요. 빠밤. Number 2. How is your sister? 근데 저기 숫자 8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는 너 여동생 몇 살이야? 라고 하는 것 같죠? 그거 어떻게 하더라? A. Old. B. Look. 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봐. 3, 2, 1. 빠밤. 맞습니다. 정답은 old가 들어가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그러면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 타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
2: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에요. 롤플레이는 뭐 하는 시간이지? 그렇지. 말 그대로 역할극인데요. 자,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입 크게 열고 스피킹 연습하는 거예요.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아이, a boy, 그 다음에 여자아이, a girl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지요. 교실은 영어로 classroom. They're in a classroom.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Family.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Okay. 빠밤. A. Do you have any brothers? One more time. Do you have any brothers?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brother 하면 남자 형제란 뜻이었잖아.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하게 되면은 너 남자 형제가 있니? 라는 뜻이자. A니까 쌤이 먼저 해볼게. Okay?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kay.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저 그림 보니까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Yes, I have. 자, 남동생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친구들? 그쵸? A brother 나오면 되겠죠? Yes, I have a brother.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One more time, 시작. Yes, I have a brother. 자, 남자 형제가 지금 한 명이니까 brother 앞에 어가 붙었어요. Okay? 자, Yes, I have a brother. 만약에 너 남자 형제가 두 명이냐면 I have two brothers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 형제 한 명이니까 Yes, I have a broth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한 거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볼게요. 오, how old is your sister? 나왔어요. 우리 brother 했으니까 sister 나와야겠지? sister는 여자 형제란 뜻이었죠. 그러면 how old is your sister? 하면 무슨 뜻이 되지? old가 나이 많은이란 뜻이었는데, how old, 되면은 몇 살이니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라 그랬죠. 다시 해볼게요.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하면 무슨 뜻이야?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라는 뜻이 되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좋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인 것 같아? 그림을 보니까 여동생 머리 위에 8이라고 적혔어요.

0: 숫자 8, 영어로 뭐였지? 1, 2, 3, 4, 5, 6, 7, 8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녀는 8살이야 라고 해볼게요. 짜자잔! She is 8살. 8 years old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She is 8 years old. One more time. She is 8 years old.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녀는 8살이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빠바밤.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One more tim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Brother는 남자 형제고, look like는 무슨 뜻이었지? 그쵸. 뭐뭐를 닮은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너 남동생은 누구 닮았어? 자, 뭐 어떻게 누구 닮았어? 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도 같고요. 자, 해볼게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남동생 누구 닮았어? 자, 근데 보아하니 가족 사진을 보니까는 남동생이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경, glasses and curly hair. 자, 꼬불꼬불한 이렇게 머리카락도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He looks like 자, 누굴 닮았다고요? 엄마. 엄마는 영어로 mom이 되겠죠? He looks like mom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니까 한번 해보세요. He looks like mom. 잘했습니다. 자, 또 해보자. 짜잔.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이건 무슨 뜻이야? Sister는 여자 형제고, like는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란 뜻이죠. Do는 뭐뭘 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하게 되면은 너 여동생은 뭘 하는 걸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자,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봅시다. 빠밤. 그 여동생은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지금 그림을 보니까는 굉장히 발랄해 보여요.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춤추다. 영어로 뭐지? Dance예요. Dance, dance, dance. 그래서 she likes to dance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She likes to dance. 좋아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쌤이랑 배웠던 거다 기억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듣고 따라해볼게요.
1: Brother, do you have any brothers? Look lik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Sister.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2: How old is your sister?
1: She is 8 years old.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brothers and sisters. 나는 내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죠? 있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기분이 막 좋아졌지?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Friday. Hobbies. I can talk about my hobby.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그치?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여자친구 두 명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쵸? I see two girls. 왠지 둘이 친구 같아요. I think they're friends, right?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Let's guess.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eir hobbies. Hobby가 뭘까, 얘들아? Hobby, 쌤이랑 배웠어요. Hobby. 바로 취미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예전에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하는 거 배웠죠. 오늘도 그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빠밤. 일단 baseball 나왔어요. baseball. 자, 이 생각풍선 bubble 안에 보면은 여자아이가 야구 배트를 들고 하!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쵸? 자, baseball. 야구예요. 우리 한번 발음 연습해 볼까요? baseball. 조금 단어가 baseball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발음한다고? baseball.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 짜잔. Let's play baseball. 자, let's 하면은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된다는 거 쌤이랑 배운 거 기억나나요? Let's 자, 근데 여기서는 Let's play baseball이니까 우리 야구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기억나? 자, 또 볼게요. 빠밤. d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do.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do. 자, do. 하다란 뜻입니다.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나 볼게요. 빠밤. What are you doing? 이거 많이 들어봤지, 그치? What are you doing? 이거 무슨 뜻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죠. 자, do 뒤에 ing, ing이 붙었으니까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 되겠죠. 자,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해?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이거 쌤이랑 배웠지? 그치? 자, 또 보겠습니다. 짜잔. Ride a bike. 이것도 했어요. 자, 자전거를 타다. 영어로 ride a bike. ride가 얘들아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bike는 자전거고. 그래서 ride a bike 하면은 자전거를 타다. 기억나지요? 자, 그러면 또 문장에서 활용해 볼게요. 짜잔. Can you ride a bike? Can you? 하면은 너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거 쌤이랑 배웠었지, 그치? 자, can you ride a bike? 하면은 너 자전거 탈 수 있니? 라는 뜻이 됐죠, 그쵸? 자, can you ride a bike? 해볼까요? Can you ride a bike?

0: ride a bike.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또 볼게요. 허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허비, 허비, 허비. 이건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볼게요. 하비가 아니라 얘들아, 하비가 아니라 턱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허비, 허비. 오케이. 자, 허비는 취미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번 문장에서 쓰였나 볼게요. 뽀뽀. 오,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뜻은 내 취미는 뭐니? 너 취미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한번 해볼래, 얘들아? 해볼게요. 시작.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우리 친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시작. What's your hobby? 잘했어,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s your, 방금 한 거네, 그치, 얘들아?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볼게요. What's your, 자, food, B, hobby, 뭐가 들어갈까요? 3 seconds. 3, 2, 1. 정답은? 그쵸? 허비 되겠죠? 자, 너 취미는 뭐니? 라고 할 때, What's your hobby? 되겠습니다. What's your food? 하면은, 너 음식은 뭐야? 라는 거예요. 여기랑 완전 어울리지 않죠? What's your hobby? 너 취미는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또 볼게요. Number two. 빠밤. What's her hobby? What's her hobby? 그녀의 취미는 뭔가요? 자, 그림을 잘 봐봐, 얘들아. 저 버블 안에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죠? 그쵸? Baseball 하고 있지요? Playing baseball or drawing pictures? 선생님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요. 자, 3 seconds 줄게요. 3, 2, 1. 정답은 playing baseball 되겠습니다. Baseball가 우리 야구란 뜻이었죠?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0: 기다리고 기다리던 롤플레이 타임. 롤플레이가 뭐였지? 역할극이죠? 우리가 그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볼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두 여자아이가 보였죠? Two girls, they're talking about their hobbies. 자,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A 대보고 우리 친구들이 B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오케이. Okay.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쌤이 아까 do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하면 무슨 뜻이야?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다시 해볼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쟤뭐 하고 있어요? 짜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다. draw죠. 그리고 근데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일 때는 단어 뒤에 뭘 붙여? ing를 붙이죠. 그래서 I am drawing 하면 되겠죠? I'm drawing.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I'm drawing. I'm drawing. 좋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또 볼게요. 쌤 차례야.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ride a bike. 무슨 뜻이지? ride는 타다라는 뜻이고요. bike는 자전거란 뜻이죠. 그래서 Can you ride a bike? 하면 무슨 뜻이 돼? Can you 하면은 너뭐할수 있니? 라는 뜻이니까 너 자전거 탈수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쌤이 해볼게. Can you ride a bike? Can you ride a bike? 근데 지금 저기 친구 보니까는 왠지 자전거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나탈수 있어. 라고 해볼까요? Yes, I, 자, 할수 있다. 뭐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can. can이 들어가면 되겠죠? 나할수 있어. 해볼게요. Yes, I can.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Yes, I can. Yes, I can.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자전거 못 타는데요. 저못 타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쌤이 알려줄까? 빠밤. 자, no, I ca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쌤이랑 배웠었어. 자, can 다음에 t를 붙여주면 돼요. can't. can't. 끝에 t 발음을 넣어주면 돼. 이거 해볼게요. no, I can't. 해볼게요. 시작. no, I can't. No, I can't. 라고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What's your hobby? 나왔어요. hobby가 뭐였지? hobby는 취미라는 뜻이었죠?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hobby 아닙니다. hobby, what's your hobby? 아니에요. 턱을 떨어뜨려서, hobby, okay? 해볼게요.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이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볼래요? 시작. What's your hobby? 좋아요. What's your hobb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취미가 뭐야? 라는 뜻이 되겠죠? 너 취미가 뭐야?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라고 물어볼게.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My hobby is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베이스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볼은 뜻이 야구죠.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하면은 나 야구하는 것이 내 취미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좋아요. 따라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쌤이 해볼게.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우리 야구하자라고 하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짜잔! Sounds fun. 재밌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볼게요. 시작. Sounds fun.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보세요.
1: Baseball. Let's play baseball. Do. What are you doing? Ride. Can you ride a bike? Hobby. What's your hobb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hobby. 나는 내 취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다음 수업에서 또 재밌게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한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롭게 수행평가 강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수행평가는 학교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랑은 다른 거죠. 우리 중간 기말고사는 내가 주어진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에 가깝다면 이 수행평가는요, 학습의 과정 중에 내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단원에서 어떤 문법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문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지 또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시는지 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뉴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중학교 1학년 핵심 문법 개념들을 잘 복습해 놓으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뉴런 교재를 통해서 학교 쓰기 수행평가에 이런 주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기 수행평가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채점 기준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안내하실 때 이렇게 생긴 채점 기준표를 함께 안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서 글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점 기준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과제 완성도 보면요.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 3, 2, 1 이렇게 점수가 나뉘게 되네요. 아, 우리가 쓰기 수행평가를 볼 때 뭘 고려해야 된다? 주어진 조건을 잘 지켜서 글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영역은요. 내용 타당성입니다. 자, 이건 내용과 관련된 영역이 되겠는데요. 글의 주제에 맞게 문장 간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 2, 1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 수행평가를 볼 때는 그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야 된다.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우리 세 번째 언어 사용 이 부분은 특히 문법과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의 사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3, 2, 1 이렇게 평가가 나뉘게 되는데 특히 우리 학교에서의 쓰기 수행평가는 해당 단원에서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하도록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단원의 수행평가를 보시기 전에 그 단원의 문법을 복습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쓰기 수행평가를 보실 때 고려하실 점 세 가지는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글을 쓰자. 두 번째,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글을 쓰자. 그리고 해당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글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교재 42페이지 우리가 연습할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우리 자기소개라는 것이 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레슨 1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니까 한번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스텝 1에 정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킬 것. 이렇게 내용 측면에서 어떤 것을 꼭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올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우리 문법 영역에서의 조건인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 일반 동사 배웠던 내용 잠깐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우리 각각의 경우를 우리 주어에 맞게 알맞은 것을 골라 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I라면 그때는 am을 써야 된다라고 했고 주어가 you 또는 복수인 경우에는요 비동사 현재형으로 are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예를 들어서 he, she, it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때 비동사 현재형으로 is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써야 됐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따져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나타낸다라고 하였고요.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다. he, she, it 이런 거다. 그러면 그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준다는 우리 일반 동사의 s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수행평가를 보시기 전에 잘 복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세 번째 조건은요. 이미 주어진 말들을 제외하고 총 60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할 것. 이렇게 분량과 관련된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로 글을 썼는지를 잘 확인해서 우리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스텝 1, get ready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이렇게 수행평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세요. 이렇게 주제만 던져주면 바로 그 글을 쓰기는 어려우니까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글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을 떠올려보고 다음 빈칸에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선생님이 교재의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예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 부분에 Park Ji-soo 이렇게 자, 여러분의 이름 써주시고 우리 학년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I'm In my first year 하게 되면 나는 나의 1학년에 있어요. 즉 나는 1학년이에요 라는 뜻이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 자유롭게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동사의 형태로 한번 써봅시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이 취미냐면 watch movies, 영화를 보다, read books, 책을 읽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취미를 써보세요. 자, 다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나는 뭐 수학을 잘한다, 달리기를 잘한다, 나는 과학 또는 수영하는 것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예시를 써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강의를 멈추고 이 내용들 모두 채운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모두 스텝 1 채웠다고 생각하고 그럼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스텝 1에서 정리한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써보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은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우리 대답 한번 써봅시다. 문장의 형식으로 My name is Park Ji-soo. 내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또는 I'm 박지수, 나는 박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 잘 지켰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을 알맞게 사용했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is를 쓴다. 그리고 주어가 I일 때는 am을 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질문은 What year 또는 grade are you in? 하면 너는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대답 한번 써볼게요. 예시 참고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I'm in my first year. 나는 1학년입니다. 라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학년에 따라서 여러분 학년으로 써주면 되겠죠. 나 2학년입니다. I'm in my second year, third year, 그 다음에 fourth, fifth, sixth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라고 할 때 우리 비교적 좁은 어떤 특정 장소를 나타낼 때 at을 쓴다고 했죠. at 한국 middle school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I'm in seventh grade 이렇게 grade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What do you like?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물어봤을 때 I like basketball, I like pizza 이렇게 like라는 일반 동사 사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I일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형을 나타낸다. 자, 다음 볼게요. What are you good at? 자, 여기서 우리 be good 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잘하다, 무엇무엇에 능숙하다 라는 표현으로 이 at 뒤에다가 잘하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I'm good at math, I'm good at running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 또는 동명사의 형태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은요. What do you usually do? 당신은 보통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In your free time, 당신의 자유 시간에, 즉 당신의 취미 활동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 usually, 나는 보통 watch movies, 영화를 봅니다. In my free time, 내 여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usually, 보통이란 뜻의 빈도부사를 우리가 배웠고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동사의 앞에다가 이렇게 빈도부사 썼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I usually read books in my free time. 나는 여가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우리 스텝 2의 문장들 모두 완성한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텝 2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스텝 1에서 단어 썼습니다. 단어나 어구, 그리고 스텝 2에서 문장을 썼습니다. 그것들을 합쳐서 스텝 3에서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선생님이 가져온 교재의 예시를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봅시다.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예시로는 이제 여러분의 글을 작성하는 거 숙제로 선생님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l About Me, 나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소개 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박지수이다. My name is Park
지수. 이렇게 일단 이름부터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보면 나는 한국 중학교 1학년이다. 이렇게 학년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럴 때. 자, 아.

아까 어떤 표현 쓴다고 했냐면 전치사 in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I'm in my first year 하게 되면 나는 1학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중학교에서 붙여야 되니까 at 한국 middle school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학교 이름 같은 건 고유 명사로서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I'm in my first year at 한국 middle school. 이렇게 어떤 학년 그리고 학교까지 소개를 하고, 자,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소개할 수도 있겠죠? 어떤 동사를 사용해서, like 사용해서. 그래서 나는 농구를 좋아한다. I like basketball.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라고 왔어요.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우리 어떤 접속사 사용할 수 있나요? But을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I like basketball, but I.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 like, 좋아하다라는 이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는요, 또 다른 동사, 두 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do not이나 does not 써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주어가 I니까 I don't 이렇게 쓰면 되겠고, 축약형으로.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볼게요. I don't like socc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basketball, but I don't like soccer. 자, 다음 문장 보면요. 나는 수학을 잘하지만 과학은 잘하지 못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be good at 표현 사용해 주겠습니다. 자, 나는 수학을 잘해요 라고 할 때, I am good at 쓸 건데, 그거 축약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I'm good at.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해요. math 이렇게 쓰고, 자, 문장 좀 기니까 쌤 콤마 찍어줄게요. 그렇지만 과학은 잘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또 대조되는 내용 연결하려면, but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과학을 잘하지 못해요 라고 할 때는 우리 be good at 이라는 표현을 부정문으로 쓸 건데, 아, 여기 우리 비동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동사 부정문 만드는 방법 적용하면 되네요. 우리 비동사 부정문은 be 뒤에 not 붙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but, I'm not, 그 다음에 good at, 그다음에 과학을 잘하지 못한다 해야 되니까 scienc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보면요. 나는 여가 시간에 보통 영화를 본다. 이렇게 취미를 말할 때는요. 자, 나는 보통 뭐뭐 한다. I usually 먼저 쓰고 그다음에 영화를 본다. Watch movi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앞에다가 빈도우사 쓴다. I usually watch movies in My free time 하면 나의 여가 시간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이런 글을 여러 가지 문장들을 사용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 다 작성하고 나신 후에 여러분이 조건을 잘 지켰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스텝 1에서의 내용 다 포함했는지, 그리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 현재형 포함했는지, 그리고 다 한번 단어 수를 세봤을 때60단어 이하인지 확인하고 다 맞게 썼으면 통과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 주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에 내가 해줄 일들에 대한 글을 한번 조건에 맞게 써볼 거예요. 좀 특별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하냐면, 스텝 1에 정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킬 것, 내용 측면에서 이걸 포함해라.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문법과 관련된 조건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수여 동사 give, make, buy, write를 포함하라.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문법 조건은 또 미래 시제 문장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잠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수여 동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give가 있었죠. 이 수여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두개 취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약자로 이렇게 썼고, 뒤에 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아,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하는 거였고요. 직접 목적어는요, 뭐뭐를, 뭐뭐을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여 동사는요, 또 어떤 형태로도 쓸수 있다고 했냐면, 바로 이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 쓴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간접 목적어의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된다?
바로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to 그리고 for와 같은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둘 중에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이냐? 이 for를 쓰는 경우가 더 적어서 이걸 따로 알아두자라고 했어요. for를 쓰는 경우는 뭔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 바로 make 만들어주다, 그리고 buy 사주다, 그리고 cook 요리해주다, bake 빵을 구워주다. 이런 동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올 때 for를 쓰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will을 쓸 수도 있고 또는 be going to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두 표현 뒤에는 어쨌든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복습하고 수행 평가에 임해 주시는 거고요. 다음 우리 세 번째 조건은요. 이미 주어진 말들을 제외하고 총 60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할 것, 이렇게 분량 조건도 잘 지켜서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 get ready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을 어떻게 챙겨줄지에 대한 계획을 떠올리고 다음 빈칸에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스텝 1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자유롭게 채워 보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이렇게 써주세요. 선생님이 교재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무엇을 만들어줄 것인지, 무엇을 사줄 것인지, 또 무엇을 써줄 것인지 등등을 자유롭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나의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 뭐 꽃들 이런 걸줄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 또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사줄 것이다, 또 이제 생일 카드라든지 아니면 짧은 문자 메시지를 써줄 것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의 답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스텝 1 완성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텝 1 완성하셨으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텝 1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요. 자, 이때 우리 수여 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give라는 동사 사용해서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시 살펴보면 I will give Jimin, 나는 지민이에게 my favorite scarf, 나의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 미래 시제 will로 썼고, 그다음에 give라는 수여 동사 알맞게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make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문장. I will make, 나는 만들어 줄 것이다, a delicious apple pie. 자, 이번에는요, 맛있는 애플파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네요. 뭐뭐을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왔다. 지민이에게가 뒤에 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make와 같이 좀 노력이 들어간 거, 만들어서 주다, 이런 동사인 경우에는 for를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by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will 말고도 be going to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엔 주어가 I이니까 I am 줄여서 I'm going to, 그다음에 by 사줄 것이다, 지민이에게 a phone case, 휴대폰 케이스를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write, 누구에게 무엇을 써주다라는 수여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m going to, 나는 뭐할 예정이다, write 써줄 것이다, a birthday card. 이번에도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습니다. 생일 카드를 써줄 것이다, 지민이에게.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온 경우에는 중간에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데, 동사가 write인 경우에는 그냥 to를 써야 했습니다. 그냥 써서 전달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요. 자, 그래서 이 문장들도 네개 문장 여러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시간 드릴게요. 자, 모두 완성하셨으면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글을 완성해 보는 건데, 선생님과 함께 교재의 예시로 먼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민이의 생일날에 내가 해줄 내용에 대한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Happy Birthday, 지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지민이의 생일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I want to make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지민이의 생일날 그녀를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생일날이라고 하려면 on her birthda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 먼저 나는 지민이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를 줄 것이다 해볼까요? 자, 우리 주다라고 할때 give 사용하면 되겠네요. First, I will 이렇게 우리 미래 시제 잘 사용했고, I will give 그다음에 지민이에게라고 하려면 지민 이렇게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라고 하려면 my favorite scarf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irst, I will give Jimin my favorite scarf.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 미래 시제 그리고 give라는 수여 동사 잘 썼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녀에게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할땐 우리 make를 수여 동사로 쓰면 되는 거네요. 자, 두 번째로 second, I w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만들어 줄 것이다. make를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직접 목적어 먼저 한번 써볼게요. 맛있는 사과 파이를. 사실 뭘 먼저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목적어 먼저 쓴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요. I will make, 그 다음에 맛있는 사과 파이를 하려면 a delicious 사과 파이, apple pie. 그 다음에 그녀에게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 make라는 동사가 왔다. 그러면 간접 목적 앞에 어떤 전치사 써준다. for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에게 하려면 for h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Second, I will make a delicious apple pie for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폰 케이스를 사줄 것이다 할 때는 by라는 동사를 수여 동사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will 말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be going to 표현 사용해 봅시다. Next, I'm going to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사줄 것이다. by 써야 되겠죠? 그녀에게라고 하려면 her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hone case를 이라고 하려면 a phone ca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hone case와 같이 한 개, 두 개, 셀수 있는 명사는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will이랑 be going to 잘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 수여 동사로 make, 그리고 by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 문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가 되겠고요. 나는 그녀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써줄 것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 써주다라고 할때 write라는 동사, 수여 동사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우리 be going to 표현을 사용해 볼게요. finally, I am going to인데 이거 축약형으로 써서 I'm, 그 다음에 going to 써주시면 되고, be going to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으로 write 붙여주시면 되죠. I'm going to write.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경우에도 이번에 생일 축하 카드를 이라고 해서 이 직접 목적어를 한번 먼저 쓰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 카드를 써줄 것이다 할때 write a birthday c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수여 동사 다음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뒤에 간접 목적어 쓰기 전에 그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수여 동사가 write인 경우에는 어떤 전치사 써야 되는 거예요? to라는 전치사 쓰는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write a birthday card, 그다음에 to h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써줄 것이다. write라는 수여 동사 사용해서 또 미래 시제 사용해서 완성해 주었습니다. 나는 지민이가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길 바란다 할 때, I hope 지민 will have a happy birthday. 이렇게 글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글을 쭉 써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뭔가요? 바로 아까 전에 주어졌던 조건들 세 가지에 맞게 이 글이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위에 조건 확인해서요.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스텝 1에 정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이 잘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일단 수여 동사 네 가지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give, make, buy,
right 써야 된다고 했는데 각각 하나씩 잘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 시제 문장을 사용하라고 해서 will이랑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우리 조건 두 번째도 충족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조건은 주어진 말들 제외하고 60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 세봤더니 60개 이하이다. 분량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수행평가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행평가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글도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특별하게 수행평가 강의로 함께 했으니까 뉴런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연습을 했죠. 교재 42에서 43페이지에 이제 여러분이 스텝 1, 2에 쓰신 내용들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길 거라면 자신의 이름이랑 학교는 가리고 땡땡땡 으로 표시하고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글을 쓰다가 좀 질문이 생기면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행평가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만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에도 또 다른 주제로 수행평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으로 꼭 오셔서 이 5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위에, 저 옷 위에 피아노가 보이시나요? 좀더 신나게 영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입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신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유닛 4부터 유닛 6까지 3개의 유닛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딩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라이팅, 쓰기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생 포인트, 감각 동사, 수요 동사 공부했죠? 그리고 현재 진행시와 조동사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유닛별 그 지문에서 각각의 동사들이 등장할 텐데요. 혹은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고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미리 다 문제 풀고 들으시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와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 설명과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46쪽을 펴시고요. 유닛 4의 첫 번째 세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간단히 보면 내용일치 문제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글쓴이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쓰라고 합니다. 이 찾아쓰라고 하는 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위에서 찾아서 단어를 찾으면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윗글의 noisy, noisily 중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골라쓰라고 한다. 아, 이거는 문법을 물어보는 거구나. 자, 준비되었으면 바로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림이 조금 더 크게 있고요.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Yesterday was a scary day. 어제는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My parents. 부모님이요. Went out for work. 일을 하러 가셨고요. And I was alone at home. 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So when I was studying math in my room. 자, 여기 한번 끊고요. 자, 뭐할 때요? 비동사의 과거형과 그 뒤에 ing 형태가 쓰였습니다. 우리 현재 진행시에서는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ing가 와서 하는 중이다. 혹은 하고 있다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비동사의 과거시제가 오면요, 과거로 의미를 바꿔주시면 돼요. 하고 있었다,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내가 방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나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fire,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친 거죠. Suddenly,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요, the air smelled bad. 공기 냄새가 굉장히 나빴어요. 감각 동사가 쓰였습니다. 아하, 나쁜 냄새가 났고요. And I could hear that. 난 들을 수 있었습니다. People outside were busy.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분주했던 것을 들을 수 있었대요. I ran to the window. 나는 창문으로 이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요, looked outside. 이제 불안하니까 밖을 바라봤겠죠. 네, all the people o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were looking at my apartment. 비동사의 과거형과 ing 형태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I felt scared. 감정이 나타난 문장 나왔네요. So I felt scared는 나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요, try to stay calm.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요, a fire truck came. 소방차가 왔어요. It sounded. sound라고 하는 감각 동사가 또 활용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건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하게이니까 왠지 부사가 될것 같지만 감각동사는 결국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뒤에 나와야 하니까 noisy라고 하는 형용사가 정답이다. 우리 3번 문제 벌써 풀었습니다. But, 그치만요, I felt relieved. 하지만 나는요, 안도를 했습니다. Relieved는 안도감이 드는 이란 뜻이요. 그래서 나는 안도했어요. The firefighters. 그 소방관들이요, put out. Put out은 뒤에 fire라고 나오죠? 불을 끄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을 껐고요. 그들은 모두 뭐처럼 보였다? Guardian angels, 수호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표현 등장했어요. Lik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형태가 나왔다. 그들은 내 삶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I'll never forget yesterday. 나는 어제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문제 있었죠. 내용일치 문제가 1번이었습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생생팁도 등장했습니다. 지문 속에 단서를 찾아야 한다. 이 선택지에 있는 정보가 분명히 지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빠르게 단서를 찾아서 풀면 된다라고 했죠. 글쓴이의 부모님은 일을 가셨다. 첫 번째 문장에 짱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맞아요. 2번, 글쓴이는 집 밖에 있었다? 아니죠. 집에 혼자 있었고요. 방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4번, 5번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단서를 전부 찾을 수 있었다. 자, 2번으로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제가 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When I found out there was a fire in my apartment, 제가요, 발견했을 때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요. 우리 아파트에서, 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걸 알았을 때요. 나는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처음에 scared, 무서움을 느꼈다라고 했죠. 그러면 무서웠다, 두려웠다, scared를 먼저 써주면 돼요. When I heard the fire truck coming. 네, 소방차가 오는 것을, 오고 있는 걸 들었을 때요. 나는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relieved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감정을 나타낸 단어들이 보였을 때 한눈에 문제와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고 표시를 해두시면 문제 풀때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
다음 3번은 이미 풀었죠.

정답은 뭐다? noisy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에 noisy라고 형용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핵심 포인트를 떠올리면 된다. 자, 그래야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smell이니까 한 냄새가 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look like 감각 동사 뒤에 이렇게 like가 오면 명사구를 써서 the guardian angels처럼 쓰면 되고 여기서는 look like니까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의미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 문제를 쭉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6번은 밑줄 친 문장을 전치사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바꿔서 왠지 수요 동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Do you love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나요? 질문이 계속돼요. Do you enjoy cooking? 요리하는 거 즐기시나요? Are you interested in helping kids? 아이들을 돕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come and join our volunteer club. 우리 봉사 동아리로 오셔서 가입을 해주세요. Every Sunday, 일요일마다요, we volunteer at Children's House. Children's House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한대요. 뜻깊은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는요, collect money through donations and buy clothes and sneakers for the kids. 우리는 돈을 모금한다라고 합니다. Donation은 기부란 뜻이요. 기부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요. 그리고 나서요, 옷과 운동화를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또 read interesting storybooks.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책들을 그들에게 읽어주어요. 자, 지금 제가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수요 동사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전치사를 지금 계속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읽어주다. 그들에게 전치사가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때때로요, teach them basic English. 수요동사 또 등장했네요. 그들에게 기본적인 영어를 가르쳐 준대요. 우리는요, 또 그들에게 요리를 해줍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요리해 준대요.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We also make toys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장난감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정말로 우리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보내주세요. Send라고 하는 수요동사도 등장했습니다. The club president, 동아리 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 번호로요. 이제 내용 정리가 되었고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것은, 글쓴이의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언급 여부는 질문을 읽으면서 빠르게 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빠르게 등장할 때마다 지우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주기 했고요. 그리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영어 가르쳐 주고. 요리도 해주죠. 그래서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해줬고,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지만, 청소를 해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뒤에서도 보시면 정답 5번이란 거알수 있고요. 자, 바로 5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시오. I want to join your club. 가입하고 싶대요.

그러면 뒤에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직접 목적인 a text message가 먼저 와서 send a text message to the club president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6번 주어진 예시를 참고하여 윗글의 밑줄치 문장을 전치사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아,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구나. So, bought me a cab. Mom bought a cab for me. 나를 위해 모자 하나를 사주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크기라고 하는 것도 bought. buy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for를 쓴다. So, we cook이라고 쓴 다음에 a delicious food, 런치죠. delicious lunch for them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요리해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요. 전치사 for를 쓰고 목적어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의 그래요 포인트는 먼저 수여동사 by. 그래서 수여동사 by 뒤에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쓸 때는 by 직접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for를 쓰고 간접 목적어의 순서로 쓴다. 수여동사 cook은요,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쓸 때, cook,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쓴다. 꼭 cook뿐만 아니라 수여동사인 친구들은 동사 뒤에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쪽으로 가시고요. 1번, 2번, 3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다라는 거 기억하고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What is the polar bear doing in the screen? 자,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화면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 화면 안에 polar bear, 북극곰이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는 중인가요?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 아하, 현재 진행시를 썼구나. 바로 알수 있습니다. So he is standing on a piece of ice. 얼음 조각 위에 서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를 따라가 봅시다. 그는요, dive into the water. 아, 왠지 여기 현재 진행시로 쓰라고 할것 같죠? 그래서 물 속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중입니다. Is he swimming for fun in the ocean? 그가요, 또 계속 현재 진행시 활용하고 있죠? 그냥 재미를 위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뭐 하고 있대요? He is looking for food. 음식을 찾는 중입니다. 먹을 걸 찾고 있어요. 그다음 A 나오고요. He can't find any fish. 그는요, 저 곰이겠죠? 곰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찾지 못합니다. Can't라고 하는 조동사가 또 활용이 되었네요. The poor polar bear. 불쌍한 북극곰은요, looks hungry. 감각동사 등장. 배고파 보입니다. He is climbing back onto the ice. 다시 이제 얼음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After climbing onto it. 올라온 뒤에 He is shaking off the water from his fur. Shake off는 떨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의 털에서부터 떨어내고 있습니다. Oh no, 안 돼요. The ice is breaking away. 얼음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He is looking for another piece of ice. 또 다른 얼음 조각을 찾는 중입니다. Also, 또한 He is still looking for fish. 물고기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He is not giving up. Give up은 포기하다는 뜻이요. 포기할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읽어보았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현재 진행 시제로 쓰래요. 그러면 dive이죠. he는 3인칭 단수이니까 is 써주고 diving으로 바꿔주는데 이가 있으니까 이를 빼서 he is diving into the water라고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자, 2번은 빈칸 A에 들어갈 말인데, 1번부터 5번은 앞뒤 말을 연결해주는 연결어입니다. 자, 생생 팁 한번 볼까요? 연결어는 앞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자, 이러한 연결어가 있는 건 앞뒤의 내용을 더 매끄럽게 연결해주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뒤의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A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물고기를 이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음식, 푸드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앞뒤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해요. 그러면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에 2번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but이 가장 자연스럽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래요. What is the polar bear doing in the ocean? 바다에서 polar bear는 뭘 하고 있나요? 자,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는 재미로 수영을 하나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he is looking for food를 활용해서 뒤를 완성하면 됩니다. He is looking for food. 그는 음식을 찾고 있어요. 자, 그래머 포인트 내용 정리하면 현재 진행시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비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is not, 그래서 not이 비동사 뒤에 나온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 5, 6번 이제 세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급 문제 나오고 질문에 대답 완성하기, 그리고 철자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hi everyone. 모두들 안녕하세요. It's me, 유나. 유나입니다. I'm at our school talent show right now. 전 지금요, 학교 장기자랑 대회에 있습니다. Talent show는 장기자랑 대회예요. 그래서 장기를 말 그대로 자랑하는 대회인 거죠. So, what are my friends doing? 내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한번, let's go. 가서 and watch them. 그들을 봅시다. 하면서 장기자랑 대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모습이네요. 자, 보세요. 지호가 is performing magic tricks. Magic tricks는요, 마술에서 나오는 그 묘기입니다. 그래서 묘기들을 perform은 공연하다, 뭐 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마술 트릭들을 묘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He is pulling a rabbit out of a hat. 그래서 모자에서 풀은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를 꺼내고 있고요. Oh, that is so cool, right? Pull 뒤에 바로 ing 쓸수 있겠죠. 형태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 doing도 역시나 do 뒤에 ing 붙을 만했어요. Now, wow, 미나는요, is painting pictures on the students' faces. 학생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대요. Paint는 이제 뒤에 ing 바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이상 없고요. So she is really good at it. 정말 잘하고 있대요. Now, I want to get my face painted. 나도 이제 얼굴을 페인트칠을 하고 싶어요. 그림을 위에 그려지고 싶습니다. Oh, there's Minsu. 민수가 있네요. He is dancing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이 친구가, 오, 굉장히 잘 추죠? 민수입니다. 자, 문제는 dance. 이로 끝나죠. 자, 이로 끝나면 이를 남긴다, 지운다? 지운다. 지워져야 합니다. 정답은 D고요. 이제 문제로 가서 답을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The students are shouting and cheering for him. 학생들이요, 소리치고 그리고 그를 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So everyone is having a great time now. 모두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I'll go join them. Bye. 저도 그들과 함께하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4번. 윗글에서 유나가 언급하지 않은 학생은? 자, 맛을 공연하는 학생 있었죠. 그래서 토끼를 막 모자에서 꺼내기도 하고, 얼굴에 그림을 그린 학생 있었습니다. 춤춘 학생 민수였고요. 노래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자, 5번. 환호성. 환호하고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4번. 노래하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1대1로 빠르게 보이는 즉시 선택지를 지워가다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세요. What is Mina doing? 자, 미나는 뭘 하고 있나요? 자, 미나는요, 그녀는요, 요거 쓰시면 되겠죠. Is painting pictures on the students' faces. 그러면 the students' faces는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Is painting pictures on the students' faces. 다음 6번. A에서 E 중에 틀린 게 있었습니다. A, B, C는 이상이 없었고요. D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지금 원래는 E가 있었지만 이걸 지워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Dancing으로 올바르게 바꿔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프 포인트 정리하고 자, 마지막 질문 세트들로 가볼게요. What are my friends doing?처럼 의문사를 사용할 때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쓴다. 우리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나중에 저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다음, have와 같이 e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ing를 만들 때 e를 지우고 ing를 붙인다. 그래서 having, e가 빠졌죠?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닛 6의 조동사, 리딩 같이 읽어볼 건데요. 70쪽으로 가시고요. 자, 문제 1, 2, 3번 있습니다. 언급 문제 또 나왔고요. 이번에 요약문과 문장을 바꿔 쓰는 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Do you want someone to help with your housework? 혹시 원하시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Here is a helper robot. 여기 도우미 로봇이 있습니다. HR4라고 하는 로봇이요. So say goodbye to housework. 집안일에 작별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brand new는 이제 거의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에 갓 새로 나온 우리의 로봇인 HR4에 인사를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brand new는 무언가 이제 갓 새로 나온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제 로봇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So HR4는요, can do many helpful things for you. can,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쓰였습니다. 그래서 HR4라고 하는 이 로봇은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당신을 위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So it can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할 수도 있고요. So you have to waste your time.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뭐 하는데? On cleaning anymore. 청소하는데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뭔가 문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You can also do the laundry. 빨래도 해줄 수 있고요. So just touch the button.
버튼을 터치하세요. 그럼

하면요, 이 로봇이요,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여기서 take care of는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요. feed the dog too. 강아지에게 먹이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덕분에요, 당신은요, will see on air, will have more free time.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로봇은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어요. Will you give HR for a try? 라고 하면서, Will you로 또 의문문으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바로 HR4인가 보네요.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이 로봇이 할수 있는 일로 언급되지 않은 게 뭐였을까요? 청소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빨래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요. 걔한테 밥도 줍니다. 하지만 분리수거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다음 2번.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요약문을 완성하려. 우리 요약문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요약이라고 하는 건이 글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하고 그 내용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 헬퍼 로봇인 HR4는요, is very to you. 당신에게 굉장히 빈칸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문장을 보면, 로봇은요, 할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저 help를 가져오시면 돼요. 물론 처음 풀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당신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든지 좋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3번, 이번에는 문맥에 맞도록 밑줄치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는데 자, 이 부분이었죠. 청소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신의 시간을 청소하는데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을 해야겠죠. 하면 have to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have not to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don't have to를 쓴다. 주어가 you이니까 don't have to 그대로 써서 so you don't have to waste your time on cleaning anymore 라고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조동사 can은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쓰이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 will과 같은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will뿐만 아니라 can 혹은 must라든지 이런 조동사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 4, 5, 6번 세트 지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번에는 주제를 묻고 있고요. 어법상 틀린 걸 찾는 것과 그리고 우리 글을 완성하는 게또 있습니다. Do you use your smartphone a lot? 혹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are becoming addicted to. Become 혹은 be addicted to 하면요. 어떤 대상에 나와 있죠? 중독되다라는 뜻입니다. 중독되고 있어요. 뭐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지문 읽으면서 뜨끔한 친구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은요, 뭐할수 있냐면요,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뜻이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must avoid it. avoid는 피하다, must는 여기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은요, 해야 합니다. Follow these tips. Follow는 따르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팁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A, B, C, D, E 문법상 잘못된 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같이 보면 A, can 뒤에 cause 동사 원형 잘 왔고요. mus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잘 왔습니다. 그래서 first부터 쭈루룩 나와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은요, have to, 해야 합니다. Put your smartphone away. Put away 하면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치워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치워둬야 합니다. 저 멀리 떨어뜨려야 해요. Have to도 그 뒤에 동사 원형 온다. 잘 쓰였어요. So you can put it in your bag. 자, 밑줄 친 it이 무엇인가요? So your smartphone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당신의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치워두란 거예요. 두 번째로요, you have to set times for checking your smartphone.
그래서 시간을 설정해 둬야 한다라고 해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을 설정해 둬라. 그 시간만 보라고 하는 거죠. You can only use it

it during those times? 그 시간 동안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여기서 uses 안 되겠죠, 왜? can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니까 uses에 s가 빠져야 한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 번째로 offline hobbies, 오프라인의 취미 활동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취미들, 야외 스포츠 활동인 거죠? 스포츠 활동들과 같은 그런 취미들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할수 있어요? Enjoy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요. 그래서 follow these tips. 이 팁들을 따르세요. 그러면 당신은요, will feel happier and healthier. 비교 표현이 쓰였습니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건강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문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재와 내용을 잘 결합하면 돼요. 결국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팁을 주르륵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5번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5번. A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 B 아니었고요. 바로 D였습니다. uses 아니죠.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use로 고쳐주어야 한다. 자, 마지막 6번.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말. 대명사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 항상 대명사 주변에 딱 생생 팁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신의 가방에 넣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스마트폰인 거겠죠?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스마트폰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고, 그래야 포인트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must 있죠? 조동사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런 것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have to는 must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늘 열심히 조금은 빠르게 reading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쓰기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벌써 13강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 The Statue of Lib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tue라고 하는 단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뒤에 Liberty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여러분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뒤에 내용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생생 포인트는 바로 제목,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하는 글을 같이 읽어볼 거고요. 내용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먼저 읽어본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의 주요 어법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을 공부하려면 사실 비교급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최상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최상급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교재 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The Statue of Liberty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사진 혹은 그림을 보면 굉장히 낯익은 동상이 보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Statue of Liberty, 우리말로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팝 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Which one? 어떤 것이 is an American landmark? 미국의 랜드마크인가? 뒤에 글에서도 등장을 하겠지만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 원래 주요 지형 지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요 지형 지물이라고 하는 건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무언가 크고 눈에 띄는 그런 대상, 지형 지물을 우리가 영어로 랜드마크라고 한다. 근데 요즘엔 관광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관광 산업에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랜드마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면 어느 것이 미국의 랜드마크인가? 그러면 세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he Statue of Liberty.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걸 골라주는 거예요. 왜?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제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선택지는 어느 곳의 랜드마크일까? The Leaning Tower of Pisa. Leaning이라고 하는 건 기울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탑,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마지막, The Sydney Opera House는 무엇일까? 벌써 지역 이름이 나와 있어요. Sydney. 호주죠. 그래서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49 쪽으로 가서 우리 오늘 글을 같이 한번 또 읽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이 주어를 보면 The Statue of Liberty, 우리 글의 제목이 그대로 주어로 쓰였습니다. 잠깐, The Statue라고 하는 건 동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래에서 뜻을 얘기하겠지만, 네, Liberty. 우리가 아는 Liberty는 물론 대부분 모르고 있겠지만, 자유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더 흔한 자유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Freedom이죠. 이 Free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자유의란 형용사, 그리고 Freedom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했을까? 여기를 Freedom이라고 하면 안 될까? Liberty와 Freedom 둘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자유라는 의미이다. 근데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념의 자유는 Freedom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 Liberty는 무언가 조금 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말로도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동일한 개념이지만 맥락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쓰곤 해요. 여기서 말하는 Liberty 역시나 그런 정치적인 중요성 혹은 철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Freedom이 아닌 Liberty를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요, is 뭐냐면 one of the most famous. famous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앞에 the most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어법이에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최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여러 대상 중에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고 눈에 띌때 우리는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 줍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냥 유명한 미국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가장 유명한이라고 해석을 해요.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라고 해서 여기서는 가장
유명한이라고 해석을 한다. 아, 이렇게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강조해 줄 때, 무언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얘기해 줄 때,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형태는 뒤에서 정리를 할 거야. 일단 의미만 보면,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미국의 랜드마크. 어떤 의미이다. 우리말로도 랜드마크라고 하고, 주요 지형짐을 한눈에 띄는 어떤, 여기서 나오는 무슨 조각상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앞 문장의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냐면 리버티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또 어디에 있다? In New York City.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is a large.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왔던 동일한 바로 그 대상,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상은요, is a large, 거대한 무엇이다? statue, 복습 한번 할까요? 어떤 의미이다? 동상, 조각상이라는 의미이다. 거대한, 커다란 동상 혹은 조각상입니다. The statue itself. 아마 이 문장 해석할 때 약간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이? 바로 밑줄 치는 이 부분이. The statue itself is 46 meters tall. 아, 일단 그 동상이 높이가 얼마만큼이다? 46m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itself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한번 이렇게 괄호를 쳐보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가 그냥 the statue가 되고 이어서 is 46m tall. 우리가 방금 해석한 것과 동일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tself를 써준 건 강조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체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해석을 넣어서 해석하면 그 동상은 그 자체로 높이가 46m입니다. 그 뒤에는 또 전체 높이를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it 뒤에 self로 끝나는 말을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크게 쓰임이 두 가지이다. 이렇게 주어를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많이 노래 가사에서도 나오는데 I love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뭘 사랑하는지 혹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대상에 나와야 돼요. 이때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문법대로 나를 사랑한다. 목적격 잘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이 me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 me 대신에 myself라고 하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보면 문장의 주인공과 목적어가 어떻다? 둘이 동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문장의 주인공과 목적어가 동일할 때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목적어 형태가 아니라 제귀대명사라고 하는 걸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me가 아니라 myself를 써준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귀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self 혹은 selves로 끝나는 말을 얘기하고 크게 쓰임이 두 가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이거나 혹은 이렇게 주어를 강조하는 역할로 쓰인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 full. 총 전체의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아마도 여러분들 hate라고 읽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height입니다.

다시 한번 height. height는 우리말로 높이, 신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높이는 is 얼마냐면 93m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height는 형용사형이 있어요. 높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바로 high입니다. 아, 그러면 이 high라고 하는 형용사 발음이 이런 것처럼 여기도 height가 아니라 height라고 발음이 되는구나. 엮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높이는 93m라고 합니다.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쭉 이어서 붙여놨어요. 그냥 93m라고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때 measu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measure. 여기서는 D가 붙었네요. measure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말로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D가 붙어서 여기 문장에서는 측정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93m인데 측정이 된 거예요. From the bottom of the base. 어디부터? bottom 하면 바닥을 얘기합니다. 맨 아래를 우리가 영어로는 bottom. 그래서 바닥인데 무엇의 바닥이다? 바로 base. 그 받침, 받치고 있는 그것을 바로 받침이라고 하죠. 받침의 딱그 바닥부터 어디까지? To is top. bottom 있으면 top도 있을 겁니다. bottom은 바닥, 맨 아래. 그럼 반대로 저 위에 꼭대기를 우리가 영어로는 top이라고 한다. 그래서 완전 그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높이가 대략 얼마이다? 93m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Seven rays. 일곱 개의 ray를 가지고 있대요. 이 ray라고 하는 건 혹시 X-ray라고 아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무언가 진단을 받을 때 X-ray를 찍는다.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ray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광선, 빗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광선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가지고 있다? In her crown. Crown.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에 보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우리가 영어로는 crown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관에 몇 개의 광선이 있다? 일곱 개의 광선이 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요,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건 자유의 여신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holds, 들고 있습니다. hold라고 하는 건 들다.

잡다란 의미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아, 영어로는 hold my ha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녀는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냐면 a torch, torch. 우리말로는 말하기 전에 한번 교재의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뒤에 오른손에라고 나와 있죠.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알수 있겠죠? 토르치는 우리말로 횃불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요. 그리고요, a tablet in her left hand. 왼손에는 또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는 것 같나요? 태블릿. 우리가 흔히 태블릿 PC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가리킬 때도 태블릿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평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판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주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그런 어떤 글귀를 적어 놓은 걸 우리가 평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평판을 들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요, is a friendship gift. Friendship, 우리말로는 우정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gift, 선물입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우정 선물이래요. From France, 어디로부터 받은 선물일까? 바로 프랑스로부터 받은 우정을 나타내는 선물이다.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소재의 글이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있나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높이가 대략 얼마인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그 외형을 묘사했어요. 머리에 있는 그 왕관에는요, 7개의 광선이 있고요.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torch, 횃불과 그리고 tablet, 평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프랑스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라고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각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볼 건데요. 네 개의 단어가 역시나 등장했습니다. statue,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의미? 동상 혹은 조각상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 어떻게 읽어야 한다? height가 아니라 height라고 읽어야 한다. 우리말로는 높이, 뭐 신장, 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ray. ray는 광선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것. 우리말로는 횃불이라는 의미의 토치죠. 그러면 뜻을 정확히 정리했으니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1번입니다. 왠지 태양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나온 이런 것들을 광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광선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 ray를 1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역사적인 인물, 세종대왕님이죠.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동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tatue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면 된다. 3번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딱 들고 있는 느낌이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영어로는 torch, 횃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torch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4번. 뭐 하고 있나요? 키를 재고 있는 것 같죠? 이 키, 영어로는 height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키워드 정리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될까? After read, 문제 풀어봐야겠죠? 교재 5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문제 풀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먼저 지문 읽고 문제까지 다푼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림에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는 아주아주 아주 익숙한 유형의 문제이다.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우리가 배우는 바로 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오른손에 뭘 들고 있나요?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rch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의 기호는 D다. torch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자유의 여신상이 쓰고 있는 그 머리 위에 왕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관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crown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C. 2번에는 C를 넣어주면 된다. 저렇게 문맥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왼손에는 뭘 들고 있을까?
어떤 주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글귀를

적어놓은 것, 평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영어로는 tablet, 그래서 B를 3번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the statue of 이것은 무엇일까? 자유의 여신상. 자유는 여기서 freedom이 아니라 liberty다. 그래서 A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담이긴 한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거 실제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 영어로 뭘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빈도를 활용한다. 이어서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차분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요, is 뭐냐면 one of 하나입니다. 근데 무엇 중에 하나냐면 the most least famous American landmarks. 가장 유명한 이라고 그때 해석을 했었죠. 저 앞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 뭐였죠? most와 least 중에 most를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이렇게 형용사의 원래 형태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급, 최상급 설명할 때 원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쉽게 말해 원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형태 앞에 어떤 말이 붙었죠? The most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아, 이게 바로 최상급의 형태이구나 정도만 파악하셔도 되고, 우리말로 할 때는 가장 뭐뭐한 혹은 가장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 알아두면 좋은 게 최상급이 쓰이고 이 앞에 one of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그것은요, is on Liberty Island. 리버티 섬에 있는데, 넓게 보면 어느 지역? 워싱턴 DC와 뉴욕시티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기준으로 한다. 어디죠? 바로 뉴욕시티. 뉴욕이니까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거죠. 3번입니다. The Statue of Liberty. 역시나 또 등장한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뭘 가지고 있을까? 그녀의 crown, 왕관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죠? 광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aise를 골라주면 됩니다. animals, 동물이죠. 7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딱이 문장만 봐도 뭔가 딱 오답 같고, 그리고 교재 그림을 정확하게 보면 확실히 알수 있죠. 나 마지막 4번입니다. 그녀는요, holds, 들고 있습니다. a torch. 횃불을 들고 있어요. 횃불을 어느 손에 들고 있을까? In her left, right hand. 왼손, 오른손 중에 교재를 보면 알수 있죠?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right을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정리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본문에 나온 단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안내 책자를 완성해 보래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과서 글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이 교과서 본문에 등장하는 글이라면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그럴 때그 내용을 재구성한 이런 C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문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완성해 주면 된다. 그리고 빈칸을 채울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한다?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와 품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목은 그대로 자유의 여신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Come visit. 정말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Come visit. 방문하세요라고 권하는 말이에요. A famous American. 유명한 미국의 어디에 방문을 하세요? 자유의 여신상은 대표적인 미국의 랜드마크라고 했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갈 단어는 영어로 landmark 그대로 써주면 된다. 미국의 유명한 랜드마크에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 오른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랜드마크를 설명하는 글,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리버티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장. The statue. 그 여신상은요, 동상은요, is.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상은 46m입니다. 높이가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한데, 왜 굳이 2번에다가 뭘 쓰라는 걸까? 빨리 이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말 뒤에 어떤 게 있었죠?
itself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말은 it.

itself, 자체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상은 그 자체로 높이가 46m입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the is 93m. 높이가 이번에도 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93m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는 동상 자체로 46m이다.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받침에 딱그 아래 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 전체 계산을 해보면 93m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전체 높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영어로는 어떻게 했죠? Full height라고 적으면 돼요. 전체 높이는 93m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은요, from France. 프랑스로부터의 무엇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일단 선물은 영어로 gift. 그 앞에는 우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friendship이죠. 그래서 완성하면 friendship gift. 그것은 우정을 나타내는 우정 선물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프랑스로부터 받은. 그럼 이제 마지막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유의 여신상을 설명하는 보기를 참고하여 에펠탑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래요. 이 유형도 이제 익숙하죠.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나라는 미국, 그리고 지역은 뉴욕, 특징은 거대한 큰 동상이다. 그리고 높이는 46m이다. 그래서 왼쪽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landmark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이 어디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쭉 문장으로 서술을 해주었어요. 그럼 오른쪽의 빈칸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The Eiffel Tower. 에펠탑을 영어로는 Eiffel Tower라고 하는구나. 에펠탑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어느 나라에 있다? 프랑스에 있다. 그리고 지역은 구체적으로 Paris, 파리라고 하는 도시이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Tall Tower, 높은 탑이다. 그리고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300m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t is 그 뒤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One of the most famous landmarks. 라고 하면 되겠죠.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어느 나라죠? 여기는 미국이었고, 여기는 프랑스이니까, 문장을 정리하면, One of the most famous landmarks in France.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어떤 말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인 지역, 도시. 페리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So, it is in Paris. 도시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a large statue라고 한 것처럼 오른쪽에는 it is a tall tower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만 나와 있으니 이 뒤에 동사 그리고 이어서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전부 써줘야 되고요. 마지막 4번은 전체 빈칸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 왼쪽에 보기를 보면 주어와 동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The statue itself. 여기서는 the tower itself is. 그리고 이어서 높이를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the tower itself is. 이어서 높이를 써주시면 된다. tall이라고 하는 말도 빼지 않고 잘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주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을 읽어 보았나요?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을 주제로 한 글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특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프랑스로부터 온 우정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럼 주요 어법을 또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 어법은 최상급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교 대상 중에 어떤 정도나 특징이 가장 눈에 띄고 두드러질 때 그걸 나타내기 위해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을 활용해 준다. 형태는 the가 필요하고요.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을 써준다. 이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요, 원급 뒤에 EST를 붙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지만 우리는 독해 강의이지 문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용사나 부사는 이렇게 끝나요. Full, less,
아스 등으로 끝.

끝난다. 그래서 이런 이음절, 이런 말로 끝나는 이음절의 형용사나 부사 또는 삼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는 원급을 건드리지 않고 원급 앞에 most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의미는 가장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he is, 그는요,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래 한번 볼까요? This pizza, 이 피자는요, 어떤 피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is the most delicious, 가장 맛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자, 여기서는 tall이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est를 붙여주었는데, 여기서는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most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the도 나왔고요. 아, 그래서 결국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어떤 특징이 두드러질 때, 눈에 띌때쓸수 있는 말이고, 형태는 방금 설명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의미는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은 바로 최상급이죠. 그래서 최상급을 활용해 이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우리말을 영어로 써 보는 건데요. 항상 영어로 쓸 때는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고, 그리고 핵심 어법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면 된다. 그는 우리 팀에서 가장 빨리 달려요라고 할때 최상급은 어느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가장 빨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활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상급을 활용해서 영어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익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그렇죠?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쉽

0: 익숙하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
1: 그쵸.
0: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된 거거든요.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 오.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0: That's
1: 있으니까.
0: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그죠?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1: 좋아요.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짜잔! You need a plan.
1: 응?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2: Like, save it.
1: Save.
2: Take out 10% of your
1: Ah, save
2: allowance. You need a
1: 10%.
2: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Speak English to
1: Yeah,
2: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2: Ah,
1: Okay, bye.
2: Trust me,
1: 응?
2: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오케이. I'll do it.
2: Oh.
1: Yes. Bank account open.
2: Are you going to
1: I
2: open a bank
1: yes,
2: account?
1: yes, yes.
2: Good idea, son.
1: Okay, thank
2: You
1: you.
2: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2: Well done.
0: Yeah.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있어요.
1: 아우,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0: 음흠.
1: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0: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1: 예.
0: 오케이.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0: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돈이
1: 오!
0: 딱 있으면 이
1: 예.
0: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set
1: 아.
0: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0: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네.
0: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한 시간만 빼줘.
0: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1: 그렇게도
0: 하고
1: 쓰고.
0: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1: 네.
0: aside.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1: 네.
0: So 아,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1: 네.
0: So allowance.
1: allowance.
0: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0: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1: 그래요?
0: 무슨 money?
1: 어?
2: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1: 용돈?
0: 자, 어디 보자. 어, 내가 쓸 돈이 여기.
1: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2: Right.
1: 포켓.
2: Pocket?
1: 아이고. M-O-N-E-Y.
2: Pocket money.
1: Yes.
2: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1: 네.
2: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1: 네.
2: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어,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1: 네.
2: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1: 따로 빼둬라.
2: Set aside 옆으로
1: 네.
2: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1: 뭐뭐의
2: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1: 네.
2: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1: 오.
2: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2: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1: 아~
2: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1: 아~
2: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1: 그렇죠?
2: 3%
1: 20%
2: you know, That's right, $20
1: yeah.
2: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1: Save.
2: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1: Save 10% of your allowance.
2: Yes.
1: Mm-hmm.
2: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1: Yes.
2: 에. 이렇게 되는 거죠.
1: Mm-hmm.
2: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2: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어?
2: Salary?
1: 맞아요.
2: 급여 그런 거. Salary?
1: 네.
2: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오케이 30%를 저축한다.
1: 아
2: 30%면
1: 꽤 많은데요.
2: 많은 거죠.
1: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2: 그러니까요.
1: 30%.
2: 그래서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1: She save 30%.
2: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1: of her salary.
2: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Just like this.
1: 오브를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네. 어렵지가 않네요.
2: 오브가 네.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 맞아.
2: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1: 네.
2: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30으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1: 음흠.
2: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 네.
2: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of your allowance.
2: Mm-hmm. She saves 30% of her salary.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2: Saves, all right. 삼인칭 단수니까요.
1: 맞습니다.
2: All 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0: your allowance.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거. Mm-hmm.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오.
0: 어? 10%요? 어,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0: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1: 저 같은 그거. 경우에는 이제 막,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네. 10% that sounds 어렵다.
0: 네.
1: That sounds,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oh,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어, 같은데요.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1: 어? 아!
0: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0: 이렇게 하면은 명사 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1: 아하.
0: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1: 예,
0: you understand?
1: 예, 예.
0: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1: 네.
0: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1: 하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0: 짜증을 내세요.
1: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right. 썼는데 또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0: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0: 이게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that's tough.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1: 뭔가 험난하고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sound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Basically,
1: 네, 네, 네, 네.
0: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돼요.
1: 아, like.
0: like는 명사 들어갈 때만.
1: 네.
0: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1: that.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오.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easy.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하면 sound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하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예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1: 그쵸?
0: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사운드가
1: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Okay.
1: 10년 후에.
0: Okay.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1: 오.
0: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같은
1: me.
0: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1: 네.
0: trust me. You'll be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0: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1: 오.
0: 이렇게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1: 아.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네.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 해. 그러면 네. you are rich 이거예요.
1: 네.
0: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1: 오호.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1: 어허.
0: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0: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0: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1: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다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0: 아, 피터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1: 그렇죠? 오케이,
0: 키웠어요.
1: 오케이.
0: 네.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1: 아하.
0: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1: 오케이.
0: 어카운트인데.
1: Alright, go ahead.
0: 어카운트인데 얘가 언이어야 돼요.
1: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0: 저축
1: 저축 계좌.
0: 계좌니까 그럼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 뱅크.
1: Alright.
0: Saving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예, 은행 거니까.
1: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0: 예.
1: 게 지금 점점 네.
0: 미국으로 가요.
1: Alright.
0: 예,
1: 자,
0: 어카운트 이게
1: 뱅크 어카운트 일단은 맞아요.
0: 어?
1: 맞는데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0: 예.
1: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0: 예.
1: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0: 어?
1: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0: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1: 네, 들어갑니다.
0: 왜요?
1: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너무
1: 자,
0: 헷갈린다.
1: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0: 예.
1: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0: 저축인지
1: 아,
0: 적금인지 예금인지.
1: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0: 너무 많아요.
1: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0: 그쵸.
1: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뭐
0: 네.
1: 다양해요. 그렇죠?
0: 예.
1: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0: 네.
1: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수 있는 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것 같지만 얘는
0: 네.
1: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0: 아.
1: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0: 예.
1: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0: 그쵸.
1: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0: 예.
1: 그런 것들을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0: checking
1: account라고
0: account.
1: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0: 네.
1: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뭐 썼어요?
0: Open.
1: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아.
1: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이렇게
0: 우후.
1: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때 뭐라고 쓰죠, 패턴?
0: I want to.
1: I want to. 그러면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0: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Savings account.
1: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0: Need to.
1: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1: Very nice.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0: 네.
1: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0: Yeah.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10%, that sounds difficult.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0: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Ibyeongjak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sound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2: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2: 그렇죠?
0: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2: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2: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2: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2: It doesn't sound easy.
0: Oh, nice.
2: Yeah.
0: 읽어볼게요.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2: 예.
0: 저 저축계좌 열고 싶은데요.
2: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2: go
0: and
2: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계좌를.
2: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2: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1: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10%? Oh, that sounds difficult.
1: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Well done, son.
2: Yeah.
1: You can do it.
2: Okay, 10%. Thank you, Daddy.
1: Yes.
2: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마요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o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2: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때,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아,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1: 아.
0: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아. 제발 돈 터치
0: 미.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1: 아,
0: 거예요.
1: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이 말이.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더워. 오늘 뭐 뿌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노노노노노.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0: Your
1: So
0: head?
1: hot because of the hot.
0: Oh, yeah.
1: 어, 예.
0: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Sticking?
0: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오.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스티키 어어 스티키 아이 헤이트
0: You hate sticky
1: 아이
0: weather.
1: 헤이트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유유유 투?
0: 미 투.
1: 예예 어우
0: It's so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좋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야.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0: 네.
1: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0: 뇌가 녹는다.
1: 아, 제가 그러면...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0: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오. So,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오, 또 오케이. 뇌면 브레인이죠.
1: 아, 그럼 네. 브레인이죠.
0: 우리 왕초보 영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아,
1: 브레인입니다. Yeah.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오.
1: 정답? 맞습니다. 야.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네.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어, 똑바로 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정신이 그렇구나. 없는 거예요. 어.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0: Melting.
1: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네.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1: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0: I feel like.
1: I feel like. 이거 무슨 뜻일까요?
0: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1: 맞아요. 네.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0: 어허.
1: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Ignore.
1: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0: 네.
1: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럼 나 기분 탓인가? 오.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0: 아.
1: Right? 이거 예. 한번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예.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0: She is ignoring. Me.
1: Yeah. 그러면은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0: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Really?
0: Oh,
1: 이러면서,
0: yeah.
1: right?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0: Yeah.
1: 실패하다가 뭐예요?
0: 실패하다, fail.
1: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0: I am failing.
1: Right?
0: Yeah.
1: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0: Yes.
1: 그래서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know?
0: Yes.
1: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0: 네.
1: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I feel like I'm failing.
1: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1: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0: 네.
1: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0: 네.
1: 혼자 덥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0: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하잖아요.
1: 어떤 분 보면은 네.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0: 가끔 올 블랙이 되어 계시죠.
1: 네.
0: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등.
1: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0: 네.
1: 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is.
0: 내 셔츠가 sticking.
1: 뭘 것 같아요?
0: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1: 어디에요?
0: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1: B-A-C-K.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0: 오.
1: Yes,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0: 예?
1: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0: 아하.
1: 뒤쪽이 아닙니다.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0: 한 거예요. 진행형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1: 그쵸.
0: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stick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Right.
1: 네.
0: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1: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스톡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0: 네?
1: 스톡이에요? 그러면? 스톡. 스틱, 스톡, 스톡. 갈까요?
0: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1: 불안해요.
0: 아유, 틀리면 어떡합니까?
1: 맞아요. 뭐.
0: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1: 예.
0: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1: 예.
0: Right, so stick, 그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1: 근데
0: 아주
1: 저
0: 살짝.
1: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0: 처음
1: 거거든요?
0: 본 거죠.
1: 네.
0: 오케이. So,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1: 아,
0: 동사입니다. 스틱
1: 예.
0: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1: 보니까 투가 있네요.
0: to가 있죠.
1: 네.
0: Okay, so stick to 어디. 이렇게
1: Yes.
0: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뜻이
1: 아하.
0: 됩니다. 예를 들어, 셔츠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셔츠가 내 등에 붙었다.
1: 아,
0: 과거형으로.
1: my shirt,
0: the shirt.
1: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아 stick to, stick to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1: 네.
0: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0: 그건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shirt stuck to my bag.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1: 더 이상
0: 이런
1: 말이
0: 느낌.
1: 필요 없지.
0: 네, 그래서 읽을 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Tell me about it.
1: 궁금해서 그러면 안
0: 궁금해. 이게
1: 되지.
0: 아니에요.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1: Tell me about it.
0: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g.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어허.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자, 어떤
1: 네.
0: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1: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할 때니까요.
0: 네.
1: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0: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1: Foggy는 아니에요.
0: Foggy,
1: Foggy.
0: 오케이.
1: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0: 오!
1: 와.
0: H-U, what is it?
1: MID.
0: M-I-D.
1: 예.
0: Humid.
1: Humid.
0: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한번 만나서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1: 예.
0: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휴미드는
1: 예.
0: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1: 네네.
0: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갑자기 생각났어요.
0: humid, right?
1: 네.
0: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이었죠?
1: 네.
0: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형용사로?
1: sticky?
0: sticky.
1: 오.
0: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 오.
0: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1: 네.
0: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1: 그쵸,
0: 되겠죠.
1: 그쵸.
0: sticky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그
1: 예.
0: 상황이 싫다라고 할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다음에 when
1: When?
0: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hate it
0: 저도
1: when도 돼요.
0: 그렇죠. I hate when
1: I
0: 이렇게도
1: hate
0: 가능합니다.
1: when.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죠.
0: Alright, so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나 너무 추우면 저는
0: 너무
1: 움직이길
0: 싫지 않아요?
1: 싫잖아요.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이거
1: 싶잖아요.
0: 싫어하잖아요.
1: 네.
0: 춥다라고 할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The.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1: Mm-hmm.
0: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1: 네.
0: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어,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은 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1: Yeah.
0: 하나 더 남았는데요.
1: Mm-hmm.
0: 전적으로 공감한다.
1: 아하.
0: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more.
0: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1: 알아요.
0: 너무 이상해요. 네. 네.
1: 근데 할 수 없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단데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죠.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1: 예?
0: I couldn't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맞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건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1: 거예요.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테스트 참 좋아하셔요. 예.
0: 네.
1: Uh-huh.
0: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1: Agree.
0: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야.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to...
0: To 뭐 한 것을? 무슨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아니라?
1: Agree to disagree.
0: Yes.
1: 예. 그러네요. 기억나네요.
0: 자,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에이. 처음 보시는 분들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agree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나겠죠.
1: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1: 예.
0: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1: 오.
0: 그만큼 흔한 표현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

0: 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이런 뜻이
1: 예헤이.
0: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Let
1: 네.
0: me show you. 읽어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1: Exactly. I
0: Exactly. More. 이런
1: couldn't agree more.
0: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 되지 않았어? 나 친구
1: 그래.
0: 막 얘기하면서. 자, 미니 못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1: She's
0: so
1: so
0: mean.
1: mean.
0: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좀
1: 그
0: 중요합니다.
1: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뜻으로.
0: 연기하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1: 네.
0: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couldn't agree mor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1: I
0: 기분이야.
1: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하나 더요. 걔가,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병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걔가,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 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couldn't agree mor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5: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4: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5: I couldn't agree more.
4: Yeah. Oh, so hot.
2: Oh. Wow.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3: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2: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2: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3: 네.
2: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3: 아하.
2: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 네. 라고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살아가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Today is your lucky day. Oh.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0: One pair of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0: You want it?
1: 이거 써, 이미
0: yep.
1: 썼었잖아요.
0: You wanna buy?
1: No, no, no. 나, I match with this
0: match.
1: Sunglass. 그 어울려.
0: Oh.
1: Oh, match. 아, 이거 썼을 때.
0: Uh-huh.
1: 나, do I look good?
0: Oh, do you look good?
1: Yeah, yeah, yeah.
0: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0: Yeah.
1: Sharp?
0: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0: Like good.
1: Good, good, good.
0: Good, really good.
1: Oh, okay.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0: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say look good,
0: yep.
1: So I will take it.
0: Oh, yeah.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2: 네. 네. 그,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3: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네. 영어로 하려봐요. 얼마나 아. 어려운 일이에요.
2: 아,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3: 네.
2: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2: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3: 그쵸.
2: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 때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3: 그럼요.
2: That's right. 그거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5: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5: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Yeah.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Mm-hmm.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 네.
2: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3: 오.
2: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3: 예. 자, today i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2: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3: 네.
2: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sunglasses나 뭐 pants라든가
3: yeah.
2: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3: 아, yeah. One pair.
2: Okay.
3: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네. 당했죠. 예, 예.
2: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 쌍 남았어요. 잘 안 하잖아요.
3: 아,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맞죠.
2: 네. 그래서 예.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3: 네.
2: 맞는지
3: 감사합니다.
2: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3: Yes.
2: So pair는 한 쌍 혹은 뭐 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3: 양말.
2: 뭐 바지든
3: 네.
2: 다 포함입니다.
3: 장갑.
2: Yes.
3: Yes.
2: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은 해요.
3: 끝.
2: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 주면 남아있는 거 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3: 완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2: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3: 이거
2: 느낌.
3: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2: 그러니까요.
3: 내가 당장 사야겠어.
2: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3: 어.
2: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3: 네.
2: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3: 네.
2: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있다.
3: 네.
2: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3: We have two pair left.
2: Two pair?
3: Two pairs
2: 그렇죠.
3: left.
2: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3: 네.
2: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3: 예.
2: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3: 그쵸.
2: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3: 아하.
2: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3: We have a room left.
2: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3: 예.
2: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왜요?
2: 저라면
3: 예.
2: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3: only one room.
2: One room. 저라면은 그냥 a room.

0: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럼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left. 네. Of course. 아.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 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 버리게 네. 되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Mm-hmm.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Mm.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네. 있는 이런 뜻이 네.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아.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렇죠.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예.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그렇죠?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오.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이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0: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이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Young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네. 젊어 보이나요? 근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잘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네, too stupid.
0: 네. Stupid.
1: 아, 네, 네, 네. Stupid.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
0: 제가 좀 이따 그거 stupid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나빠요.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하지만
1: 네.
0: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1: 아.
0: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써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1: 아.
0: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근데, 스타일이에요.
0: 네,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드렸죠?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silly.
1: 맞아요.
0: 실없게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1: 에이.
0: 거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없는 얘기하지 마. 그럼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맞아요.
1: 이런 느낌.
0: Okay. So dorky, silly.
1: silly.
0: 좀 이래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1: 저는
0: 했죠?
1: 저는 선글라스 같은데.
0: 맞아요.
1: 에이.
0: 여기서는 이 선글라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에이.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1: 어허.
0: 이렇게 쓴 거죠.
1: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1: 어.
0: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오시던

0: 나온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1: 상태.
0: 혹은 뭐를 입으니까가 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0: 일단 you look cute인데 그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cardigan.
0: 그렇죠.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힙합 바지 같은 거. 오, 루스도 좋은데 baggy한 거 아세요?
1: 아, baggy pants.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baggy pants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그렇죠.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baggy pants 유행일 때.
1: 아,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또 요즘에도 everyday baggy pants 입으시잖아요.
0: 이제는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 네. 그럼요.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은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ardigan 아니라 cardigan입니다.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0: Oh,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Mm-hmm.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1: 아,
0: 이거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아니고요.
1: 우리는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0: 칭.
1: 아.
0: 칭.
1: 이거 소문자예요?
0: 네.
1: Sharp.
0: 오케이.
1: 예, sharp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Sharp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1: 그쵸?
0: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1: 맞아요.
0: 하죠.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1: 오.
0: edgy하다.
1: 오.
0: 근데 그거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0: 네.
1: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1: 아.
0: 뭔가 정리된 이라는 뜻이어가지고,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1: 아하.
0: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오, 그래요?
0: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때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일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 돼 있는 겁니다.
1: 나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0: Oh, you look very put together
1: yeah,
0: today.
1: Yeah.
0: Your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1: look.
0: look

0: 썼어요.
1: 네.
0: 룩 형용사, 룩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주어에서.
1: 예.
0: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1: I.
0: 아니라 못 썼어요.
1: 언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0: 그래서
1: 보였어요.
0: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스인가 봐요.
0: 그렇죠.
1: Sunglasses look very sharp
0: Sharp
1: on
0: on you.
1: you.
0: 너에게 그
1: 아.
0: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건
1: 네.
0: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0: Looks
1: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너에게 얹으니까. 자,
1: Oh.
0: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So
1: Yeah.
0: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0: The
1: you.
0: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Yeah.
0: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1: Actually,
0: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1: 오.
0: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1: 네,
0: 있잖아요.
1: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1: 아.
0: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1: 예.
0: 저한테.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1: 오,
0: 틀린
1: 액션이.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0: 네,
1: you.
0: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네.
1: 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1: 어?
0: 틀렸습니다.
1: 아, 이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이가 탈락을 해요.
1: 아.
0: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네. J U D G E가 맞아요.
1: 에이.
0: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아. 제가 뭐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이가 탈락.
0: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아, 그거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1: 오.
0: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1: 네.
0: 더 active한 느낌으로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1: yes.
0: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1: Mm-hmm.
0: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거 제가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I'll take the red one.
1: Mm-hmm.
0: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Oh,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Yes,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1: Yeah.
0: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cardigan.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Mm-hmm.
0: Here you go.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 is dancing.
0: 오케이.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3: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0: I'll take.
1: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Yes.
1: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0: I'll take it.
1: I'll take it. 저 이걸로 살게요.
0: I'll take this.
1: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0: 네.
1: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그 빨간색으로 된거 할게요.
0: Oh, I'll take the red one.
1: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4: Great choice.
0: Yes.
4: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1: Yes.
0: Oh.
1: 아주 좋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1: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0: 네.
1: 이거는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0: 오.
1: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0: 와우.
1: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응?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0: 저는 외동이거든요.
1: 뭐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2: Sorry?
1: 응?
2: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Oh, I'm sorry. Yeah. You are lonely? No.
2: Lonely?
1: You are alone.
2: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2: Oh, no
1: Yeah,
2: brother
1: yeah,
2: and
1: yeah.
2: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2: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2: Ah, you envy me. Okay.
1: Nah.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2: I wish I had a
1: A
2: sister.
1: sister?
2: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2: What?
1: 몰라서 그래.
2: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2: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2: Oh.
1: is so hate.
2: You hate it?
1: Yes.
2: Sharing?
1: Share, no.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an be lonely.
2: Lonely is worse than sharing.
1: You are lonely?
2: Yeah.
1: I'll be your sister.
2: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4: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4: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1: 하면
0: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보죠?
0: Right.
1: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I, you.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Envy yo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1: 오.
0: 천재, 천재.
1: 예.
0: 자,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0: 오케이.
1: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1: 유.
0: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오케이, 부러워하는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0: 난 너가
1: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0: 나는 너가 질투나.
1: 질투나. 네.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0: 조금 약간 어감 안 좋네요.
1: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0: 예.
1: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0: 네.
1: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그죠, 그죠.
1: 그래서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0: 오.
1: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네.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거죠.
0: 아.
1: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0: 아니죠. 아니죠. 너무
1: 오히려,
0: 부러워서.
1: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0: 맞아요. 그런 게 있죠.
1: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화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0: 네.
1: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0: 네.
1: 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0: 아니요. 평서문인데.
1: 그렇죠. 그리고 네. 뒤에 뭐가 붙었죠?
0: Right.
1: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0: 확신.
1: 확인.
0: 확인.
1: 확인이에요. 확인. 네.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0: 네.
1: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네.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0: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1: 그냥.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0: 네.
1: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0: 네.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0: 안
1: 겁니다.
0: 되죠.
1: 주의하셔야 돼요.
0: Envy you.
1: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0: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1: 오,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0: 네.
1: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0: 네.
1: 저도 사실은 굉장히
0: 예.
1: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0: 오.
1: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0: 네.
1: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는 못할 겁니다.
0: 아하, 네.
1: 아무튼
0: 맞아요.
1: So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0: 네.
1: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0: 나는 바래요.
1: 바래요. 뭔가를 네.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0: 그렇죠.
1: Oh, I hope. 이건 뭐예요?
0: I hope도 바라는 건데 네.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0: 오.
1: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0: 예.
1: 그렇죠? 내가 뭐 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0: 네네네.
1: 이건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0: Right?
1: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0: 네.
1: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 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0: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은 큰일 나죠.
1: 지금 당장 네. 있는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wish.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때문에.
0: 그럴 수 없죠.
1: 그래서 I hope 내일쯤 시스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Right? Okay. Yeah. So, 내가 이미 시스터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0: Yeah.
1: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오늘은 yeah. I wish.
0: wish.
1: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네.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0: Yeah.
1: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뒤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0: 미래. 과거.
1: 과거. 여기
0: 과거,
1: 과거. 여기 과거.
0: 예,
1: 이거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네.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0: Had a sister.
1: Had a sister. Okay.
0: Yeah.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0: 그렇죠.
1: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0: 네.
1: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0: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1: 지금 있어요?
0: 없어요.
1: 없죠.
0: 아.
1: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0: 바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1: That's right. So 아,
0: what do you say? 성격이 급하다. I wish I had a girlfriend.
1: 그죠?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0: Yeah.
1: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0: 안 돼요, 절대.
1: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0: I wish I were you.
1: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0: 네?
1: I wish I were you.
0: Oh.
1: 그런데,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were요?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0: 아.
1: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0: 예.
1: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0: wish 다음이라서.
1: 네.
0: 아.
1: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He were 이렇게 돼요.
0: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1: exactly.
0: 갖다가 넣는 거군요.
1: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0: 귀엽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0: 네.
1: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0: 아.
1: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0: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1: 많이 씁니다.
0: I was you로.
1: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0: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1: 비동사를 쓸 때는
0: 네, 네.
1: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때문에
0: 아, 맞아요.
1: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0: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0: Well, I wish I had a...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1: Okay.
0: Yeah.
1: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oh, I wish I were you.
0: I wish I were you.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

0: 들어간 것 뿐입니다.
1: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저희는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0: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1: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0: 끊어주세요.
1: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0: Sharing.
1: Sharing everything.
0: 나누세요.
1: 다 나누는 거. 여기까지.
0: 네. 에. 누구랑?
1: With my sister.
0: 오케이. 나누세요.
1: 네.
0: 그게 뭐예요?
1: 그게 주어.
0: 그게 is a 뭐라고요?
1: Is a 악몽.
0: 그렇죠.
1: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0: 오케이. 네, 제가 왜 악몽을 잘 아시죠?
1: 악몽은 제가 잘 꿔요.
0: 아, 잘 꾸는군요.
1: 예, 네,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0: 오케이.
1: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0: 오케이. R. Alright.
1: Yeah.
0: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바랬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0: 오케이.
1: 네, 아는 자, 거는 알아야지.
0: 확실한 거
1: 네, 그럼요.
0: 리얼하게.
1: 네.
0: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1: 예. Yeah.
0: 자, 악몽 전문가신가 봐요.
1: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no. 키가 이래요. 네, 모르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 꿈은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0: 한 2m 돼야 정상인데.
1: 맞아요. 아,
0: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1: 늦어.
0: 이러면서 가는 거. 네.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1: 네.
0: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1: 그럼요.
0: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1: 당연하죠.
0: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1: 아,
0: oh, my sister is a nightmare.
1: 아, 그래요?
0: 이렇게도 씁니다.
1: 오.
0: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0: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아이고.
1: 이거는 뭐냐면요. 아.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네.
0: 자, 제가 힌트를 드렸음에도 teeth로 쓰신.
1: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0: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1: 아,
0: 만졌습니다.
1: 아, 이거예요?
0: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1: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그래가지고.
1: 예, 예. 연결되어 계세요?
0: 아,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 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1: 네.
0: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문법 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1: 네.
0: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 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것
0: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right.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learning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with him.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1: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0: 아, 잠깐만요.
1: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0: 잠깐만요. 오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1: A nightmare.
0: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1: 네.
0: So,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저 잘못 봤나요?
1: 네.
0: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1: 네.
0: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0: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1: 정말 외롭나 보다.
0: 저 완전 공감이에요.
1: 그래요. 우리 마우스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0: 자, 이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1: I'd rather share.
0: 그게 뭐예요?
1: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0: 오케이.
1: 예.
0: 뭐보다요?
1: 뭐보다 혹 외롭게.
0: 오케이.
1: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0: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1: 그렇죠. 이 노래 right.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1: 그건 저도 잘 몰라요.
0: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1: 네.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맞습니다.
1: 오늘 괜찮은데요?
0: 나쁘지 않아요.
1: 컨디션 좋아요.
0: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1: 나눠 쓰는 게 낫다.
0: 맞아요. Rather.
1: 예.
0: 여기 볼게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1: 아, would군요.
0: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1: 예.
0: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1: 아.
0: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1: 예.
0: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1: 네.
0: 이거는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lonely.
1: lonely.
0: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1: 예?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1: 네.
0: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1: I'd rather live alone.
0: That's it.
1: Uh-huh.
0: I'd rather live alone.
1: Mm-hmm.
0: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1: I'd rather
0: 관두는
1: quit
0: 거죠?
1: the job.
0: 그냥 quit?
1: Quit.
0: I'd rather quit.
1: Yeah.
0: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1: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0: something like that
1: 뭐 그런 거
0: right?
1: 있죠.
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1: 아하.
0: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0: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1: Rather 뒤에도 동사 원형이
0: 동사 원형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1: 예.
0: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am you.
0: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Lee-byung-jak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요. 볼까요?
1: 네. 평소음은 right?
2: Yeah.
1: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2: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1: Okay. 너 형 있지? 형제 있지?
2: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2: Mm-hmm.
1: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2: Ah,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읽어볼게요. You a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다음은요. ing.
2: Yeah.
1: 명사 만들어 볼게요.
2: Okay.
1: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2: Learning English is easy.
1: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2: Yeah.
1: 걔랑 그랑이라는 건 악몽이야.
2: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2: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You got it.
2: Wow.
1: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4: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4: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6: Well, I wish I had a sister.
5: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6: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5: Mm-hmm.
6: Mm, lonely.
1: Ye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1: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2: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2: 어허.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이.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어,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뭐,
0: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1: 어허.
0: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1: 오.
0: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Sunburn?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Oh, so poor! Oh.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1: I said before.
2: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2: Have
1: 이거
2: to, okay?
1: sunblock.
2: Oh, you
1: I
2: warned
1: said
2: me.
1: before.
2: 아, I know.
1: 자자자자자. 요요요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2: Aloe.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1: So
2: aloe.
1: 예. 알로?
2: 아.
1: 그거. 예.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치킨? 오, I want chicken. 먹으라.
2: No,
1: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로스트 치킨? 로스트
2: Oh.
1: 치킨 is so tasty.
2: No, my skin.
1: 오케이.
0: 네. 자, 오늘은요.
1: 예.
0: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1: 아,
0: 않습니다.
1: 진짜. 여러분들
0: 왜냐하면
1: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0: 아니요,
1: 예.
0: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0: 잘
1: 그럼요.
0: 되라고 하는
1: 아니지
0: 거기
1: 않죠.
0: 때문에 여러분들
1: 네.
0: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여러분
1: 네.
0: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쓰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자,
1: 네.
0: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1: 응.
0: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1: 아.
0: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0: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0: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0: 처음 들어봤죠?
1: 예.
0: Right.
1: 아, 이게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0: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긴데.
0: 그게 중요합니다.
1: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0: 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필.
1: 오!
0: 아, 응용을 우리가.
1: 크리에이티브하네요.
0: 예.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1: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0: 네.
1: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1: Right?
0: 예.
1: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0: 그렇죠.
1: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0: 진짜.
1: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0: 맞아요.
1: 가보겠습니다.
0: 오.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0: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1: 아, 진짜로?
0: 정말로.
1: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저는 bananas, 필이 그냥 껍질 right? 명사일 수도 있겠다.
1: 어, 맞아요.
0: 어, 뭐 명사도 돼요?
1: banana peel. 야야야야. 아, 가능한데.
0: 그 동사도 되고.
1: That's right. 아. So peel 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0: 이거
1: 잘했어요.
0: 진짜 지어낸 거예요.
1: 오케이.
0: 우와.
1: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0: 네.
1: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P-I-L-L.
0: 그렇죠.
1: So peel, peel. 조금만 아. 좀 해서 가볼게요.
0: 네.
1: Peel, peel.
0: Peel.
1: Mm-hmm.
0: Peel.
1: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0: 네.
1: 그 앞에
0: sunburn.
1: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0: 왜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하얗잖아요.
1: 맞아.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0: 그렇죠.
1: 막 쓰리고.
0: 초반에는.
1: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0: 그렇죠.
1: Right? 그래서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0: 네.
1: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0: 그죠?
1: 그냥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그게 뭐예요?
0: Already.
1: Already. So 진행형이죠.
0: 예.
1: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0: 정말 좀 네. 창피해요. 때 밀리는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조금 그럴 때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0: 네.
1: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0: My skin is peeling.
1: 벌써?
0: Already.
1: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음?
1: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0: 네.
1: 노래 같은 게.
0: 예.
1: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 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0: 그쵸?
1: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좋은 노래가
0: 음?
1: 플레이 하고 있어. 어떻게
0: 어.
1: 할까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0: Good music?
1: 좋은 노래.
0: good song.
1: Uh-huh.
0: A good song is playing.
1: That's it.
0: Yeah.
1: All 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0: 네.
1: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0: 노래가
1: yes.
0: 흘러나오는 거니까.
1: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0: 네,
1: okay.
0: 네,
1: 그
0: 네.
1: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0: 예.
1: 비동사 ing. 음흠. 한참 뭐 하고 있다.
0: 네.
1: 읽어 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A good song is playing.
0: A good song is playing.
1: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0: 네.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0: 네.
1: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0: 아유,
1: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0: 네네네.
1: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0: 어,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1: Mm-hmm.
0: Should have pp군요.
1: Exactly.
0: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1: 오.
0: 내 경고.
1: Mm-hmm.
0: 그때는 경고하다.
1: 어허.
0: 그쵸?
1: 맞아요.
0: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1: 저 누가 들은
0: 항상.
1: 굉장히 잘 들은
0: 저는 okay. 경청을 해요.
1: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0: 네.
1: So,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Yeah.
1: 정답입니다.
0: 오.
1: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

0: 하다 동사고요. 네.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Advice 아닌가요? Okay. Yes, advice.
0: 정답. Advice. Yeah. 이거는 충고죠.
1: 네.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예.
0: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 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1: PP.
0: PP.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아, 나 뭐 했어야 됐는데, 나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1: 아,
0: 이거 뭐예요?
1: 너 거기 갔어야지.
0: 갔어요, 못 갔어요?
1: 못 간 거예요.
0: 못 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1: 그렇죠.
0: Right, you should have gone there.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n't have PP.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1: 네.
0: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요.
0: 근데 실제로는
1: 했어요.
0: 해버렸어.
1: 아이고야.
0: 반대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여기서도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1: 말았어야
0: 됐어. 근데 너 무시했잖아.
1: Yeah.
0: 이게 된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좋아요.
0: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1: 네.
0: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어. 너 왜 갔니?
1: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0: 아우,
1: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렇죠.
1: 응?
0: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Go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1: 그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1: 그봐, 그봐.
0: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1: 그렇죠.
0: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1: You should.
0: 내가.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아우.
0: 가르치고, but I did.
1: 손가락이 문제야.
0: 손가락이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그죠.
0: 느낌 와요?
1: 네.
0: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1: 그죠.
0: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아,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아,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But you did.
1: Yes.
0: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한 것보다는 좀 이해가 더 되지 않나요?
1: 좀 수월해요.
0: 조금 낫죠?
1: 네.
0: 제가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1: 네.
0: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1: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0: 근데 그거
1: 예.
0: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1: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0: 그죠?
1: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0: 그 식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1: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0: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1: 아이, 근데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그럼 네. 바르는데 피부에 양보하세요.
0: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1: 어디까지 드실라 그래요?
0: 죄송합니다.
1: 예, 예. Here, put on some aloe겠네요. 네, 알로에는
0: 와 왠지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1: 잠깐만요. 알로에는 왠지
0: 느낌대로
1: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가요.
0: 알로에가 대명사인가요?
1: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0: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고유명사.
0: 고유명사인가요?
1: 고유명사 아니에요?
0: 아, 난
1: 마요 슬기처럼. 알로에. 알, 알,

0: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0: 아,
1: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오. 자, put on some
0: 아우.
1: A, L,
0: 그냥
1: O,
0: 편하게 갈 걸
1: E.
0: 그랬네요. 예.
1: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0: 아,
1: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뭐요?
1: 알로에가
0: 알로에.
1: 아니라 발음은 엘로입니다.
0: 뭐요?
1: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엘로.
0: 엘로.
1: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0: 그래요?
1: 코코아는?
0: 코코아.
1: 코코아. 코코아 아니라 그것도 코코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엘로. 이제부터는.
0: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1: 예.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alo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Aloe가 좀 이상해요.
0: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0: 근데 이게 파닉스대로 근데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1: 알로에. 예. 하지만 알로우라고 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예, 예.
1: 네. 자, 알로에 아니라 알로우. 그리고 아,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 또 나왔습니다.
0: 네.
1: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0: 아.
1: 뭐예요?
0: Put on.
1: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선스크린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약간의 선스크린 발라라.
0: 아, put on some sunscreen.
1: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Put on this right now.
1: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걔는 put this,
0: this on. 네.
1: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네. 걔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But that was very close.
0: Yes.
1: You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0: Mm-hmm.
1: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0: 네.
1: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0: Put on some sunscreen.
1: Put this on right now.
0: Put this on right now.
1: There you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0: 네.
1: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 때 A로 시작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0: Apply.
1: 맞습니다.
0: 네.
1: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0: 맞아요.
1: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0: 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거는 돼요.
0: Apply.
1: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예, 예.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0: Here, put on some aloe.
1: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0: 네.
1: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그쵸.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1: 그렇군요. 에.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로스트 치킨 들어가면 되겠네요.
1: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0: 로스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치킨. Yeah.
1: 오케이.
0: 네.
1: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0: Roast.
1: Alright, so, roast.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정답. 맞습니다.
0: 와, 오늘 다 맞았어요.
1: 오,
0: 아, 정말.
1: 이런 날도 있어야죠.
0: 처음인 것 같은데?
1: 예. 네.
0: 그래도 있었나요?
1: 요즘에는 네. 좀.
0: 컨디션
1: 단어,
0: 나쁘지 않죠. 네,
1: 단어가
0: 예.
1: 꽤 잘 맞더라고요. 예전엔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0: 엉망진창이었죠.
1: 아, 네. 예.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0: Yes.
1: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0: 네.
1: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0: 예.
1: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0: 아~
1: 네, 그렇게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그때 그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a roast chicken이라 그랬어요.
1: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Turn.
0: 예.
1: Turn은 어느 쪽으로
0: 돌리는 건데.
1: 도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0: 아~
1: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0: 네.
1: Okay?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인간에서 chicken.
0: Yes.
1: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0: Yeah.
1: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0: 네.
1: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0: turned into a zombi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1: 이기적인
0: 거고
1: 거고 욕심 많은
0: G로
1: 거
0: 시작하는데요.
1: 그죠?
0: greedy.
1: 아, 예.
0: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1: She turned into a
0: 어?
1: greedy person.
0: 오,
1: 예.
0: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1: person.
0: person.
1: 네.
0: You see?
1: People로 할 뻔했어요. 예.
0: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읽어주시고요.
1: 네.
0: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1: He turned into a zombie.
0: She turned into a greedy
1: She
0: person.
1: turned into a greedy person.
0: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1: 네.
0: 와, 나 정말 로스 치킨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1: Oh.
0: 어떻게 한숨을 쉬었어요?
1: Gosh.
0: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그래서,
1: 네.
0: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1: 네.
0: 그게,
1: Oh
0: Oh
1: dear.
0: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1: Yeah.
0: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야. 이런 뜻도 되지만,
1: 네.
0: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어휴.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 트레이닝 할게요.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1: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1: Here, put on some aloe.
0: 그렇죠.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1: 네,
0: 뻔하죠.
1: 나올 뻔했어요.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 네.
0: 도전해 볼게요.
1: 네, 오케이, 오케이.
0: Oh,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1: 네.
0: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오, 좋아요.
1: Yes.
0: 이렇게 연기를 해야 더잘 들어옵니다.
1: 에헤이.
0: 자,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1: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쵸?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휴, 내 경고를,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1: Yeah.
0: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1: Put on some aloe.
0: 그렇죠.

0: Put on some aloe. 자, 선스크림을 좀 발라. 아, 선크림을 좀 발라. 근데 선스크린으로 가주세요.
1: 네. Put on some sunscreen.
0: 좋아요. 하나 더. 이거 지금 발라. 지금 당장 발라, 이거.
1: Put this on right now.
0: 오, 좋아요. Put on this 아니라
1: Put this on.
0: Put this on right now. 읽어볼게요. Put on some aloe.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here, put on some aloe.
4: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Oh, yeah.
4: Ouch.
0: Yes. 오,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0: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1: 오.
0: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Bye.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여러분들 든든한 특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특강에서 공부함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너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너의 날개가 되어주기를. 자, 지금 딱 보니까 뭔가 굉장히 멋진 명언입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응원 메시지로 써준 문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것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서로 예민하게 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정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만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들도 그냥 온전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겪는 좌절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에 있어서의 밑거름, 날개가 되어서 여러분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미니 테스트 1의 마지막 시간이지요. 오늘은 21번부터 28번. 문항수가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장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문장삽입 두 문항 풀어보고요. 요약문 완성. 지금 여기 있는 별표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별표입니다.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게 변별력 있는 유형이지에 해당하는 별표인데, 이 요약문이 사실은 굉장히 수월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굉장히 어려운 지문, 어려운 요약문. 하지만 답 찾는 건또 괜찮았던 게 선택지가 수월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풀어 오셨으면 알 거고, 이따 문제 풀 때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장문까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좋습니다. 21번 문장 삽입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주어진 문장, 중요한 단서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버스로 뒤집고 있어요. 그치? 너무 고마운 연결어. 버스로 뒤집으면서 데이라고 하는 대명사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나, 그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Can discern이라고 해서 이거는 알아차리고 포착하는 거예요. 아하, 그들은 포착할 수 있구나. 그들은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를 포착할 수 있냐면, the sharp contrast라고 해서 뚜렷한 대조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조. 자, 뭐와 뭐 사이의 대조를 포착할 수 있습니까? The universe is lifeless darkness. 우주의 생명체가 없는 어둠과 the shimmering fields라고 하는 건 반짝반짝하는 표면이잖아요. 초록색과 파란색의 반짝이는 표면입니다. 뭐를 구성하는 지구라는 행성을 구성하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결국 그들은 우주와 지구 간의 뚜렷한 대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맞죠. 그러나 그들은 우주와 지구의 뚜렷한 대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버스로 뒤집으면서 그들은 우주와 지구의 뚜렷한 대조를 갖다가 포착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단절 느끼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From the windows of a space capsule. Space capsule은 캡슐형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의 창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바라보는 거야.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그 우주 비행사들은요, cannot see. 볼수 없어요. 볼수 없어요. 왜 강조하는지 알겠지? 얘가 단서였잖아, 얘들아. 자, 볼수 없어요. 자, 뭐를 볼수 없습니까? State borders. 국경도 볼 수가 없고요. Political tensions. 정치적인 긴장도 볼 수가 없고요. Ideological differences. 이념적 차이도 볼수 없고, social distinctions. 사회적인 구별도 볼 수가 없답니다. 자, 뭐는 볼수 없어요? 국경, 긴장, 차이, 구별, 이런 것들을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보고 있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cannot see, 볼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도 볼수 없고요. 긴장도 볼수 없고요. 어떠한 이념적인 차이나 구별 같은 거볼수 없어요. 여기까지 등장했다고요. 그쵸? 자, cannot see에 왜 빗금을 쳤습니까? 얘가 문장 삽입의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 앞부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1번 동그라미 등장하지 않았는데 또 뭐가 보입니까? They cannot see. 자, 그들은 뭐도 볼수 없냐면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거, 우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한? 그리고, 자, neither 나오면서 도치 일어나지요? 뭐도 또한 볼수 없습니까? 뭐도 볼수 없냐면은, 이루지 못한 희망, 지키지 못한 약속, 산산조각난 기대 같은 것도 볼수 없습니다. 자, can I see?
볼 수 없습니다. Neither can they see. 이것 또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무슨

그린이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우주 비행사들이 볼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볼수 없는 것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하다가 1번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뭐 나옵니까? They can. 그들은요, intuitively, 직관적으로 grasp. 얘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계속 볼수 없다라고 하다가 그들은 이거는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뒤에 문장도 살짝 한번 보시면은 they can, 그들은요, immediately, 즉시 또뭐할수 있어요? recognize, 인식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할수 있는 거, 볼수 있는 것으로 넘어간다고요. 여기에서 전환이 일어나줘야지, 그치? 따라서 지금 볼수 없는 것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어디에? 1번 자리에 바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답의 위치가 1번이기 때문에 놓친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원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답의 위치가 1번인 경우에 정답률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단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의심을 했어도 에이, 설마! 하고 그 뒷부분에서 답을 많이 찾는 거예요. 항상 1번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1번 자리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나 데이는 누구겠습니까? 우주 비행사들 되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요, 뭐는 포착할 수 있습니까? 우주의 어둠과 지구를 구성하는 반짝이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표면, 그 대조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는 그냥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반짝반짝한 하나의 덩어리다 이겁니다. 어떠한 국경도, 차이도, 구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자, 버스로 뒤집힙니다. 자, 이제 뭘볼수 있어요? 뭐는 볼수 있습니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discern이라고 해서 포착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지만 그냥 쉽게 쉽게 can see라고 가도 괜찮겠지요. 그치? 뭐는 볼수 있다. 우주와 지구 간의 뚜렷한 대조는 볼수 있다. 괜찮죠? 자, 이제 1번 뒷문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직관적으로 뭐도 파악할 수가 있냐면, the fragile balance, 취약한 균형과 and clear limitations, 분명한 한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지고 있는 대기의 폐쇄된 시스템이 가지고 있나?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겠지만, 결국 그 대기의 취약함과 한계까지 볼수 있어. 요 얘기거든요. 일단 추가해 볼게요. 대기의 취약함과 한계까지 볼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대기는 지구를 둘러싼 그 대기권을 의미를 하는 거겠지요, 그치? 자,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아이인데 우주에서 바라봤더니 이 지구의 대기층이 얇아도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얇고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과 껍질보다도 더 얇아 보이는 겁니다. 비유를 했을 때요. 너무 얇은 겁니다. 근데 이 지구의 대기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중요하죠. 산소도 공급해주고요. 온도도 유지시켜주고 자외선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너무 취약해. 우주에서 보니까 사과의 껍질보다도 얇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 여기에 이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 대기의 취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아직 내용 많이 남았습니다. 그쵸? 자, 우주 비행사들은요, 즉시 뭐도 인식할 수가 있냐면 또 나왔지? 즉시. 뭐도 인식할 수가 있냐면, 인류의 공동의 운명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더 깊은 의미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공정함, 평등함,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의 깊은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 얇디얇은 대기층의 목숨을 유지하는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 의미가 보이더라, 이거야. 먼 우주에서 그 지구라는 한 덩어리를 바라보니까, 우리 인류는 공동의 운명을 지니고 있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겠군. 이렇게 내용이 넘어오는 거라고요. 괜찮죠?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심오한 질문입니다. 다시. 뭐가 또 보여요? 인류의 공동의 운명. 거기에 더해서 책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는 깊은 의미.
그것까지 보이더라 이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더니요. 좋아요. 자, from outer space. Outer space는 여기에서 우주죠. 자, 우주에서 봤을 때 이게 분명하다 이겁니다.

자, 뭐가 불가능해요? Compensate for는 보상하는 거잖아. 보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부주의한 자연의 파괴와 그리고 우리 지구 자원의 over consumption, 과잉 소비를 갖다가 모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나 다른 것으로부터 taking, 빼앗아 옴으로써 이걸 보상하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지구에 있는 자원을 막 써놓고 부주의하게 환경 파괴를 다 해놓고 다른 데서 가져와야지, 다른 사람한테서 뺏어와야지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지구가 두 개야? 아니죠. 지구는 하나니까요. 그쵸? 그 보상이 불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하. 자, 그러면서 4번 뒷문장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직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한테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those who will come after us, 우리 뒤에 따라올 사람들, 즉, 미래 세대한테서만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쓸 자원에 남겨두지 않고, 현 세대가 다 써버리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에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런 식으로만 가져올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장 뭐 나오겠니? 결론, 주제문 나오겠죠. 그치? 좋습니다. Becomes evident that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분명하답니다. 자, 오로지 뭐를 통해서만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만 지금 It is that의 강조 구문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삶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협력하고요. 평화로운 공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주제까지 정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협력해야 되겠고요. 평화로운 공존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되는 질문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질문이었죠. 그치? 좋습니다.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22번에 되게 재미있는 소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MZ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러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지문에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진정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최신 소재로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됩니다. 영어 과목의 특성상.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주어진 문장이 엄청난 단서.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이 MZ세대의 언어학습 동기는요. By and large, 대체로 뭐처럼 보이냐면 be different,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이 든 세대와요. 다시. MZ세대의 언어학습 동기는 더 나이 든 세대의 동기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On the contrary, 뒤집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MZ세대의 언어학습 동기는 더 나이 든 세대와는 다르더라. 자,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또 단절 듣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Fandom language learners, fandom이라고 하는 거는 팬층. 팬, 무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팬덤 언어 학습자들은 어떤 학습자들인가 봤더니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인데 언어 학습에 참여한답니다. 뭐로서?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으로서. 난 주인공은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팬덤 언어 학습자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으로서 언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are deeply embedded,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팬덤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 이런 거지. 한국인이에요. 일본 애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K-POP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적 맥락 내 팬 커뮤니티,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소통까지 하는 거지. 그치? 그런 현상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 언어를 학습을 한다고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아직 1번 동그라미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특히 뭐처럼 보이냐면, the trend, 트렌드처럼.
경향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기의 경향입니까? MZ세대. 근데 이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합한 것이냐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결합한 것입니다. 함께 묶은 것인데 어쨌든 이 MZ세대가

언어 학습에 참여하는 그 시기의 트렌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MZ세대한테서 특히나 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구나. 요거죠, 그쵸? 요것만 추가하시면 되겠네. 특히 MZ세대한테서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번 동그라미 등장했습니다. In England, 영국에서요. There is great worry. 엄청난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에 관해서? The decline, 감소하는 건데, 현재 외국어 학습이 감소하는 것에 관해서 큰 우려가 있대요. 갑자기 내용이 픽하고 전환이 됐네, 얘들아. 영국 얘기를 꺼내면서 여기에서는 현재 외국어 학습이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앞에서는 MZ세대에서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이 언어 학습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면서. 근데 영국에서는 지금 외국어 학습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답니다.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단절이다라고 느끼기에는 여기에 1번 동그라미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냥 내용을 살짝 전환하면서 글쓴이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전제를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단절이 아니죠. 그치?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어려운 표현들이 쭉쭉 나오긴 한데, 앞선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가볍게 한번 가보자고요. Enrollment는 등록자 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등교육 자격 검정 시험에 해당하는 GCSE의 프랑스와 외국어의 등록자가 특히나 have decreased, 감소를 했답니다. 거의 절반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1996년에서 2021년으로 올 때, 그쵸? 한편, 전반적으로 우리는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더 적은 A레벨 언어 시험 응시자 수를 갖다가 목격하기도 했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023 학년도에 지금 A레벨 언어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를 했더라. 결국 그 우려의 근거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어떤 외국어 시험의 등록자 수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언어 시험의 응시자 수 같은 것도 감소했어. 더 적어졌어. 이 우려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등록자 수, 응시자 수. 이런 것들이 감소했구나라는 근거가 등장해주고 있었습니다. 2번 동그라미도 단절 없이 잘 넘어왔을 겁니다. 자, however, 그러나 뒤집으면서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MZ세대가 has no interest in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에 어떤 흥미가 없어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다시 누구 등장? MZ세대가 등장하면서 일단 얘가 등장해야지만 주어진 문장으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앞선 내용 봤습니다.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MZ세대가 언어 학습에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 지금 우려가 커요. 외국어 학습을 사람들이 안 해. 막 시험에 등록자 수, 응시자 수 이런 게 적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이것이 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이 MZ세대가 흥미가 없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흥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와는 반대로 언어 학습의 동기가 이전 세대와는 달라졌을 뿐이야. 그치?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4번 자리를 유력하게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4번 뒷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MZ세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Due to 뭐 나올 거예요? 동기. 이 동기의 내용이 구체화가 될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배우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 문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국제적인 우정을 구축하고 싶다는 욕구. 지금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의 내용이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주어진 문장이 4번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흥미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나이 든 세대와는 다른 언어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기의 내용이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치? 대부분의 MZ세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국제적인 우정을 만들 수 있는 욕구.
그러니까 국제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든 이전 세대는 시험

보려고 그래서 자격증 따려고 취업 잘 되려고 외국어를 학습했더라면은 이제는 그 동기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 문화에 대한 애정, 그 외국의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 그것 때문에 배우더라 동기가 달라졌다. 다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뒷문장으로 마무리 갑니다. Of course, 물론 우리는 일반화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언어 학습에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 경향은요,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In the age of social media, 지금 시대가 또 어떤 시대야? 소셜미디어의 세대입니다. 그치? SNS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외국의 친구와도 굉장히 쉽게 소통하고 서로를 팔로우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한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한번 찾아봐줬고요. 굉장히 친숙한 소재였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왜막 그런 너튜버들이 해외 여행 가면은 굉장히 낯선 곳에서도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하면은 아, 저 케이팝 좋아해요. 뭐 어떤 가수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봤어요? 라고 하면서 막 흔히 외국인들 할줄 아는 한국어 막 감사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랑해 오빠 오빠 언니 언니 대박 귀여워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K-팝이라든지 어떤 K-컬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이제 요약문으로 가는데 아 얘는 재미가 없어요. 일단 요약문을 좀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렵죠. 그리고 단서도 잘 등장하지를 않아요. 선생님들 읽으면서 아왜 없지? 왜안 등장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서가 굉장히 넓게 얇게 퍼져 있습니다. 사실 A, B에 대한 단서가 딱딱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이 그동안 요약문 유형이 출제되었던 패턴인데 이 문제만큼은 약간 달라요. 그럼에도 A에 대한 단서가 뒷부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거나 대충 앞부분에서 얼른 답을 찾아서 답을 고르고 넘어가려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요약문 한번 제대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야지요. The primary function of language, 언어의 주된 기능은. 언어의 주된 기능은 뭐 하는 겁니까? A 하는 것입니다. 감각 경험을 공유된, 그리고 구조화된 단위로 A 하는 것입니다. 지금 A 자리에 동사가고요. into랑 결합이 돼서 감각 경험을 공유되고 구조화된 단위로 A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한답니다. 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예도 가능하게 한답니다. 어떤 신화나 문화 같은 상징 체계의 비도 가능하게 한대요. 아, 어렵습니다. 그치? 다시. 언어의 주된 기능은 감각 경험을 공유되고 구조화된 단위로 A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신화와 문화 같은 상징 체계의 비를 가능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정리 한번 하고 가셔야지요. 그치? 좋습니다. 언어. 이 언어의 주 기능이 무엇이다? 감각 경험을 공유되고 구조화된 단위로 A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빈칸 되겠습니다. 그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상징 체계의 비를 가능하게 하는데 상징 체계의 예시로 신화와 문화가 나왔습니다. 이런 예시까지 굳이 잡아놓는 이유는 뭡니까? 얘가 등장하면 그 근처에 비에 대한 단서가 있다 이 얘기니까요. 우리가 찾기 쉬운 단어 아닙니까? 특히나 미스트 같은 단어는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감각 경험, 공유되고 구조화된 단위 이런 표현 나오면 A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신화, 문화 같은 상징 체계 등장하면 B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지의 도움은 이따가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선택지가 없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The need for language, 언어에 대한 필요성, and its use, 그리고 그것의 사용은요. As of ancient origin,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 살펴보러 갈까요? Earliest forms of man, 가장 초기 형태의 인간은요,
had to make do with, make do with이라고 해서 뭐뭐에 만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짝, 저, 그 다음에 먹잇감, 뭐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반응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배워야만 했다고요. 읽었을 때뭐뭔 소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요약문 유형이니까 AB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초기 형태의 인간은요, 어떤 시각적인 범주나 패턴을 인식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시로 짝인지, 적인지, 먹잇감인지가 나오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숲을 걷고 있다가 동물을 만나요. 동물을 봤을 때 이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인가? 어떻게 반응해요? 잡자. 잡아버리자. 다른 동물을 봤어요. 이거는 위험한 동물인가? 위험한 동물이라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자. 라고 반응을 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dealing with, 다루는 것은 이 웅성대는 소란스러운 어떤 혼란. 이 엄청난 혼란을 갖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restricted, 국한되는 것입니다. 초기 인류의 조상을 어디에 국한시켰냐면 하루하루의 생존에 국한을 시켰답니다.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혼란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동물 잡자, 위험한 동물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 겁니다. 근데 그냥 하루하루 그때그때 동물을 마주칠 때마다 잡자 아니면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살아나간 거라고요. 그치? 초기에는 이러했다고요. 그러했구나. 좋습니다. 이어서 As speech and language evolved, 드디어 뭐가 발전했습니까? 말, 언어가 발전했습니다. 자, 언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진화함에 따라서 드디어 언어 쪽으로 포커스가 왔어요. 자, 그렇게 함에 따라서 These visual characters, 이러한 시각적인 범주는요, could be captured in speech, 말로 담아내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말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 범주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용이하게 했습니다. The verbal means, 어떤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용이하게 했냐면, 시각적 패턴의 기억을 나중 사용을 위해서 용이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지, 얘들아? 다시 한번 직역해보자. 어쨌든 말과 언어가 진화하면서 시각적인 범주는 말 속에 포착될 수 있었어요. 그쵸? 담아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나중에 사용을 위한 시각적 패턴의 기억, 회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얘들아, 아까의 시각적 범주 이야기 앞에서 했을 때 결국 어떤 동물을 만났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인가, 위험한 동물인가, 뭐 이러한 범주였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을 딱 보고 잡자, 도망가자. 라고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각적 경험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저 동물은 위험한 동물이야. 얼굴 주변에 털이 있고 꼬리가 길고 다리가 네개 달린 저 빠른 동물은 위험한 동물이야. 이랬다가 기억했다가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면서 야, 그런 동물 만나면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치? 시각적 경험을 말로 담아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말은요, was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었어요. 담당을 했답니다. 뭐를 담당했냐면 가능하게 하는 거. 무엇을? The common sharing of visual patterns. 이 시각적 패턴의 공동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걸 담당을 했대. 아까랑 같은 얘기죠. 그치? 말. 언어를 통해서 이 동물을 만나면 도망가라. 빨간 열매는 독이 들어있으니 먹지 말아라. 이런 공동의 공유.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뭐와 관련해서 The rearing of the young. 자녀를 rearing, 양육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빨간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러한 동물을 만나면 절대 다가가지 말고 도망가라. 이게 지금 가능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공유. 기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The further development of speech. 이 말의 추가적인 발전. 말이 더 발전을 했어요. 그치?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봤더니, The development of the facility to create categories of categories. 아, 진짜 어려운 표현의 연속이다, 얘들아. 너무 당황하지 마셔요. 어쨌든 우리의 미션은 AP. AP에 대한 단서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말이 추가적으로 발전을 했더니 뭐도 발전했냐면 범주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facility, 재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능의 발전으로 또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범주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재능? 이게 뭐지? 조금만 더 가보자. 그리고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냐면 assembly, 조합입니다. 무엇의 조합이에요? 범주가 신화가 되는 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뒤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그 요약문에서도 만났었던 신화가 등장했습니다. 범주가 신화가 되는 조합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어떤 재능이 발전했더니? 자, 말이 발전하고요. 범주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발전했더니 이제 신화까지 뿅 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요. It is within this world where culture, the language as a tool for communication evolves. 이것도 강조 구문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 어디 내에서, 이러한 세상, 즉 문화 내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구나. 결국 이거다, 얘들아. 자, 지금, 범주의 범주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발전했대요. 말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물도 범주인데, 이게 동물이라고 하는 범주의 범주. 동물 중에서도 육식 동물인가, 초식 동물인가.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인가, 조류인가. 이러한 범주의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인간에 적용하자면, 인간도 범주인데, 그 인간에서의 또 범주. 즉, 영웅인가? 악당인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리고 영웅인가? 악당인가에 해당하는 범주의 범주를 통해서 영웅 이야기. 라는 신화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웅, 용기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악당, 배신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교라든지 사회 규칙, 우리 부족을 배신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한다라는 사회적 규칙까지, 그치? 이렇게 계속 연이은 발전이 이어졌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비에 대한 단서 나왔지, 얘들아? 자, 비에 대한 단서는 뭐 나왔습니까? 지금, 언어가 발전하면서 재능이 발전해서 신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뭘 가능하게 했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신화와 문화 같은 상징 체계의 발전. 발전까지 가능하게 한 거지. 그치? 일단 B에 대한 단서는 잡아줬는데 A가 아직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요 뒷부분에 완전 직접적인 단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however로 뒤집어요. 그러나, 지금 신화, 문화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나, a primary function of language, 언어의 주된 기능, 이거지. 이게 지금 A로 가는 직접적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언어의 주된 기능, function은 무엇인가 봤더니,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That of characterization, 범주화입니다. 범주화입니다. 그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화, 이것이 언어의 주된 기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In fact, 실제로요. 자, 요것도 강조 구문인데요. 지금 that 뒤에 나온 것이 훨씬 더 짧죠. 뒤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Characterize. 범주화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to 이어집니다. 뭐 하는데? 이러한 단위들의 label, 이름을 붙이는 데, 명명하는 데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더니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 범주화하는 언어의 사용입니다. 감각 데이터의 무한한 다양성을 관리 가능한 단위로 범주화를 한답니다. 이거지, 그치? 관리 가능한 단위로 범주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단위를 갖다가 나중에 회상과 사용을 위해서 레이블,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명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이거거든. 그럼 A에 들어갈 거는 뭡니까? 결국 언어의 주 기능은 감각 경험, 시각적 경험, 뭐 후각,

이러한 경험들을 갖다가 이 감각 데이터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고 구조화된 단위로 범주화하는 거. 그랬더니 의사소통도 가능해졌고 신화와 문화 같은 상징 체계의 발전도 가능해졌더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감각 데이터의 무한한 다양성을 갖다가 관리 가능한 단위로 범주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과 사용을 위해서 이름을 붙였더니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한할 수도 있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냄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화학 물질의 조합이 냄새니까요. 근데 그 냄새를 갖다가 뭐 타는 냄새, 상한 냄새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니까 어때? 내가 집에 갔는데 타는 냄새가 나. 엄마, 집에서 타는 냄새 나.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엄마가 야, 내가 가스불 안 껐다. 야, 위험할 뻔했다. 이런 소통도 가능하고. 아니면 엄마가 내가 냉장고에서 뭐 나물 반찬을 꺼냈는데, 야, 그거 상한 냄새 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상한 냄새? 아이, 그리고 먹으면 배탈 나겠다.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소통이 가능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치? 만만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A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범주화 한다고요. 범주화하는 것이 언어의 주된 기능이다. 자, 범주화하는 거. 1, 2번에 isolate는 고립시키는 거니까 탈락. Simplify는 단순화시키는 거니까 탈락. 4번, 5번의 categorize, 범주화하는 겁니다. 자, B자리엔 뭐 들어간다라고 했지요? 발전입니다, 발전. 봤더니 celebration은 축하, development는 발전. 지금 단어를 꼬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서 그렇습니다. 자, B자리에 있는 거 창작, 설명, 묘사, 번역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챙겨주시고요. 이 지문만큼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와 함께 이해를 더해가면서. 자, 좋습니다. 이제 작문만 남았네요. 24번, 25번입니다. 제목 한 문제, 어휘 적절성 한 문제를 풀러갈 건데요. 사실 주제 찾으면 둘다 잡힐 겁니다. 그치? 지금 단락이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전환되는 단락이니까 그 내용까지 넣어서 제목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자, signals, 신호입니다. The third, 주장하는, dominance, 우위를 주장하는 신호는 유래된 경향이 있습니다. 뭐로부터? Attack intention movements, 공격의 의도를 보여주는 동작, 움직임으로부터 유래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위를 주장하는 신호는 공격하고자 하는 동작을 사용을 하는구나. 공격하고자 하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내가 우위에 있어. 그래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요 얘기예요. 그치? 좋습니다. 자, 우위를 지니는 개체는 생각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여쓰는 정정할게요. 뒤에 posture 나왔으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뭔가 올곧은 몸을 꼿꼿이 세운 자세를 취하고요. 직접적으로 정면을 향해 본답니다. 누구를? 낮은 지위의 개체입니다. 낮은 지위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딱 보는 겁니다. 마주 보는 거지요. 자, 마주 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제스처를 갖다가 취한답니다. 어떠한 제스처냐면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의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 즉,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그 움직임. 그 움직임에 해당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묘하게 변형되어 있어요. 그러한 동작에 미묘하게 번형된 버전의 제스처를 갖다가 취함으로써 나 우위에 있어. 를 보여주고자 한다고요. 자, 뒷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덧붙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첫 문장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신호? 우위 신호. 이것은 어떠한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공격. 공격의 의도를 보여주는 동작.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해 주었습니다. 자, thus, 따라서, 따라서. In monkeys and apes, 원숭이와 유인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해서요. 걔네들한테서는 we can read, 읽을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답니다. 어떤 우위의 상태를 갖다가 자세만으로도 알 수가 있답니다. AOE 없답니까? 우리 앞에서 지금 자세를 취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몸을 올곧게 세우고요. 낮은 지위의 개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공격하고자 하는 동작, 그러한 제스처를 갖다가 취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러한 제스처만 보고도, 뭔가 자세만 보고도 우위의 상태를 갖다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AOE 괜찮은 거 확인해 주셨고. 자, 이어서 신호가 한 종류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Signals of Subordinate Status.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보호 동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아까는 공격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 우위 신호였으니까 이 우위 신호와 대비되는 낮은 지위의 신호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 동작에서 비롯했겠죠. 비의 어휘도 괜찮아요. 그치?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는 보호 동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낮은 지위의 동물은요. 몸을 웅크리고요. 등을 구부리고요. 머리를 낮추고 몸을 돌려버립니다. 이러한 보호 동작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우위 신호는 공격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낮은 지위의 신호는 보호 동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두 종류의 신호가 등장을 했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셔서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this kind of signaling. 이러한 종류의 신호 보내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동물들은요. contest dominance. 우위를 차지하려고 겨루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원을 소유하고자 막 겨루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가 붙었으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부정직한. 우리가 부정직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정보 나왔죠? 이러한 종류의 신호 보내기, 우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부정직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를 갖는 경향이 있답니다. 여기에는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 수 있구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서 이 내용이 또 뻗어나갈 거예요. 그치? 가보겠습니다. The false signaling of body size, 몸 크기에 대한 거짓된 신호 보내기는 is very common, 매우 흔합니다. 어떤 거짓 신호? 몸 크기에 대한 거짓 신호가 먼저 등장했네요. 이건 매우 흔하다라고 해요. An aggressive displace, 그러니까 공격적인 과시 행동에서 개체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appear larger,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자세를 취한답니다. 오케이?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자세를 취한답니다. 그리고 그 개체들은 흔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그러한 착시를 줄일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착시가 뭡니까? 그러한 착시?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착시를 줄일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대. 자, 이거 맞는가? 뒤에서 근거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 부정직한 요소는 어떤 요소였습니까? 지금 몸 크기에 대한 거짓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이게 정직하지 못한 요소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몸 크기에 대한 거짓된 신호를 보냄에 있어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가 더 크게 보이는 착시. 이 착시를 갖다가 줄인답니다. 감소시킨답니다. 이게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러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예시 등장하죠? 예시의 도움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ale bison 수컷 들소입니다. 수컷 들소는요, 증가시킵니다. 그들의 외견상, 이제 겉으로 보이는 크기를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언제? 짝짓기철 동안에. 자, 근데 뭐를 가지고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크기를 갖다가 증가시키냐면 a huge crown of hair on top of the head, 머리 윗부분에 있는 왕관 같은 거대한 털과 a large dangling beard, 거대한 달랑달랑거리는 턱수염입니다. 그치? 그 턱수염이랑 and big tops of hair on the lower legs, 아랫다리에 있는 커다란 이 털의 다발을 가지고 지금 몸을 크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거대한 머리털이고요. 또 거대한 턱수염이고요. 그리고 또 거대한 털 다발입니다. 어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착시를 갖다가 감소시킵니까? 아니죠.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치? 따라서 어휘에 대한 답은 찾아줬습니다. 지금 요 C의 어휘요. 착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착시를 더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거니까 우리 enhance라고 하는 어휘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시를 더 강화하는구나.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휘까지 잘 잡아주셨고요. 이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까지 살펴줬습니다. 자, 이어서요. One of the male threat postures is 스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 자세들 중에 하나는 face directly toward his opponent, 그의 상대방을 갖다가 정

여기서 보게 되면은 these three hair accessories 이러한 세 가지의 털 장식은 세 가지의 털 장식은 아까 봤었던 요 장식이죠. 이 장식은요 매우 증가시킵니다. 그 수컷의 겉으로 보이는 외견상의 크기를 갖다가 증가 시킵니다. 그치? 지금 거대한 털 장식이요. 머리에도 왕관처럼 솟아있고요. 그 얼굴 밑에도 턱수염이 달랑달랑 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다리 쪽에도 거대한 털 다발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몸의 크기를 갖다가 당연히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도 괜찮고요. 그래서 신체 구조가 더 크게 보이는 착시를 갖다가 강화한 것이 맞구나. 어휘에 대한 적절성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호 2번의 어휘입니다. 지금 제목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쵸? After the mating season, 짝짓기철 2호에 그 수컷은요, 잃습니다. Most of the extra hair, 그 여분의 털의 대부분을 갖다가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more rarely, 더 드물기는 하지만 동물들은요, succeed in 뭐 하는 데에도 성공을 하냐면 transmitting 전달하는 거죠. First information about their abilities. 그 능력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도 성공을 한답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그들의 크기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몸의 크기에 대해서 거짓된 신호를 보내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몸 크기뿐만이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데 성공을 한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요. 아까 앞에서 몸 크기에 대한 거짓 신호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as well as their size로 잘 연결받으면서 기호 2번의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이 된 거예요. 그치? 몸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능력에 대해서도 거짓된 신호를 보내는구나. 근데 이게 뭐 성공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러 갈게요. 자, however. 성공하기는 하지만요. We only know of a few examples. 우리는 아주 소수의 사례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n contest, 경쟁을 할 때요. The assessment of rivals, 그 경쟁자의 평가는 is usually thorough. Thorough가 무슨 뜻입니까? 철저한. 철저하대요. 그 경쟁자의 평가는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금방 들통이 나는 거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개가 큰 개를 만났어요. 자신의 싸움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청 크게 왈왈왈 짖기도 하고요. 몸을 잔뜩 치켜세운 채로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센 척을 하는 거지. 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막 센 척을 하는 겁니다. 능력까지 과시를 하는 거야.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경쟁 상황에서는 그 상대방도 얘를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게 진짜 몸 크기가 맞는가? 이 목청이 진짜 얘의 원래 목청이 맞는가? 살짝 건드려보면서 얘의 힘은 실제로 어떤가? 이러한 철저한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덧붙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 어휘는 잘 찾아줬고요. 제목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1번 왔습니다. The danger, 위험이랍니다. 동물의 먹이 안전에서 어떤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의 위험이라고 하네요. 동물의 먹이 안전, 잘못된 신호 보내기 이런 얘기 아니었죠. 2번, animal aggression, 동물의 공격성입니다. 놀랍게도 야생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물의 공격성이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3번, 생존 전략이랍니다. 동물 사회에서의 유대감과 협력 탈락이고 4번, 동물의 감정 바로 탈락이죠. 그 자세가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감정을 반영하는가 아닙니다. 자, 5번 갈게요. Dominance signaling 우위의 신호 보내기 그리고 deceptive body size displays in animals. 자, 동물들한테 있어서 어떤 우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기만적인 몸 크기 과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5번입니다. 동물들의 우위의 신호 보내기. 그리고 기만적이다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니까 지금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기만적인 몸 크기 과시하기. 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reduce를 enhance로 바꿔주는 거. 잘 기억하실 거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1쯤은 3문항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얘는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소설책 읽듯이 읽어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면 안 되는

먼저만 가볼게요. 하나의 스토리이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가볼 거예요. 모르는 어휘 있으면 그 정도만 챙겨주셔요.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대학을 졸업한 후에 두 명의 형제입니다. 짐과 톰은요, 등장인물에 일단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독립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모님의 집과는 멀리 떨어진. 그 새로운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잔디밭과 수많은 더 작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move, 이사하는 당시에 짐은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he니까 얘는 짐을 가리키는 거네요. J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한편 톰은요, was occupied with 뭐뭐 때문에 바쁘다란 뜻이니까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새로운 환경이에요. Consequently, 그 결과 그들은 weren't doing a very good job of maintenance. Maintenance는 유지, 관리, 보수 이런 뜻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cutting the grass. 풀 깎는 일을 갖다가 잘할수 없었구나.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단락을 찾는 문제거든요. 일단 지층추론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A, B, C, D, E에서 지금 A가 가리키는 거는 Jim이었으니까 J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만 순서대로 빠르게 가볼게요. After watching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지켜본 후에 그들은 마침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뭐 하는 중인 사람이에요? The act of trimming their garden. 그 정원을 갖다가 가꾸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원 가꾸는 사람을 발견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그 전에 뭔 상황이 있었어야겠지요? 비달락 탈락시키고. C 달락 갑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짐은 알아차렸습니다. 발견했어요. 뭔가 달라 보인다. 집에 갔는데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나 he didn't give it much thought.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달락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집에 갔더니 뭔가 달라 보였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근데 봐봐요. 뭔가 의심이 들 때는 조금 더 읽어보는 겁니다. 순서에 대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는 도착해서 발견을 하게 되지요. 잔디가 갓 깎여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가장자리가 지금 그 마당의 풀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디달락은 혹시 어떤지 살펴보러 갑시다. In the first few weeks, 초반 몇 주간에는요. 그 마당이 빠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막 거칠게 탱글, 엉키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란 풀들과 그런 야생의 관목들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자란 풀들, 관목이 막 엉켜가지고 마당 잔디밭이 엉망이 된 거야. 신경 쓰지 않았더니 잔디밭이 엉망이 됐어. 마당이 엉망이 됐다. 지금 디달락으로 가는 게 맞지요? 따라서 DBC나 DC, B의 순서로 가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은요, 살펴보지 않은 거, 돌보지 않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자, 짐은요,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가 쉬는 기간에. 그러나 그는 결국 너무 바빠요. 긴급한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박스를 푸른다든지, 가구를 배열을 한다든지. 한편, 톰 또한 바빴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됐고요. 새로운 동네도 탐색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요. 그들은 항상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자, 근데 어느 날 저녁 온 겁니다. 왔더니 지금 발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지층추론 기호 2번에 해당하는 것도 짐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순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왔는데 뭔가 달라 보여요. 왔는데 지금 이것도 짐을 가리키는 거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는 깨닫죠.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정리를 했다.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했구나. 거의 매일 한 것이다.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자, 이것이 당연히 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짐은 그의 형제한테 그날 저녁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발견하게 되었죠. 톰은 그걸 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치? 놀라고 호기심을 가져서 그 형제들은 decided to 결심합니다. 지켜봐야겠다. 관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지요. 지금 C와 D도 다 짐이기 때문에 답은 기호 B번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졌어요. 자, 이제 관찰 결과가 마지막 B달락에 등장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봤더니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마침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86살의 이웃인 오쿠모토 씨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어요. 자, 그는요 부지런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의

마당뿐만이 아니라 톰의 새로운 집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었던 오쿠모토 씨가 정말 부지런하게 짐의 마당, 톰의 새로운 집을 자기 자신의 것도 다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치? 자, 그는요, went far beyond 훨씬 넘어섰습니다. 유지 관리라는 단순한 행위를 훨씬 넘어서서 뭘한 거냐면 그 이웃 동네의 미관에 대한 조용한 수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미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오코모토 씨였으니까 기호 2번으로 아까 잘 찾아주었습니다. 잘 관리된 정원은요,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삶에 너무 압도적인 문제와 변화가 있는 시기에서도 친절이라고 하는 작은 행위가 뭘할수 있다. 공동체 의식과 어떤 서로 도와주는 마음을 촉진시키는 것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오코모토시라고 하는 이웃의 그런 친절한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 다시 한번 잡으시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DCB의 순서였으니까 5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지칭추로는 기호 B번만 오코모토 씨, 나머지 ACDE는 다 짐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2번 골라주시고요. 내용 브릿지 가겠습니다. 1번. 대학 졸업 후두 형제는 부모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번. 넓은 마당에는 작은 잔디밭, 수많은 더 작은 식물들이 있었고요. 3번. 일주일 동안 지켜본 후 자신들의 정원에 손질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4번. 짐은 정원을 돌본 사람이 톰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이웃인 오코모토 씨였습니다. 5번. 이사 직후 톰은 집안일 처리 새로운 동네를 둘러보느라 바빴습니다. 답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긍정 주문,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주게끔 하는 그 어려운 순간들도 잘 보듬어 주시고요. 내가 찾은 포인트, 어휘까지 게시판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1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테스트 들어갑니다. 문제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조선시대 10만 인구가 살던 한양을 지켜주던 보호마 600년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곳 한양도성입니다. 인왕산 구간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경제정선의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한 인왕산은 화강암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이런 탓에 자연 안반이 성벽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지요. 웅장한 산세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거대한 두 개의 바위는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참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선바위라 불리는데요. 대자연이 빚은 기묘한 자태 때문인지 소원을 비는 치성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건국 당시 선바위를 성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를 두고 불교의 무학대사와 유교의 정도전 간의 논쟁을 담은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창의문을 지나 백악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따라 끝없는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의 풍광에 마음까지 뻥 뚫리는 듯합니다. 백악마루에서 청운대로 내려가는 길, 상처를 입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1968년 북한군 31명이 청와대 기습 공격을 목적으로 서울에 침투합니다. 그때 우리 군병과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죠. 15발의 총탄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오늘도 묵묵히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화문을 통과하고 낙산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한양도성에서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죠. 한참을 걷다 보면 성벽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습이 모두 제각각인데요. 시대에 따라 성돌의 모양과 축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화강암이나 편마암 등의 자연석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크기가 달라 돌과 돌 사이의 틈은 작은 돌로 메웠는데요. 이후 직사각형에 가까운 돌로 다듬어 큰 돌에서 작은 돌 순으로 쌓아 나갔습니다. 숙종 때는 석재를 정사각형으로 규격화해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벽면이 수직이 되도록 했죠. 근대화된 축성 기술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0년 전 한양에는 1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8km가 넘는 긴 성곽을 쌓았을까요? 그 비밀도 이 성돌 안에 있습니다. 성벽에 새겨진 글자는 백성들의 출신지로 전국 각지에서 노역에 참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곽을 둘러본 뒤 한양도성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울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를 거친 한양도성. 이곳에서는 한양도성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진과 문서 자료들은 우리를 시간 속으로 안내하는데요. 근대화를 거치며 부분 철거가 되는 등의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오늘날엔 과거의 늠름한 모습대로 복원되어 새롭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과거 한양 사람들은 하루 만에 도성 한 바퀴를 도는 순성놀이를 통해 자연을 감상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한양 도성. 순성놀이를 하며 서울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절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don't know why he's late. 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아마 많은 분들 해석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죠.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일지 이번 시간 쭉 함께 해주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잘 알고 있지만 절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기 다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절이란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죠.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그 절이란 것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면 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운 내용이니 지금쯤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해서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절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절을 만들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즉 어떤 접속사가 사용돼서 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뜻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렇게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예요. 포인트는 이번 시간 우리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뭔데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절인데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명사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명사절 또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뭐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바로 that 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해석되는 방식은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것, 또는 반발짝 정도 나가서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해석되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that이 있겠고요. 그리고 why, why 같은 것도 명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에 진짜 좋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why가 쓰이면 왜 뭐뭐인지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 쭉 다져봤으니까 이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들을 통해서 명사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죠. We are upset. 해석해보자면 우리는 화가 났어요 정도가 됩니다. upset이란 형용사가 화가 난이란 뜻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기분 좋지 않게 흥분한 거, 흥분이 됐는데 막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도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문장 우리는 화가 났어요 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자, 이것을 앞에서 얘기 나눈 그 접속사들과 함께 절로 만들어서 문장 속에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읽어보도록 하죠. She knows that we are upset.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 절, that we are upset 이란 절이 knows 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명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이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뭐 사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인 거긴 하죠. 요렇게, 아, 절이 문장 속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문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She knows why we are upset. 자, 앞에 문장과 똑같은데 접속사만 바뀌었죠.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why we are upset라는 명사절 똑같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명사절이지만, 똑같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죠. 해서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그녀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방금 살펴본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아,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접속사가 바뀌니까 뜻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명사절의 개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영작해보면서 조금 더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의문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출발해 보면 될 텐데, 생각하다, 그러니까 뭐 think 같은 동사 들어가려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think 써도 됩니다. 근데 은근히 영어에서는요, 요렇게 believe란 동사를 이런 경우 많이 써요. Do you believe?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믿으시나요? 라는 뜻이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믿냐? 라는 맥락보다는 우리나라 말 뭐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의 의미가 되니까, 아, 요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들 그래서 채워보자면 Do you believe? 믿으시나요?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뭘 그래서 생각하는지, 뭘 그래서 믿는지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접속사 that이에요. 요 that절 이하를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고, 문장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That, this is, 이것이 the best option,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문장 완성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 you believe that this is the best option?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절의 t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Do you believe this is the best option? 이런 식으로 문장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샘은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몰라요. 샘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샘이 주인공이죠. 주어입니다. 제일 앞에다가 넣어주고 문장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샘이 모르니까 Sam doesn't know 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뭘 모르는지를 말해주면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왜 얘기가 나오니 why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Sam doesn't know why. Sam은 why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뭐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I don't like him. Why I don't like him.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샘은 모르더라고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am doesn't know why I don't like him.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두 개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y he's late.

왜 늦는지 나는 모릅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속사 that과 why를 활용해서 한 번 더 명사절의 어떤 그 개념과 함께 명장 연습까지 해봤어요. 이 that과 why가 워낙 많이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좋은 예문들이었다는 거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I am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It's the 27th week of this show. Isn't it amaz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2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틈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금 고강도의 운동 좀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 짧은 시간 내에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추우니까요. 그럼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Let's get started, guys.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A sock? Why would you hang a sock on the wall? My favorite singer gave me that.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요.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to hang 보실게요.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이럽니다. What's that hanging?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벽에 걸려있는 거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려있다, 어디 매달리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걸려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 sock, 이렇죠? 양말이 벽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거 양말인데 왜? 그러니까, Why would you hang a sock on the wall? 아니, 도대체 양말을... 왜 벽에다 저렇게 걸어놓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My favorite singer gave me that. 이러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나한테 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마음에 sock. He was hanging the sock on the wall. 벽에다 양말을 걸어놨네요. 그러면 to hang out 보러 우리 두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 you want to hang out next Friday? Yes, absolutely. What do you want to do? Just hanging out with you.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To hang out라는 표현 같이 보도록 하기로 했죠. Do you want to hang out next Friday? 이럽니다. Hang out이라는 단어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같이 시간을 놀다, 같이 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want to hang out next Friday? 이러면 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같이 보낼래? 같이 놀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want to hang out? 시간을 같이 우리 보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absolutely 이럽니다. 당연하지,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뭐하고 놀까? 너 뭐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Just hanging out with you 이럽니다. 난 그냥 너랑 뭐 노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Just hanging out with you. 너랑 그냥 시간 보내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무언 액티비티를 하면서 노는 것도 되지만 그냥 같이 시간 보내다 to hang ou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o hang out 살펴봤고요.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Let's go!
2: So our first workout of the week is going to be something pretty simple. It's the jumping jacks. Ready? I've prepared something we can

Okay, those were some jumping jacks for you. You guys did so well, although I can't see you, unfortunately. 네, 오늘 jumping jack, 팔벌려뛰기였죠?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볼수 없지만 열심히 따라 하셨을 거라 믿고요. 영어 표현 우리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to hang, 어디 걸고, 매달고 이런 뜻이지만 to hang out은 같이 놀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to hang out이라고 한다고 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짧은 시간 내 따뜻한 몸 만들기 해요. 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워크백투 매십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동차들이,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주 많은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라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Hey,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일단은 모래 바람으로 인해서 정차하고 있었고 아직도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겁니다.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여기 나왔죠?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러분,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잘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길지 않았어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딕테이션 수준으로

0: 자, 그럼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놓친 부분, 네, 캐치하지 못한 부분, 또 잘못 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인조의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단어들의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내용어와 기능어 이제는 쏙쏙쏙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억양도 느끼면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there are many cars at stop. at 그다음에 stop 요 소리 자체가 at stop. at이라는 전치사는 강세를 받지 않는 기능어인지라 stop에 조금 더 강세를 주셔야 되는데 s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죠? t 사운드 된소리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stop보다는 stop 그리고 in the sand wind 이러지 마시고요. n 사운드랑 d 사운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도 sand wind가 아니라 sand wind. Sand wind. 이렇게 앞부분에 강세 주는 부분을 조금 길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드 사운드는 약하게 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go go listening. One,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네, 잘하셨어요. Go go listening. Two,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0: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여러분 여기서 running 할 때 learning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죠. R 사운드 낼 때는 분명히 입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Running, running. Learning은 아시죠?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는다는 거.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Towards the end. 앞부분에 강조 주셔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One more time.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렇다면 영국식 발음도 들어봐야 되겠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1: 2.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Pro driver Adrian starts blank. 자, 프로 운전자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이죠.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efilling the car. 이게 뭘까요? refill 하는 거는 연료를 채우는 거죠. 즉, 주유하는 거예요. 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방금 연습하셨던 문장이에요. 많은 차들이 정차 중입니다. 어디 속에서? In the sand wind라고 했으니까 모래바람 속에서. It's because of one reason.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에요. One reason. 한 이유.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지죠. The blank on this road didn't end yet. 자, 이 길, 이 도로 위에서, 이 길 위에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는데 빈칸에 네, long journey 했어요. 긴 여정, 긴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캐치하셨어요? 바로 빈칸에는 towards the end.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Now heading to blank 했는데 마지막 빈칸에 캐치될 말들은 바로 the end of Altiplano, Chile라고 하죠. 네, Altiplano의 끝인 칠레로 지금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문장의 이야기거리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여기서 narration part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많이 생략되는 주어 동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염두하시면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4: 오, 굳어, 굳어. 또.
3: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간단하지만 잘 안 들리는 부분들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 학습 잊지 말아주세요.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ll right, we got a job. 네,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To the new person who's coming into the company.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Why don't we check it out?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여기 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this is how we can welcome someone new to the office or to the company. Okay, so let's take it line by lin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이거는 정말 다 외우세요. Okay.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welcome은 환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aboard가 조금, 아,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혹시 비행기 탔을 때, 뭐 배를 탔을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이게 왜 그 flight attendant가 welcome aboard flight 234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이 사무실에서 welcome aboard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팀을 이렇게 어떻게 배를 한 배를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welcome aboard, welcome 할 수도 있겠지만 welcome aboard because you are now part of our team. We are all going to ride in the same boat.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정말 좋은 이 문장입니다. It's great to have you here. 어,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워요. Oh, it's great. 어디 파티를 가도 Oh, it's great to have you here.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아, okay, thank you.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반드시 그 이렇게 reaction을 줘야 되죠. I'm very excited to be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happy보다는 excited를 많이 쓰죠. 네. I'm very excited. 뭐, it's exciting. Oh, I'm so excited.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l right.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에서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환영하고 이분이 이제 도와줄 거예요. 이거를 he will help you. 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Ah, so there's nothing about helping. All right, so this expression is a very interesting idiomatic expression. To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hat you will teach them new skills or help them, you know, with the job. 그래서 이 그 항해하다, 네, sailing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배가 엔진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에서 여기에서 의뢰가 됐는데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o teach them how to do something.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oints in more detail. So here goes our first expression, welcome aboard.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비행기를 탈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네, 우리 flight attendant들이 많이 그러죠. 네,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팀이나 어떤 새로운 회사를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welcome abo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자, 환영합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Okay? I'm going to introduce you. Welcome aboard. 네, 한 팀을 이제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제 이 팀이랑 같이 일하게 될 때도 welcome aboar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ll right.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자,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So,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lieve versus trust. Believe versus tru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elieve 그리고 trust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어 believ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lieve 동사로 믿다이죠.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스펠링 보시면 이게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I 발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be 그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는 leave, E 발음으로 believe, believe, believe, believe. Very good. 강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음절보다는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Believe. Very good. Okay. 어감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elieve.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다. 할 때 주로 believe 단어를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re talking about having faith in or having confidence in someone's words or someone's behavior. 그리고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 are in a particular situation and we want to express to the other person that we believe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believe what he said. You don't believe me? He won't believe your story. Believe, 믿다. Believe, believe.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어. 자, 그가 한 말을 믿어. 네, believe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 혹은 행동을 믿을 때 주로 believe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다.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믿다.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거짓말 같지 않아, 나는 믿어. I believe what he sai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넌 날 못 믿는 거야? 넌 날 못 믿는 거야? 네, 여기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감정.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그리고 넌 날 못 믿는 거야? 여기서는 주로 내가 했던 말 혹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런 말투입니다. 이런 어감입니다. Okay? You don't believe me? Okay,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여기서도 똑같이 상대방이 했던 말, okay?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한 말의 이야기잖아요. Okay,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on't believe your story.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believe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trust로 넘어갈게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trust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trust, trust, trust. 오케이? 여기서 이제 TR로 시작하는데 느낌은 살짝 CH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Trust, okay? Trust보다는 CH 발음. Trust,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Believe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 혹은 사람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trust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뢰하다에 더 가까워요. 오케이?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에서 일어난 감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lieve 같은 경우는 그 한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믿지 않아 이런 느낌이지만 뭔가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So trust is usually used when you know someon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you begin to have faith in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ust me. You don't trust me? I trust this website. Trust. 신뢰하다. Trust. CH 발음. Tru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날 믿어봐. 날 믿어.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날 믿어봐. Trust me.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 혹은 행동보다는 그냥 나 자체를 믿어줘. Trust me. Trust me. Okay. 그 다음에 넌 날 신뢰하지 않는 거야? You don't trust me?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너 나 믿지 않아? 날 신뢰하지 않아? You don't trust me? You don't trust me?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를 신뢰해.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해보고 나서 이 사이트 괜찮다.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believe. 이거는 무엇을 믿을 때 그리고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에 좀 더 집중하고요. 이거는 좀 특정한 그런 한 상황에서 믿어 안 믿어 이런 느낌이고 trust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경험 통해서 신뢰가 갈 때 주로 trust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Trust me. Trust me. Trust me.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하나, 테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요. 자, 제가 소주제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브레인스토밍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식단 얘기 많이 하죠? 거기다가 식사 습관 얘기도 합니다. 이제 식습관과 식사 습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런 얘기들을 더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좀 소식을 좀 한다든가, 간헐적 금식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하는데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체중 조정 관련해서.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vegetarianism이라고 해서 채식주의를 약간 flexitarianism이라고 해서 flexible과 vegetarianism을 약간 섞은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0: 그죠? 평상시에 채식 위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식 자리라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먹는 약간 좀 유연한 채식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주제를 왜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일반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어 말하기 소재로서 제대로 갖다 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식사 습관 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자, 이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규칙적으로 먹다, 골고루 먹다, 그쵸? 식사 거르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밤늦게 안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짜게 덜 먹는다,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식사 습관, 입맛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let's start. 규칙적으로 먹다부터 해봅시다. 규칙적으로 뭐 이제 부사 자체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사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Regularly,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Regularly, 이거를 생각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발음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R 발음, L 발음이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발음이에요. 맞아요. 자, regularly. 자, 비슷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못해도 좋아요. 자,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eat regularly. 뭐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죠. 자, 너무 막 공복 상태로 막 10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한 4시간만, 5시간마다 꾸준하게 뭘 먹는 거. Eat regularly. 끼니 때 뭘 먹답니다. 들어보세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자, 그 다음에 이 골고루 먹다라고 하는 표현도 딱 set phrase 돼서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al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balanced가 돼야 돼요. 균형 잡힌의 뜻으로. meal이라고 하는 건 식사 혹은 밥입니다.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have meals라고 하거든요. have balanced meals. 이렇게. have balanced meals. 이러면 골고루 먹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골고루 먹는다. 다른 어떤 표현을 찾지 마시고 요걸 쓰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balanced meals. have balanced meals.
0: 여기다 하나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다. 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식사를 거르면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거르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kip이에요. skip, 건너뛰다. 그죠? 그러면 not skip meals. 거르지 않다니까. 지금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ip meals 하면 막 길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식도 적당히 먹고 저녁도 적당히 먹어. Not skip meals. 됐죠? 연습 붙여서 들어볼게요.
1: Not skip meals. Not skip meals.
0: 영작 타임. 자, 문장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규칙적으로 먹고요. 골고루 먹으려는 편입니다. 아까 위에 거 두 개 쓰면 되겠네요. 응? Eat regularly. 다음에 have balanced meals. 노력이니까 못 말하는 편이다. 노력으로 갈까요?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And have balanced meals. 여기다 힘 살짝 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0: 그럼 안 좋은 습관을 피해야 되니까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자제하다라는 말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부정문으로 할게요. not을 넣어가지고 not eat too much.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지 않다. 쉽죠? 이건 쉽게 갑니다. 과식을 자제하다. 자, not eat too much.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much. Not eat too much.
0: much를 late로 바꿉니다. 야식을 자제하는 거예요.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그러면 야식을 좀 자제하는 편이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선생님, 이 짜게 먹는 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짜게, 짜게. 자, eat 다음에 salty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 시원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Not eat too much salt. 그냥 끝.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원어민 지필진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그냥 소금을 덜 먹는다. 너무 좋대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좋대요. 갖다 씁시다, 여러분. Not eat too much salt.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나트륨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다. 즉, 짜게 먹지 않는다.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Not eat too much salt. 이렇게 들어보세요.
1: Not eat too much salt. Not eat too much salt.
0: 의도한 건 아닌데 패턴처럼 돼버렸어요. 자, 명작해볼까요? 나는 과식과 야식을 자제합니다. 많이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걸 좀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노력하다, 자제하다 그냥 try를 붙여가지고 부정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순 잘 보세요. I try to eat 하면 먹으려고 한다는 거고 자, 이 부정문의 위치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넣고 I try not to eat 이게 맞아요. 어순이 I try not to eat, I try to not eat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여기다 넣어서 주는 겁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늦게 먹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들어볼게요.
1: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0: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자는 얘기고 자, 건강식은 쉬워요. Eat healthy foods. 선생님, food에 왜 자꾸 S를 붙입니까? 불가사 명사로 배웠는데 왜 자꾸 S가 나오죠? 붙일 수 있어요. 언제 붙일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나 여러 가지 가짓수를 얘기할 때만. Two foods, three foods 이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가사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짓수일 때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food에다 S 붙일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셨죠? 가짓수, 여러 가지 가짓수 얘기하는 거니까 Eat healthy foods. 복수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1: Eat healthy foods. Eat healthy foods.
0: 오케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다. 자, 이건 그냥 eat a lot of vegetables 하면 되는데 vegetables는 다 아는 단어니까 조금 더 귀여운 단어로 갈게요. veggies. 이것도 채소예요.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green에다가 s를 또 붙여요. eat a lot of greens. 채소 색깔이 대부분 뭐예요? 초록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eat a lot of greens 에서 붙이면 그것도 채소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Eat a lot of veggies.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단어만 알아두세요. 기분 좋아지는 음식. Comfort foods. Comfort foods. 이거는요. 꼭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좀 편해지는 음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어떤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Comfort foods. 들어보세요.
1: Comfort foods. Comfort foods.
0: 명작이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간단합니다.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Eating a lot of veggies, 이거를 동명사로 잡아서 주어로 주고 is good for your health. 들어볼게요.
1: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0: 좋습니다. 자, 오늘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습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규칙적으로 먹다, regularly, 이 단어만 잘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야식을 자제하다. Not eat too late.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채소는 영어로 veggies라고 할 수 있겠죠? Eat a lot of veggies. 이렇게 정리합니다.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자, 오늘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나 내일부터 뭘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결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부터 뭘

0: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결심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내일부터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 살 빼기 시작할 거야. 살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얘기 혹은 뭘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붙었죠? 그쵸?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일부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starting tomorrow 이것이 바로 내일부터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om tomor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혹은 거꾸로 어순을 바꿔서요. I will 동사 starting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뭘 하겠어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과 starting tomorrow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느낌과 그 어감 차이를 조금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요. 내일부터 내가 꼭 뭘 하겠어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살을 빼다, 다이어트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ose weigh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나 내일부터 꼭 살 뺄 거야 란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혹은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커마가 빠진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요. 하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동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exercise를 씁니다. 그러니까 starting tomorrow I will 하고 나선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go to the gym을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나는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내일부터 나 돈을 좀 덜 쓸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는 spend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좀 적게 쓰겠다. Save up money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돈을 덜 쓰다라는 얘기는 spend less money. 아, 나 내일부터는 좀 돈을 좀 모아야겠어. I will save up money. 요거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해서 돈을 좀 덜 쓰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일부터 자전거로 좀 출근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출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출근할 때는요 commute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다가 by 수단을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수단으로 출근하겠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내일부터 이제 돈도 좀 아끼고 어떻게 보면 운동 좀 할 겸 이제 자전거로 좀 출근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그럼 차로는, 그쵸? By car, 버스로는 by bu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by walk보다는요, on foot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는요, 내가 그거를 하겠어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는 거를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시점을 오늘 혹은 지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starting 뒤에다가 여러분의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ing now, 오늘부터는, 그쵸? starting tod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rom now on, 지금부터 이런 표현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에 똑같은 표현이 바로 starting now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살 뺄 겁니다.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오늘부터, 그렇죠? Starting today,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표현으로 다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그럼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day,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변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죠. 내일부터 운동할 거예요.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는요, 저 꼭 뭐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내일부터는 그거를 꼭 안 할 거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는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운동 안 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starting tomorrow 하고 나선 I will not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동사, 저 뭐 할 거예요 라는 거에 한번 살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내일부터요, 저 뭘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해서 내일부터 꼭 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Try again.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남겨주시고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쌤, 문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하는 게 문법이고요. 회화가 곧 문법입니다.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제 중에 하나, 이것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도전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아, 빨리 영어 문장이나 얘기해봐.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영어 재미없다. 이걸로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궁금증을 크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쭉 무엇이 이어져 왔다. 해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해왔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I have been 뒤에 ing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실제 요거를 그냥 달랑 외우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단어를 바꿔보는 거. 이게 더 의미가 큽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어떤 형태인지 보신 적이 없으면 바로 처음 거는 먼저 보시고 나머지 거 쭉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계속 기다려왔어 라고 할 때는요. 바로 I've been waiting 이라고 합니다. I have been waiting 이에요. I have been waiting. 자, 그래서 ing 이 느낌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런 식의 느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게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맥상 가능한 거. 그게 바로 I have been waiting. 줄여서 I've been waiting 이에요. 근데 빨리 하면 I've been waiting. I've been 해서 I've been waiting.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뒤에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생각해 왔다? 그렇죠. 생각이 멈춘 적이 없고 계속 그걸 생각해 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면서 I've been, 그렇죠. 하는 게 뭐예요? cough죠. 그래서 coughing. C-O-U-G-H-I-N-G예요. coughing 이거 아니에요. coughing입니다. coughing. 다시 한번 I've been coughing. 이렇게 하시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I have been driving. I've been dr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driving.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느낌은 운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From Seoul to Busan. 예를 들면

turn. 맞습니다. I've been waiting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 생각해 왔다니까 그 문제를 아니면 너에 대해서 그래서 I've been thinking 됐고요. I've been thinking.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계속해서 your turn. 그렇죠. I've been coughing. 빨리 하면 I've been coughing. 그렇죠?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driving 이렇게 쓰시면 끊김이 없이 동작이 계속되고 지금도 더 이어질 가능성 혹은 끝날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늘려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기다려왔다 끊임없이 I've been waiting. 어떤 누구를 기다리다. Waiting for you, waiting for my love, waiting for my chance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waiting 다음엔 for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 a chance, 기회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like this. 이건 옛날에 원더걸스 노래 중에 like this 예,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만 보세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그룹 중에 Foreigner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노래 중에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물론 그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렇게 원래 노래 제목은 그거지만 바꿔보실 수 있어요. 같은 느낌인 거죠.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기다려왔어. 옛날에 기다리고 안 기다렸어. 이게 아니고 그래야 더 상대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테니까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더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겠죠. 자, 나는 계속 자기 생각만 나더라고. 자, 이렇게 약간 닭살 돋는 멘트잖아요. 이때 그렇죠. 너에 대해서 생각했다. I thought about you. 이건 한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고 I've been thinking. 그렇죠. 그런데 너에 대해서 about you 그 다음에 뒤에 불러주는 거죠. 자기야. Babe, B-A-B-E 아니면 B-A-B-Y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y.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이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네. 요거는 한번 I 말고 he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e's been 뭐 하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he's been coughing. He's been coughing.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속해서 he has been의 줄임말입니다. He's been coughing. 그런데 얼마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네,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자, 나왔던 내용, 핵심 문장만 두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이와 같은 기회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왔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해왔잖아. 자, 뭐라고 할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럼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해온 거 나 안다니까.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같은 구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그런 어감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자, 그렇다면 you know where to go. There we go, right? Just right there. www.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0: 한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교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진학쌤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학쌤.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쏙쏙 캐치가 될런지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주세요. Listen carefully.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자연이에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연해지다, 겸허해지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볼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했습니다.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 친구가 되어 사막을 걷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아마도 빈칸이 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면서 채워보시기 바래요. 머릿속에서 채워보세요. Try 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2.
3: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생명은요,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탄생을 하고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연해집니다. 이런 의미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구르는 돌과 친구가 되어 벗을 삼아 사막을 걸어가니 내가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즉,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되는 부분, 놓친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없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막 보면서 아, 이런 단어였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you in its. 요 단어들이 바로 기능어고 grow solemn greatness 내용어입니다. 자, 이때 발음하실 때 you grow. 자, 기능어라는 단어들에서는 머물지 마세요. 오랫동안. 빨리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쭉 읽으면 되죠. 말하시면 되죠. You grow. You grow. 여기에 강세 주시고 그 다음에 S-O-L-E에서 강세가 O에 있거든요. 철자 O에 강세가 갔기 때문에 O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olemn, solemn. In its 같은 경우에는 in의 은이라는 자음과 it의 it의 e라는 모음이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in it, in it, in it. 근데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0: 않고 빨리 지나가면서 greatness보다는 greatness. 강세가 great at 이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꽝 주시고 트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greatness, greatness.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o listening one.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네, 저랑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Go listening two.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There you go. Go listening three.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되시죠?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One more time. Life is born i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listening point, give it a shot.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이때 walk의 크 자음이죠. 언의 모음이죠. 연음현상. Walken, walken. 이런 경우에는 walk도 중요한 내용어, 그죠? The desert에서 desert가 내용어, befriending rolling stone. 요 단어들이 바로 내용어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세 주지 않으니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Rolling이 할때 여러분 역시 R 소리 내시는 거, 우 하시면서 시작하면 혀가 어디에도 닿질 않아요. 그걸 생각하세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시작. Google Listening 1입니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잘하시네요.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자, 생명체, 생명체, 어떤 삶, 이런 것이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뭐뭐조차, 어디조차에서도 on this barren earth라고 했으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and you blank in its greatness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 Grow solemn. 이게 겸허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And you grow solemn, its greatness. 자, 그 위대함에, 그것에, 즉, 자연의 위대함에 겸허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lank a rolling stone 했는데, 빈칸에, there you go. Befriend 넣어서 befriending. 즉, 친구가 되어주잔데,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서 사막을 걷다 보니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Altiplano is blank. 마지막 문장에 a land of such mysteries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 신비한 땅이래요. 알티플라노가요. 이해되셨죠? 전체 짧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세요.
2: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말씀드리지만 반복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잘 들리지 않거든요.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welcome back to Serena and Luna Tok Tok. 안녕하세요. 저는 Serena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Ordinary versus average. Ordinary versus average. Yeah, 뭔가 평범할 때 ordinary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average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 ordinary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ordinary ordinary ordinar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음절이죠. ordinary, ordinary. Okay, 여기는 R 발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R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or, 혀가 뒤로 가는, 그리고 당기는 느낌입니다. ordinary, 똑같이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ordinary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ordinary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ordinary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can see quite often, something that's not special. Okay?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So something that you see in your day-to-day life, something that's very normal, we would call ordinar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just an ordinary girl.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t was an ordinary day. Ordinary, 평범한. Ordinar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I'm just an ordinary girl.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해. 이런 말이죠. I'm just an ordinary girl. 거기다가 성인 여자도 본인에 대해서도 girl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녀 아니고 저처럼 이제 성인이 I'm just an ordinary gir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뭔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삶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럴 때는 ordinary lif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뭔가 슈퍼스타 아니면 뭔가 연예인으로 쭉 살다가 나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어. 네,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평범했어. Ordinary day라고 말하면 되겠죠? It was, 과거 형태로, it was an ordinary day. 특별한 거 뭐 없었어. 그냥 뭐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였었어. It was an ordinary day. Okay,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day. 네, 다음은 average 볼게요. Average. 뜻은 평균의. 네,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

그러면은 average 이렇게 세 음절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주로 이음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V, E, R 있잖아요. 그래서 E를 그냥 생략을 해서 아첫 음절,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음절은 ridge, ridge. 오케이, 다리 할 때, bridge 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V 발음으로 average, average. 오케이, 여기서도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verage, average. Very good. 오케이. 네, average 같은 경우는,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so we use the word average when we're talking about the mean of something. Okay, something that is the middle amount of something. Okay, 그리고 평균의,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verage하고 ordinary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단은 여기 첫 번째 average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average height. I'm an average golfer. What is your average score? Average, average, 평균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내 키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average height라고 표현하면 돼요.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내 키는 평균이야. I'm average height. Very good. 그 다음에 너는 보통 수준의 골퍼야. 그래서 이것도 중간 값을 뜻하는 거겠죠?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그래서 어떻게 보면 ordinary 같은 경우는 좀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거를 조금 강조하면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수 아니면 어떤 양의 중간값을 또 강조합니다. I'm an average golf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평균 점수는 얼마야? What is your average score? 이런 문장들은 ordinary라고 절대로 할수 없겠죠. Okay, what is your average score? Scor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is your average score? What is your average score? Alright,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ordinary, 평범함을 의미합니다. ordinary, 뭔가 특별하지 않고 되게 평범하고 흔한 거를 ordinary라고 하죠. 네, average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평범한 것도 average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평균을 더 집중을 하고 뭔가 어떤 양이나 어떤 종류의 중간 값을 더 강조를 합니다. average,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that we'v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네. 자, 이번 주에 여러분과 지금 만나보는 주제들은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사 습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자제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단 자체를 좀 파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영양성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백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방 얘기하죠. 거기다가 뭐 칼슘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비타민 얘기하죠. 무기질 얘기하죠. 미네랄이요. 그 다음 뭐 식이섬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우리도 일상적으로 좀 하게 될 수 있는 말들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식단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행위를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목록을 또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단을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한 식단을 따르다라고 하면 follow를 하면 되고요. 따라가다 follow a healthy diet. 여기서 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먹어야 될 음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건강하게 계속 먹는 겁니다. Follow a healthy diet. 들어보세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자, 그 다음에 이 함유량이 높다를 먼저 좀 두 가지로 좀 처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섭취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결국에는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식이섬유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유량이 높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rich를 쓰는 겁니다. 저희 10분 영어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복습하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be rich in vitamins. S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타민 자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종류가 많을 땐 S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죠? Be rich in vitamins. 발음할 때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물론 영국 발음은 vitamin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발음 기준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vitamins S 붙여주고요. 들어볼게요.
1: Be rich in vitamins. Be rich in vitamins.
0: 오케이. 자, 미네랄은 그냥 영어로 minerals고요. 식이섬유는 fiber라고 합니다. Contain a lot of minerals. 자, 이건 이제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를 rich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함유하다라는 동사를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Contain. 다시 한번. Contain. 함유하고 있다? 많이. A lot of minerals. S를 넣어야 됩니다. 왜요? 미네랄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비타민과 똑같아요. Fiber. 저건 하나예요. 식이섬유 그냥 딱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Dietary fiber거든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fiber, fiber. 자,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들어볼까요?
1: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영어 지문을 보면 항상 나와요. 바로 따라 나오는 게 they are rich in vitamins, they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이렇게 나와요. 거의 후렴구처럼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단을 아까 다이어트라고 했으니까 healthy diet를 follow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해놓고 그럼 follow를 ing 넣어서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다시 한번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가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드릴게요.
1: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하고요. 칼슘하고 지방 중에서 좀 안 좋은 지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중에 좋은 지방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죠. Unsaturated fat. 근데 안 좋은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0: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해주고. 단백질부터 갈까요? 프로틴이라고 하죠. 프로틴. 자, 그럼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 뭐 고기도 좋고 계란도 좋고 뭐 두부도 좋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을 만든다면 그냥 프로틴에다 푸드 붙이면 돼요. 프로틴 푸드. 별거 없어요. 프로틴 푸드.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붙여볼게요. 자, 건강한 식단 쪽에서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럴 때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rotein foods. Protein foods.
0: 칼슘을 왜 가져왔냐면 굳이 칼슘이 뭐 사실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뼈 건강부터 시작해서 신체 성장에 굉장히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칼슘 아닙니까? 칼슘 발음이 어렵죠? 칼슘. 칼슘. 칼슘 푸드 했는데 칼슘 함유량이 높은 해서 rich를 이렇게 형용사형 만드는 것처럼 붙여볼게요.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한 무슨 말이냐면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 뭐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자, 그러면 protein, calcium 됐고. 자, 마지막으로 지방인데 지방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at이라고 하거든요. fat. 자, 그 앞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좋은 지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지방일 수도 있죠. 안 좋은 지방 갑니다. saturated 포화예요. trans 전이에요. 전이. 트랜스 지방 아시죠? 네. 정말 안 좋은 거. 네, 우리 몸에. food. 자, 음식인데 low in 함유량이 낮아요. 저렇게 연결합니다.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하면 포화지방이나 전이지방 함유량이 낮은 음식 혹은 아예 없는 음식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 좋겠죠. 자, 들어보세요.
1: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0: 오케이. 자, 좋은 영양분, 안 좋은 영양분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우리 뼈 건강에 좋다. 뼈에 좋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아까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calcium rich foods. 자, 일단은 복수 형태니까 동수는 are가 와야 되죠. are good for our bones. 이것도 뼈가 여러 개니까 일반화시켜서 good for our bones. 우리 뼈에 되게 좋아요.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0: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식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골라볼게요. 통곡물, 이거 자주 나옵니다. 영어권 텍스트에. Whole grains. 읽어보세요. Whole grains.
1: Whole grains. Whole grains.
0: 보리나 오트밀이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뭐라고 그래요? Whole grains. 이것을 재료로 한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우유 중에서 이제 지방 함유량이 저지방도 있고 무지방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무지방 우유까지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지방은 또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슈퍼에 가면 무조건 그냥 우유, 저지방 우유. 그렇죠? Low fat milk라고 합니다. Low fat milk라고 하면 이건 거의 저지방 우유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써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1: Low fat milk. Low fat milk.
0: 무지방 우유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탈지유라고 있긴 있어요. 스킴밀크라고 합니다. 어쨌든 스킴밀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킴밀크를 이제 뭐 사서 먹을 일이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저지방까지만 할게요. Low fat milk. 오케이. 자, 그다음 유제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요구르트 같은 거. Dairy. 그죠? 다이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Dairy products 하면 모든 유제품을 다 말합니다. 치즈까지 합해서 들어볼게요.
1: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0: 영작 연습. 나는 식료품점에 가면 항상 저지방 우유를 구매한다. 어렵잖아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우유 사러 가잖아요. 나는 저지방 우유 사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들어볼게요.
1: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0: Okay, 정리합시다. 자, 건강한 식단입니다. 오늘 주제가 식단이니까 다이어트 앞에 healthy 붙여주고 follow a healthy die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함유량이 높은 거 rich 붙여서 calcium rich foods 들어볼게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 low fat milk.
1: Low-fat milk. Low-fat milk.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건강한 식단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정리가 잘 됐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을 한번 칭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옷을 굉장히 잘 입을 때, 와, 되게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혹은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 있을 때, 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오늘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그 감각, 그 센스가 좋았을 때, 와, 그 감각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이 어떠한 감각이 좋을 때, 어떠한 센스가 좋을 때는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해서 그 무엇에 감각을 넣어주시면은요.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와, 유머 감각 있으시네요.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입니다.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라는 표현을요, you have a good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서, 와, 당신은 그 좋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군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감각입니다. 센스예요. 그러니까 You have a good sense. 어우,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감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 중에서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of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 감각이 좋으시군요. 라는 의미가 돼서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그 감각 자리에다가 어떠한 감각이 좋다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 옷 굉장히 잘 입으시네요. 패션 감각이 좋으신데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션의 감각입니다. 그러면은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해서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러스할 때. 그럴 때 와,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머 감각은요. 바로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와,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언어 감각입니다. 이걸 바로 sense of languag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친구에게 와,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이라는 거는 direc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sense of direction. 이것이 바로 방향.

0: 감각이 되겠습니다. 와, 나는 길치인데 되게 방향 감각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그래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 되게 잘 찾는다. 방향 감각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아, 저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감각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부정문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해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배운 다양한 것들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다양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후각은 smell이고 여러분 taste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미각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떠한 감각이 좋다 나쁘다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와,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감각이 좋다 나쁘다 였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르다, 감각을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다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상시키는 거, 그냥 숫자가 증가하는 거는 incr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나 혹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요, improve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아, 제 이 유머 감각을 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감각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하고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니까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실 수 있었어요? 개발하실 수 있었어요? How did you improve your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이제 좋았을 때, 그거를 칭찬할 때,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장은, 그쵸,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와, 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얘기였지만, 그 감각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은 길를 때 어떻게 하면 기를 수도 있는지, 혹은 길러야 된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improve라는 동사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 떠올려 주시면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1: 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찬 하루 이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10분 동안
0: Okay, I'm gonna find you real happiness.
1: 실제로 정말 행복한 기분은요, 그냥 내면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ry again. 오늘은 뭐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시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모발이 더 나는지, 머리칼이 더 많이 생성되는지. 자,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그러면 어떤 종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종류, 요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What kind of, 뒤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What kind of 대상, what kind of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가니까요. 예, don't be in a hurry, 아시겠죠? 예, 막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볼 수 있어. 차곡차곡.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라고 궁금할 때는 what kind of를 쓰시면 돼요. 뒤에 한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 of고요. 여러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s o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KIND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종류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은 음식이 하나면 what kind of food이고요. 음식이 여러 개면 what kinds of food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발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helpful. helpful인데 들리는 발음은 helpful. helpful. 이렇게 하고 for만 크게 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What kind of인데 들리는 발음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렇게 들려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ic에 S 없으니까 예, 당연히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music스라는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music은 그냥 통틀어서 음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산조도 되게 좋아하고요. 예, 가야금 산조 아니면은 예, 아쟁 산조. 예, 그다음에 재즈하고 블루즈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man is he? 그래서 이야가 바로 is are가 된 거고요.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야? 라고 할 때는요.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발음이 what kind of로 들리지 않고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book is it? 실제 이렇게 들리죠? 네 가지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책, 사람, 예,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음식까지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나쁜 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쫙 옮겨서요. Look at me. 자, you're supposed to repeat after me. But before that, 그 전에는 you need to give it a try. 아시겠죠? Try it out.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Ready? 자,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Helpful.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은 거지? 자, your turn. 네,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Your turn. 네, what kind of man is he? 여자라면 what kind of man is she?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어떤 종류의 책이야? 좀 얘기 좀 해줘봐. 궁금할 때 쓸 수 있겠죠? So what kind of?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동작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과 함께 연결될 때 실제 when you feel the same way, then the exact same expression will come out of your mouth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step 2. 바로 이거죠.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는 금방 했잖아요. What kinds of foods? 그렇죠? 예. 그다음에 are helpful. 도움이 될까? 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모발이 성장하는 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발이 난다. 모발 성장인 거죠. 그러면 성장하다 뭐예요? grow죠.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growth. 그래서 hair growth라고 합니다. for hair growth.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도움을 줍니까? For hair growth. 네, 아니면 hair가 없으면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참고로 모발 성장에는 단백질, 당연히 프로틴이 중요하죠. 프로틴,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성초라고 하는 그런 그 구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 그걸 먹어도 그 뭡니까? 그거를 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됐죠? 반대로 탈모는 hair loss라고 합니다. LOSS까지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다 했잖아요. What kind of music is good?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For 뒤에 공부하다니까 for studying. 그래서 예, is good for studying. 이렇게 쓰시면은 공부하는 데라는 뜻으로 목적으로 for 되겠습니다. 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야?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What kind of person is he?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오늘 어떤 중요 표현 두 번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말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영어 나올 때에는 아, 이거 그냥 다 두 번 다 해주지 발음도 읽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될까?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너가 알다시피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그렇죠? For hair grow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다시피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그렇죠? 프로틴이니까 결국에는 단백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검은 콩 많이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많이 드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here.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많이 주의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Thanks a lot.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Again,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룰 예정이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 끌어내실 수 있는 집중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부터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강조를 하나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email me when you finish the report. 라고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절을 찾아보자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봤던 그 접속사 when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어떤 질문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 사용된 요 when 접속사로 시작되는 절은 과연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명사절은 명사절대로, 부사절은 부사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잘 해놓더라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 시간의 시작은 먼저 부사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 그래서 뭔데?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부사절. 이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죠. 그 뜻은 즉 부사절은 문장 속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문장 속에서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문장이 이제 이만큼씩 길어질 때 보면요. 사실 정말 그 뼈대가 되는 말은 요만큼 짧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로서 뭔가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로서 문장이 이만큼 길어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거 너무 긴데?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팁이 뭐냐면 수식 성분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뼈대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것 자체에만 이해를 딱 집중해보면 아 실제로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려는 말은 이거구나 그리고는 이런 말들이 그냥 덧붙여진 거구나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 긴 문장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결국 부사절은 언제나 뼈대가 아니라 덧붙여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은 그 중요성이 그래서 낮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또 이런 부사절들이 있어줘야 문장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 대 절의 어떤 그런 비교보다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명사절을 만들고 부사절을 만들 때 쓰이는 접속사들 중에서 뜻 자체가 바뀌면서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when입니다. 자, 이 친구 명사절로 쓰일 때는요. 뭐뭐뭐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똑같은 접속사가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요. 뭐뭐뭐뭐뭐하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접속사가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뜻이 살짝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실제 문장에서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if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봤죠. 이미 본 건데 자, 보세요.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if절이 해석이 되고요. 부사절로 쓰이면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상의 차이가 그 절의 역할의 차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서 여기 사용된 when 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Do you know when he's happy? 해석이 되세요? 자,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물어

보는 거죠. 그리고 no라는 알다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n he's happy라는 when절이 사용되고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when절이 쓰였다는 거. 요거 이제 이 친구가 명사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그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언제 행복한지, 뭐 할 때 행복해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아, 왼절이 명사절로 쓰인 거구나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He dances when he's happy. When he's happy는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그 쓰임새가 달라요. 해석해보잖아요. 자, he dances. 그는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When he's happy. 그가 행복할 때 춤을 춘다는 거죠. 여기서 when he's happy는요, 부사절입니다. 실제 이 문장의 뼈대는 he dances. 그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가 춤을 추는데, 근데 내가 추가 정보를 줄게. 언제 춤을 추냐면 행복할 때 춤을 춰. 정도의 맥락으로서 이 문장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두 개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오늘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if 접속사를 활용해서 영장 연습 두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까지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는 몰라요 라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아, 여기 숨겨져 있는 주어는 무엇이다 같은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I까지 넣어서 I don't know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 안 오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아 요거 if를 갖다 말하면 되는구나, 요게 if의 명사절로서 사용이 되면 되는구나 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머지 내용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죠.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명사절로서 if절이 활용된 케이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자, 비슷한 문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If, 만약에 뭐뭐 하고 싶다면, 부사절로 if가 사용된 거죠.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하면,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To talk to me. 만약에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면요. 부사절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라고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Call me, 나에게 전화하세요. Anytime, 언제든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f you want to talk to me, call me anytime. 요렇게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와 부사절로 쓰일 때 뜻이 또 바뀐다는 것까지 두 문장 함께 영작해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된 when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맞춰보세요. Please email me. 나에게 이메일 보내달라는 거죠. 언제 보내달라는 겁니까? When you finish the report. 그 보고서를 끝마치면요 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고, 자, when이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요거 부사절인 거죠. 해석을 보고 부사절을 맞출 수도 있고, 문장의 구조를 봐서 아, 얘 부사절이니까 요렇게 해석되는구나를 맞출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의미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쓰일 수 있다는 거 파악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순규였고요. 오늘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hey again. Today we will also work on warming up our bodies in a very, very shor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역시 따뜻하게 몸을 좀 빨리빨리 대필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Let's go.
1: I have a crush on somebody. Is it someone I know?
2: Yes, he's our friend.
1: Tell me everything and we'll take action.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have a crush on 똑같은 의미로 우리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To have a crush on 제가 옛날에도 대화에 좀 많이 등장을 시킨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런 거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약간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to have a crush 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I have a crush on somebody 이렇게 시작하죠. 나 좀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s it someone I know? 이러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오, 아는 사람이래요. He's our friend. 아, 우리의 친구들이래요. 친구래요.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친구 누군가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ell me everything. 뭐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봐. And we'll take action. 이러죠. 그래야 행동에 우리가 옮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 빨리빨리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have a crush on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로도 역시나 같은 표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 I think she has a crush on Kevin.
2: Really?
1: Why?
2: By the way she looks at him. But she looks at everybody that way.
0: 네, 두 번째 대화 역시 봤습니다.
1: I think she has a crush on Kevin.
0: 이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She has a crush on Kevin. 근데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녀가 케빈을 살짝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really? Why? 이러죠. 아니 왜? 정말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1: by the way she looks at him 이럽니다.
0: By the way she looks at him. The way she looks at him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알 수가 있대요. 아 그랬더니 친구가
1: but she looks at everybody that way
0: 이럽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그 눈빛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쳐다봐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마치 좀 따뜻하고 좀 특별하게 쳐다보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케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걔는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o have a crush on 확실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1: Okay, today's workout is called the toe touch. I sort of named it. It's also called toe touch. So I'll start. Today's workout sounds easy, but we'll have to see if it is so. I'll say that one more time for you guys. So today's workout sounds easy, but we'll have to see if it is so. Okay? So stand tall to start. Your legs are hip-width apart.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nd tall to start. Your legs are hip-width apart. All right? Good. Put your hands on your hips and look towards the fron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your hands on your hips and look towards the front. Good. Now slightly bend your legs and as you come up, lift one leg up high. You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lightly bend your legs and as you come up, lift one leg up high. Good. You will notice that the leg has to be absolutely straight. 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will notice that the leg has to be absolutely straight, not bent. Yeah, straight. Good. That was only the beginning, okay? As you lift one leg, you have to tap the foot with the opposite hand,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at was only the beginning. As you lift one leg, you have to tap the foot with the opposite hand, okay? Good. Now, lower your body again by bending your knees and put both hands

0: Great job. For the toe touch, you can use either your hands for the legs. It's a little different, but both are okay, okay?
1: 네, 오늘 우리 토터치, 발터치 같이 해봤습니다. 할 때 반대쪽 손을 이용해도 되지만 같은 쪽으로 해도요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조금 강도가 달라질 뿐 어쨌든 좋은 운동이에요. 잘 해주시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to have a crush on 같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막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to have a crush on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뜻도 되기는 돼요.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네. But more specifically, decision making.
0: 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hard to decide on dinner.

0: 네, 오늘은 저녁으로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to decide what's for dinner. It's so hard to decide what to have for dinner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1: Okay. Damien says,
0: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네 명을 모아놓고 나면 또는 네 명이 모이면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Mm-hmm. To decide what's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대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 Mm-hmm. 여기서 이제 what's for dinner가 나왔잖아요. Mm-hmm. 우리말로는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저녁 메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이걸 영어로 what's dinner라고 하면 안 됩니다.
1: Yeah, if you 네. say what's dinner, it means you've never eaten dinner.
0: 네, it's 저녁이라는 like, 게 뭔데요?
1: I know breakfast and lunch, but 네. what's dinner?
0: 저녁 식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처럼 돼버리니까 uh-huh. what's for dinner? 저녁에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항상 uh-huh. 이렇게 for를 많이 붙여요. What's for lunch? What's for breakfast? 마찬가지고요. Uh-huh. 그다음
1: Leah says,
0: It's so hard to decide.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What to have for dinner? 또 나오고 있죠.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Mm-hmm.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어떤 특정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은데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그걸 안 파는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1: Yeah.
0: Like you want Korean fast food, but you are in France.
1: That's how I
0: 그럴,
1: feel sometimes.
0: 네.
1: All right.
0: Okay.
1: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전통 한국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트위스트 있어요. We're doing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오늘은 몸 위에서 밥 대신 두부. 네, today we're making tofu noodle 김밥. 네, 두부면 김밥.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noodles.
1: 네, 우리 두부면 쓸 거예요.
0: Next,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한국어로 honey mustard dressing입니다. And we have vegetables. 채소도 있어요. We have perilla leaves.
1: 우리 캐닙 있고.
0: And we have carrot. 당근도 있고. We have pickled radish.
1: 네, 김밥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잘 알아요. 단무지예요.
0: We have burdock.
1: 한국은 우엉이요.
0: Then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1: 네, 우리 김 있어요.
0: That's all we need to make tofu noodle kimbap.
1: Where do we start?
0: We start with the tofu.
1: 네, 우리 두부 먼저 시작할 거예요. 두부면 혼자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벌써 만든 두부면 쓸 거예요.
0: So let's open the noodles.
1: 우리 조심하게 열고.
0: And now let's pour them in here.
1: Okay, there we go. 와, 면 벌써 맛있겠다. 하지만 좀 젖었어요.
0: And we're gonna dry the noodles.
1: 그 남은 물이 좀 패야 해요. 이렇게 살짝 키친 타올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김밥 만들었을 때 물이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있을 때 김밥은 다 엉망진창 될 거예요.
0: Our noodles are ready.
1: 우리 두부면 다 됐어요. 가끔 우리 캐닙 필요해요. 하지만 싱싱한 캐닙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씻어야 돼요.
0: We have to wash our perilla leaves.
1: It's simple. We just wash the leaves. 그냥 이렇게 씻어도 돼요.
0: I think they're clean. It's ready. And now we need carrot.
1: 네, 우리 또 다른 채소 당근 잘라야 돼요. 우리 김밥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얇게 얇게 잘라요.
0: So let's cut here.
1: 우리 다 안 써도 돼요. 우리 이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라요.
0: We're gonna cut like this.
1: 우리 이렇게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0: And now we cut this way.
1: 계속 이렇게 cut like this.
0: And last ones 조금 더 자르고.
1: 아이고 한 번 더.
0: All done. Now we're ready.
1: 당근 때문에 우리 프라이팬 쓸 거예요.
0: We're going to fry the carrots to make them soft.
1: 우리 당근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0: Some olive oil, olive oil. So we'll let the pan heat up.
1: 네.
0: And we put the carrots in.
1: 우리 당근 넣는 거예요. Sizzle, sizzle, sizzle. 그 소리 항상 좋습니다.
0: I like the sound of sizzling carrots.
1: 오늘은 당근들이 골든 브라운 안에 들어요.
0: Can you see? They're changing.
1: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소금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소금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 조금만 이렇게 불어요. 하지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단무지도 소금 들어가요.
0: I think it will be very delicious.
1: 이제 두부면 김밥 만들어 드려요?
0: Can we make tofu noodle kimbap now?
1: No, not yet. 왜냐하면 중요한 거 하나 필요해요. 바로 김밥.
0: We need a rolling mat.
1: 이거 봤어요? 혹시 엄마? 엄마 쓰는 거 봤어요? 아니면 김밥 가게 갔을 때 요리하는 사람이 이거 쓰는 거 봤어요?
0: We take one piece of seaweed. And half.
1: 우리 반으로 잘라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재료들이 너무 쳐졌을 때 김이 말랑말랑 될 거예요. 그래서 김 조금만 더 쓸 거예요.
0: We use a little more seaweed.
1: Like this. 여기 넣을 거예요.
0: Yeah. That will protect our seaweed.

Next, perilla leaves. 우리 다음에 개잎 쓸 거예요. 개잎은 그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자르고 we put them one like this and one here. 혹시 개잎 싫어하는 사람은 개잎 대신 상추 써도 돼? 아니면 다른 잎 써도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Next, the noodles. 네, 우리 두부면? 네, 우리 콩기밥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면은 칼로리 별로 없어요.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몸이 좋고. Next, dressing. Honey mustard dressing. 네,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 여기 그 센터 한 줄 이렇게 할 거예요. Next, radish. 네,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And we need our burdock. 우리 우엉이. 우엉 하나, 단무지 하나. Next, carrots. 당근이지. 당근 필요해요. So we put the carrots here. Fantastic. Now we're ready to roll. 이제 우리 김밥 말아도 돼요? We're going to roll very slowly and very carefully. 천천히 말아요. We roll slowly. That's it. 여기까지. 아, 지금 stop 하세요. Now we stop. 우리 물 살짝 붓으로 집중될 거예요. 그래서 스티키하게 잘 붙이는 걸 만들 수 있어요. And then we roll again. It will stick together if we use water like this. Now let's open it up. Slowly, slowly, slowly. Ha! I did it! 성공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cut the kimbap? Let's go! So, we cut like this. You cut the kimbap like you cut bread.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김밥 생각하면서 사이즈 맞춰서 잘 짓어요. My tofu noodle kimbap is finished. 네, 저의 두부면 김밥 완성됐습니다. It's tasting time. 맛보기. 밥 필요 없어요. 밥 없는 김밥 제일 맛있는 김밥입니다. The tofu noodles are really chewy. The carrot is soft. The pickles are sharp. 와, 다 섞여서 진짜 맛있어요. It's delicious. Today we cooked the impossible. 진짜 impossible 요리했습니다. 밥 없는 김밥. Yes, we made tofu noodle kimbap. 두부면 김밥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maybe a different kimbap, or maybe a different curry, or maybe a different dish.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돌입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쑥쑥 올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혹시 몰랐다면 이야기를

0: 를 통해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덩달아 재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곧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강의를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0: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1: Hello!
0: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1: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0: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2: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쥐와 시골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country라는 거, country, 보통 나라라고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country mouse라고 하면은 시골쥐입니다. 그래서 도시쥐와 시골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아는 친구들도 많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같을지 다를지.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라고 되어 있네요. A little mouse. 작은 찍찍찍 쥐입니다. 작은 쥐. 어떤 쥐냐면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근데 작은 쥐라고 하면은 작은 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Who lived, 살았는 쥐예요. 어디에 살았는 쥐냐면 in a busy, 바쁘고 bustle이라고 하면은 bustle, 여기 있죠. bustle, 바삐 움직이다. 아, 북적한, 여기서 bustling이라고 하면 북적한이 되겠죠. 막 북적북적한, 바쁘고 북적북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쥐는 was on a train, 기차에 탔습니다. 기차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차였냐면 to the country, 시골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untry, 우리가 보통은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시골의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뭐 하려고 시골에 가냐 하면은 그는,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는 그의 사촌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맞죠?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The town mouse was excited. 도시지는 신이 났습니다. 사촌 보러 갈 거야. 근데 지금 시골에 가는 길이야.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것이죠. 근데 왠지 시골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네요.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어디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as라는 것은 뭐뭐 했기 때문에 a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사 as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흔히 쓰이는 의미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그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보지 않았다고요? 시골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간다라는, 도시지가 시골에 가는데 사촌을 보러 가든 누굴 보러 가든 시골에 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에 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과연 시골은, 이 도시지가 느끼는 시골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 우리 친구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정답을 이야기할 텐데요. 아, 우리 친구들 이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뭐 최근에도 그렇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두 문장 중에서 중복되는, 즉 두 번 나온 단어를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또한 두 번 나온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대신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한권 가지고 있다. It is very interesting. 그 책은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바로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의미상 봤을 때 반복되는 단어는 a book이랑 it이 되겠죠. 맞죠? a book이랑 it을 합칩니다. 막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면 a book it 이렇게 합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it이 주어 자리에 있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사람, 사물, 동물 중에 사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that이나 which가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표가 있었죠. 과거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at이나 whi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결과물, I have a book that is very interesting. 이 문장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있냐 하면 that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hat is very interesting은 바로 a book, 책한 권, 맞죠? 책이죠. 이책 하나를 수식해 주고 있죠. 화려하게 꾸며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의 퀴즈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이 that is very interesting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 여기에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되어 있죠. 절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큰절한다 이 절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종교적인 시설 그 절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장. 그렇죠?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을 바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이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a book이라는 명사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공하는 이 a book이 어떤 book이냐?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우 재미있는 북,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형용사로 만들면서 이 어떠한 명사, 여기서는 북이 되겠죠. 북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제공해주고, 어떨 때는 뭔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재미있는 책,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주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은 사실은 빼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기 앞에 있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살아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 절은 삭제해도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anwhile은 한편이 되겠죠. 한편. 그동안에도 됩니다. 그동안에 혹은 한편. The country mouse. 시골쥐는 was hard at work.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다고 열심히 일했냐면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누가 옵니까? 도시쥐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After a long journey. journey라는 것은 여정, 여행이 되겠죠. 도시에서 시골로 길게 갔잖아요. 오랫동안 갔잖아요. 그래서 긴 여정이나 여행 후에 the town mouse arrived. 도시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겠습니까? 따로 적어주지 않더라도 시골에 도착했다 혹은 시골쥐에게 도착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e cousins. 아, 도시쥐, 시골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사촌들 혹은 the cousins, 사촌들은 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사촌들은 누구예요? 바로 도시쥐, 시골쥐겠죠. 이렇게 똑같은 영어는 똑같은 표현을 다시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지 시골지 혹은 two mic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cousin 사촌들은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촌들은 greet이라는 것은 환영하다 맞이하다. 반갑다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each other 서로 서로를 joyfully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겠죠. Hello. 오, 예, 시골지야. 오, 사촌. 형, 형, 형.

0: 이렇게 맞이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Hell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라고 되어 있네요. 시골지는 showed off, show off 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저 우리 집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집을 in a tree trunk, tree 어디에 있는 집이었냐 하면 바로 나무 몸통, trunk 라는 것은 몸통입니다. 나무의 그 중간에 있는 몸통이 되겠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몸통입니다. 나무 몸통 안에 있는 그녀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It was simple. 그 집은 아주 단순했지만 but warm and cozy. 따뜻하고 cozy. cozy라고 하면 아늑했습니다. 아, 포근하고요. 아늑했습니다.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도시지가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집이랑 그렇게 닮진 않았네. 나의 집처럼 보이진 않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집 도시쥐의 집인 것이죠. 그 집이랑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그렇죠. 이제 좀 쉬었어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The town mouse had rested. Town mouse, 도시쥐가 had rested. Rest라는 것은 쉬다, 휴식을 취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쥐가 좀 쉬고 나서 이 긴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기차를 타고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The country mouse took him. 맞죠? 시골쥐는 이제 도시쥐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뭐 하려고?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Next door. 옆문이니까 옆문이라는 게 같은 집에 있는 옆문이 아니라 옆집이 되겠죠. 옆집이나 혹은 이웃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만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여기서 they는 누구겠습니까? they는 바로 여러 동물들이 되겠죠. 동물들은 crowded는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round라는 것은 주위의 사방에 이 쥐들 주변에 즉 도시쥐 주변에 모여들었겠죠. to greet him.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전부 다 막 맞이하는 이런 소리를 내겠죠. 환영해. 동물의 목소리로 하면 그런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맞이하기 위해서 주변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도시지와 시골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Journey. Journey.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Greet. Greet.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Show off. Show off.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Cozy. Cozy.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Rest. Rest.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Round. Round.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unk라는 것인데요. 어휘 확장하기 딱 좋죠. trunk,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trunk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트렁크는 오늘 이야기 속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건차 트렁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트렁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old tree has a thick trunk. 오래된 나무는 두꺼운 트렁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트렁크라는 것은 바로 나무 몸통입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나무 몸통도 두껍겠죠. 두꺼운 나무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elephant picked up food with its trunk. Elephant.
1: 이렇게 맞습니까? 코끼리는 picked up food.
0: 들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집어들었습니까?
1: With its trunk. 이게 바로 트렁크입니다. 이게 뭡니까?
0: 바로 코끼리 코가 되겠죠. 코끼리의 코로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Put the suitcase in the car trunk. 여기서 suitcase는 여행 가방이 되겠죠.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트렁크라는 것은 바로 짐칸이나 차의 뒷부분에 있는 트렁크가 되겠죠. 어떤 차는 앞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렇게 트렁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맥락마다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제 의미 파악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쉽고 영어가 할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시골지와 도시지는 재미있게 시골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는 use 관련 표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모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Watch it, he cried.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All night, the town mouse tossed

0: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Come to the town with me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1: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갑자기 웬 말이야 라고 생각이 나신다면 지난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시골지, 이 지금 시골에 도시지가 놀러 왔잖아요. 그런데 시골지가 이제 도시지를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물들이 막 다 모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다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말입니다. 호기심이 가득 차서 curious. 맞죠? 이제 못 보던 쥐가 왔으니까 도시지니까 얼마나 쥐치고는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말이 보기에 맨날 시골지만 보다가 시골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도시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가까이 가니까 뭔가 이 말은 입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많이 알고 싶어 하면서 The horse lowered his head.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그의 머리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Lower이라는 것은 낮추다, 아래로 내리다. 왜 아래로 낮춰야 됩니까? 쥐는 작잖아요. 땅에 붙어있잖아요, 거의. 근데 말은 서 있으니까 내렸습니다.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그리고 나서 킁킁킁,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에? 도시지에다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해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Watch it! He cried. He는 여기서는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가 소리쳤습니다. 오, 조심해! 그러니까 도시지는 좀 겁을 먹은 것이죠. 오, 말 뭐야? 갑자기 나한테 왜 킁킁거리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심해! 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그는 wasn't, 아니었습니다. 뭐가 아니었냐면 keen on 이라는 것은 아주 좋아하는 이 새로운 동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도시지는 그냥 시골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니까 시골에 아직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뭔가 도시처럼 뭔가 근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면서 왔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기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다 보니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즉 도시지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가오고 뭔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른데 조심해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오니까 약간 경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그날 저녁에 The country mouse, 시골쥐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골쥐가 served, 대접했습니다. Serve라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다 혹은 대접하다. 그렇죠. 놀러 왔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해줘야 되겠죠. Dinner, 저녁을 대접했는데요. 뭘로 저녁을 대접했냐면 of bread and cheese, 빵과 치즈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시골지는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It was not at all, 그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Like 뭐 전혀 뭐처럼 안 보였냐면 The fancy meals, fancy라고 하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쥐가 나이프를 썰고 어찌되었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도시에 뭔가 이 근사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사한 식사는 어떤 근사한 식사냐면 The town mouse was used to. 이 도시쥐가 was used to, be used to라고 하면 익숙한. 그렇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도시쥐가 익숙한 그런 근사한 식사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All night. 밤 내내. 맞죠? All night. 밤새 내내.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입니다. 그 다음은요. All night. 밤 내내. 맞죠? All night. 밤새 내내.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라고 아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밤 내내 the town mouse 도시지는 toss는 원래 이렇게 던지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뒤척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잤다가 허리가 삐거덕하네요. 자 이렇게 뒤척이는 것이죠.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뒤척이고요. and turned 그리고 돌렸습니다. in his bed of leaves 뭘로 된 침대 안에서 나뭇잎으로 된 침대 안에서 몸을 돌리거나 혹은 뒤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지는 현재 불편하다. 맞죠? 불편하다. 그리고 불편한 걸 넘어서서 어떻다고요? 도시지는 시골쥐 이런 환경에

0: 포근한, 훨씬 더 부드럽고 포근한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미래의 내용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지가 시골에 왔죠. 그다음 시골지도 도시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Be used to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use 관련 표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요. 의미는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used to live in Seoul. 자, used to라는 거. 그냥 used to만 쓰이면 뭐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서울에 살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서울에 살곤 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녀가 어디에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는 안 나와 있죠. 서울에 살아요? 아니면 서울에 살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건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는 거예요. used to. 그냥 이것만 딱 쓰이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 요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be used to 인데요. I am used to cold water. 자, be used to.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 cold water이 아니고 cold weather이네요. 자, 그래서 I'm used to cold weather. 나는 차가운, 맞죠? 추운 날씨에 익숙하다.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She's used to getting up early. 자, 여기에 보면 get을 쓰곤 합니다. get을 쓰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게 문맥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맞죠? 익숙하려면 어떤 대상이 와야 되잖아요. 즉, 어떤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cold weather처럼 추운 날씨, 이렇게 명사가 쓰이거나 혹은 동사의 형태가 온다면 그걸 동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getting이라는 이런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요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한 번은 접하게 될 거예요. 저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헷갈리고. 그래서 be used to 명사는 어떻다고요? 뭐뭐에 익숙하다. 그래서 to 다음에 그냥 명사가 와도 되지만 만약에 뭔가 동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면 동명사만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use를 그냥 use만 쓰게 되면은 원래 의미 사용하다로 쓰게 됩니다. She uses a computer every day. 그녀는 사용한다.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 use만 쓰게 되면은 바로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헷갈립니다. This tool is used. 이 도구는 맞죠? 이 도구. 여기 예를 톱 같은 게 있다고 칠까요? 이게 톱이에요. 착한 사람 눈에 이게 톱으로 보이겠죠. 이 톱은 사용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말을 해주는 것이죠. To cut wood.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is tool is used. 이 톱은 이 도구예요. 이 도구, 여기선 톱이 되겠죠. 이 도구는 사용이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cut.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죠. To cut wood.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used to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be used to 명사 요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헷갈리죠. be used 맞죠? 뭔가가 사용이 되는데 to cut 요거는 아예 별개의 be used랑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예 별개의 표현입니다. 그냥 붙여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지,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듣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Watch it, he cried.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All night,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0: of leaves.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제 도시지가 보니까 도저히 지금 못 참겠는 거예요.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밥도 마음에 안 들고 침대도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짜증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골쥐한테 묻는 거예요. How do you put up with this? 이걸 어떻게 put up with는 참다, 견디다. 이걸 어떻게 견디고 살아? 이걸 어떻게 참아?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도시쥐가 아침에 시골쥐한테 물었습니다. 맞죠?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너의 음식은 plain. Plain이라는 것이 싱거운 혹은 밍밍한. 너의 음식은 한마디로 맛이 없어. Plain이라는 것이 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싱거운, 밍밍한. 별로 맛이 안 나고 별로 맛이 없고 싱겁고 그리고 너는 나뭇잎 위에서 자잖아. 왜 나뭇잎 위에서 자?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 도시지가 막 묻는 거야. Come to the town with me. 나랑 도시로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그러니까 시골지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도시는 어떻지? 시골지는 was eager to, be eager to 라고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었냐면 to see the town. 도시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시골지도 도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녀도 동의했으면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과연 도시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Come to the town with me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urious. Curious.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Keen on. Keen on.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Serve. Serve.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Fancy. Fancy. Put up with.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Plain. Plain.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 매우 매우 헷갈리고 유용한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어휘력을 넓혀드리는데요. 오늘은 live 혹은 live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live를 읽고, 어떨 때는 live를 읽고, 어떨 때는 이런 뜻이고, 어떨 때는 저런 뜻이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산다. 저 서울에 살아요. 맞죠?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live라고 합니다. 이게 동사일 때, 즉 움직임, 살다라는 뜻일 때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live라고 읽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live,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live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live라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듣기 평가에 나온다면 우리가 꼭 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하면서 시험도 잘 치면 좋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발음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은 듣기에서 혹여나 이게 정답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을 때 큰일 나겠죠.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They caught a live fish. Live fish가 아니고 live fish입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 하면은 live fish입니다. Live라는 것은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이라는 의미 때, 즉 형용사일 때는 live로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We watched the live concert on TV.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콘서트를 TV에서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살아있는 콘서트가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니까, 아, 생방송의 실시간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즉 실시간 혹은 생방송 콘서트를 TV로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사, 살다라는 의미의 동사일 때는 live라고 할 거예요. 형용사의 의미, 살아있는 혹은 생방송의 실시간의 의미일 때는 라이브로 읽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고 의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높이는 곳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재밌게 즐기다 보면 잘하게 된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드디어 시골지가 도시에 갔습니다. 도시쥐의 집은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 어쩌면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꼭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It was very comfortable.

0: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1: Hide!
0: The town mouse whispered.
1: Shh!
0: They scurried under a cup.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1: That was close!
0: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2: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 아시죠?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만 봐도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 시골지가 어디로 갔다고요? town mouse, 도시지한테 놀러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사촌이죠. 이 둘의 관계는요. 그래서 도시지는 살고 있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in a grand house. 우리 피아노도 보면 그냥 피아노가 있고 grand piano,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이 연주에서는 아주 크고 웅장한. 그렇죠. 그래서 grand라는 것은 웅장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지는 웅장한 집에 살았습니다. In the middle of town. town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서, 아, 도시의 중심에서 웅장한 집에서 도시지가 살고 있었네요.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그런데 도시에 처음 가보는 시골지는 어떻겠습니까? 우와, 우와, 우와. 여기저기를 봐도 놀라겠죠. 모든 게 다 신기하겠죠. 도시에 처음 가봤잖아요. 도시지도 시골에 처음 가봤지만 시골지도 도시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놀랐겠죠. 시골지는 was amazed. 어땠다고요? 놀랐습니다. 그렇죠. amaze가 놀라게 하다이니까 amazed, was amazed이니까 놀라게 되었다. 즉 놀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이라고 돼 있죠. 그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는 어디 안에서겠어요? 당연히 도시집, 도시쥐의 집 안에서겠죠. 그래서 도시쥐 집 안에서 the town mouse, 도시쥐는 proudly, proudly showed off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 좀 보고,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His home, 그의 집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It was very comfortable. 어땠다고요? 그 집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영어 글쓰기 할때 보면 혹은 말하기 할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세 개의 영어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He was played soccer. 뭔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they were go to 세 개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세개 중에서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는 맞고요, 두 개는 틀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시겠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영어는 가장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아, 이게 맞고 틀리고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영어는 하나의 마침표, 어떤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마침표만 딱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he라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was도 동사이고 played도 동사이죠. 이었다, 했다. 이렇게 이었다가 was이고요. played가 했다잖아요. 축구를 했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었다, 했다라는 이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They were go to school. 아, 이제 보이시죠? 이게 왜 이상한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이게 왜 어색한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They라는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were이라는 이었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got다라는 두 번째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and 같이 이렇게 뭔가 이어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동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바꿔보면, was를 빼고 he played soccer. 그냥 과거형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죠. 그는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도 한 개, 동사도 한 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일단 우선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도 맞는 줄 알았다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원인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바르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다. 접속사 없이요. They went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걸 착각을 하게 되냐면, He is playing soccer now. 그는 지금 축구를 하는 중이다. 자, 근데 저기 보니까 is도 동사고 playing도 동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같이 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비동사는 be, 그 다음에 playing에서 ing, 그래서 be랑 ing랑 합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이거와는 좀 다르죠. 맞죠? 단순히 비동사와 동사 원형이라든가 비동사와 ed랑은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형 형태다. 진행 시제는 be, ing 이렇게 특별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헷갈리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The window was broken. 자, 이거 보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고 broken이라는 부서진이라는 이런 동사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비동사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도 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것도 비동사랑 PP 형태, 3단 변화에서 끝에 PP 형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혹은 과거

0: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동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It was very comfortabl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그렇죠. 도시지가 시골지처럼 또 보여줘야 되겠죠.

0: 되겠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어요? 아니면 빠르게 가야 되겠어요? 빨리 숨어야죠. 그러니까 허둥지둥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curry라는 것은요.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scurry도 잊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breathe라는 것은 숨쉬다, 호흡하다거든요. 감히 숨쉬는 것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맞죠?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안타. dare to는 무슨 말이냐면 감히 뭐뭐 하다. 숨쉬는 것도 감히 거의 하지 않은 채. 숨도 거의 참고, 숨도 거의 못쉰 채로 이렇게 컵 아래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Alas, 마침내 the cat stalked away. 자,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이 고양이가 stalked away. stalk away라는 것은 바로 성큼성큼 걷다. stalk이라는 것은 성큼성큼 걷다입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고양이가. That was close. 자, close라는 것은 뭐냐면 close는 가까운이라는 의미거든요. 가까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저건 가까웠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거나 거기에 딱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 가까웠다. 말 그대로 거리가 가까운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가까웠다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아슬아슬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사건까지, 아, 잡아먹히는 것까지 정말 가까이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았다. 위험까지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아슬아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claim the country mouse trembling. Exclaim이라는 것은 외치다. The country mouse. 이 시골쥐가 외쳤습니다. Trembling.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했어. 오, trembling. 떨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Hide! The town mouse whispered. Shh! They scurried under a cup.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That was close!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rand, grand.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Comfortable, comfortable. It was very comfortable. Spot, spot.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Breathe, breathe.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Stalk, stalk.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Exclaim, exclaim. That was close,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컵, 그컵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poured juice into a cup. 그녀는 부었습니다. 무엇을 부었냐면 주스를 어디 안으로? 컵 안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컵 맞습니다. 컵 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e cupped his hand to drink wat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 있죠. 동사네. 컵이 동사도 돼? 컵 했다. 그냥 컵 했다를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는 컵 했다. 그의 손을 컵 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의 손으로 컵 했답니다. 즉, 아, 컵 모양으로 손을 만들다. 감싸 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학창시절 어땠냐면 막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거기에 보면 이 식수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수돗물인지 식수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라떼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서 막 이제 운동장에서 놀다가 땀 뻘뻘 흘리고요. 그리고 물 마시고 싶은데 아, 교실에 가서 가기에 너무 멀고 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수돗물을 마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요렇게. 물 틀어놓고 해서

수도꼭지에서 요렇게 컵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요렇게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컵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혹은 뭔가 감싸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원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